Moonlight Shadow, Mike Oldfield의 노래였습니다. 마이크 올드필드는 그야말로 이제 멀티 뮤지션이죠. 모든 악기들을 전부 다 연주할 줄 아는. 예전에 80, 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멀티 연주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기타면 기타, 베이스 기타면 베이스 기타, 드럼이면 드럼, 뭐 이렇게 건반이면 건반, 이렇게 딱 특화된 악기들을 다뤘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의 특징은 멀티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있어요. 뭐 아코디언도 하고 건반도 하고 기타도 치고 피리도 불고 뭐 이제 이런 참 그 재주꾼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음악적인 기초가 확실한 그런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조윤정 씨라고 있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님이 오늘 파주에 가시니까 녹방이겠죠? 페스티벌 보고 싶당 그러셨어요. 네, 녹방은 아닙니다. 생방이죠. 저는 오늘 사회만 보기 때문에 뭐 미리 가서 리허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방을 하고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으로 갑니다. 오늘 오실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 전야제가 있었어요. 네, 어제 전야제 보신 여기 온세미로 님이 오셨었네. 전야제에서 러닝메이트 동준님 공연 봤어요. 청바지에 통기타 메고 흰 자켓. 흰 자켓은 아니었고 하늘색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 보신 분 계시네요. 4627번으로 이문세의 옛사랑을 신청합니다. 네.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강화 길상면에 있는 산책 돈가스에서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어휴, 사진들 많이, 이분이 8411번으로 저 어저께 전야제 제 사진을 찍어주셨네. 아, 잘 찍으셨네. 고맙습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청곡,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패티 라이언의 You're My Love, You're My Life, 사라의 Tokyo Town, 그리고 엔지 골드의 Eat You Up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죠? 5000번, 번호 좋으시네. 5000번이에요, 번호가. FM 팝스의 광장에는 언제나 동준 DJ님이 우뚝 서 있어서 늘 즐겁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잠시나마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시간. 고맙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시네요. 이 시간에 진짜 세상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9854번으로 화려한 싱글이든 더블이든 자연을 즐기기 좋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 햇살은 조금 뜨겁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 구름 한 점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름이 아주 예쁘게, 하얗게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4105번으로, 아, 제가 예전에 창신골 노래자랑에서 춤으로 1등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셨어요. 설여심님이 결혼식 뷔페에서 식사하고 신랑 고등학교 친구 모임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엄청 졸렸었거든요. 음악 때문에 잠이 확, 눈이 번쩍 깹니다. 신나게 어깨 흔들며 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에이, 고맙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신나게 흔드셨으니까 한번 땡기셔야죠. 레이프 가렛, I was looking for someone to love. Bob Elche, Sentimental Lady.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She Nice Turn의 Morning Train에 이어서 Amy Grant의 Every Heartbeat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호레노츠님이 아 저녁에 스케줄이 있음에도 생방을 하시다니요. 이런 게 진짜 프로페셔널이죠. 그러셨습니다. 아니 무슨 생방은 기본이죠 사실은. 예.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0224번으로 아 지금 베란다 열고 하늘 찍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예쁘네요. 바람도 솔솔 불고요. 오늘도 텔레파시 방송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은 음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뚜뚜뚜님이 어제도 오늘도 파주 갈 텐데 제가 수요일에 중국 대련에서 와가지고 다음날은 단둥 압록강에서 배 타고 어제는 또 여순 감옥에 계셨던 안중근 의사 보고 오고요. 오늘은 대련 동물원에 판다도 보고 맹수, 호랑이, 사자, 곰, 사파리 가려고 사파리?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상해. 사파리 가려고 출장 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갑니다. 하셨어요. 아, 중국에 계시군요. 그래서 파주에 못 오신다는 얘기죠. 수기님이 지금 해운샵 와서 듣고 있어요. 좋은 선곡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오늘 사연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와,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8616번으로 제 신청곡은 저번에도 묻히던데 언제 나오긴 할까요? 제가 노래 불렀죠? 언젠가는 나오겠지. 죄송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제랄드 졸링의 Everlasting Love.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후라메.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포레스텔라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함께 들었습니다. 7761번으로 원곡이 좋긴 하지만 포레스텔라 리메이크도 좋아서 찾아 듣고 있는데 FM 팝스 들으니까 아주 근사하네요. 그러셨습니다. 축복 복동행님이 노래 진짜 잘한다 그러셨어요. 갬성별님도 포레스텔라 버전으로 좋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또 니클님이 목소리 나니까 했는데 원곡보다 더 잘 부르네요. 포레스텔라. 제가 퀸을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이 곡은 포레스텔라가 짱! 그러셨어. 네. 그래요. 폴의 사랑. 닉네임이 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레스텔라 노래 나왔을 때 엄청 좋아하셨겠네. 예. 근데 사실 포레스텔라가 이 노래 부르는 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이제 그 합창 부분이 나오잖아요. Nobody loves me. 뭐 이런 거는 그 퀸의 라이브로는 못 보거든요. 퀸은 이거를 중간에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라이브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중간에 그 동영상을 틉니다. 뒤에 이제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틀고 녹음한 버전을 이제 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연주는 다시 라이브로 돌아가는데 요 그 부분을 퀸은 라이브로 구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포레스텔라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아주 참 하월시아님이 콘서트에서 들으면 더 멋있는데 아 그래요. 예. 콘서트에서 이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하나 보죠. 제가 아끼는 후배 박인영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포레스텔라 공연 음악 총감독을 맡고 있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3: 아주 해플리 잘 지냈습니다.
0: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1: 잘하고 있어요.
0: 잘해야죠.
3: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1: 아, 정말요?
3: 특별히 제 남편이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해서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1: 너무 감사하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2: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또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어있을 때는 그분이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걸 이야기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 진짜 좋다.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아멘.
1: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0: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2: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금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0: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에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도 또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1: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주에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요.
0: 네,
3: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라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0: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은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3: 그렇지.
0: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1: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3: 별 문제 없을 거예요.
1: 아, 진짜?
3: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닫히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너무
3: 잘 모아지고.
0: 아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3: 그렇죠.
0: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1: 아유,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3: 그럴 수 있는데
1: 네.
3: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2: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1: 네.
2: 예,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예,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공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3: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1: 드셔야죠.
3: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쵸.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또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바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1: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엄마 눈치를 잘 봐야죠.
1: 네.
3: 이렇게.
1: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0: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밥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0: 어머니가.
1: 이제, 핸드폰.
3: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갈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1: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3: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1: 들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질러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사람버섯을 6kg에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암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샀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3: 베개냐 버섯이냐.
1: 예,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0: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3: 오, 진짜요?
2: 아니요.
1: 대학교 보내세요?
2: 대학교. 대학을 보내서.
0: 대학교 보내
1: 아, 대학. 네. 대학을 보내 독립이죠.
2: 그런 거예요? 네. 핸드폰 좀 제가 내는데요?
1: 아, 독립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3: 저희 아들도 네. 대학을 네. 가서 따로 네. 사는데 네. 독립 안 됩디다.
1: 아, 아니에요.
0: 독립 아니구나.
3: 네.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1: 아, 진짜.
0: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좌. 네.
1: 계좌.
0: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아, 핸드폰 여기 목사님 내시고.
1: 이제 고십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네.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네.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있죠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의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1: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3: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식훈동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이거 번지기 날리는 것과 비슷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 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0: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1: 네.
0: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네.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네.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1: 네.
0: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2: 엄마는 일단 엄마죠.
1: 엄마죠.
2: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야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주는 게 땡큐예요.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너희네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뻐꾸기를 날려주셔야 돼요.
3: 뻐꾸로
2: 가면 뻐꾸, 뻐꾸. 이거.
3: 뻐꾸기 많이 날리는
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얘기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1: 네. 왜냐?
2: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네.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1: 네.
2: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에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3: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0: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에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2: 아~ 진짜.
0: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마나.
0: 마나.
2: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예.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1: 진짜? 네.
2: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가 아 시끄러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이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 벗어서 사줬어야 되는데
1: 잘못했다.
2: 그렇군요.
3: 하지만 약세트가 있습니다.
2: 네.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 저는 이 말이 좀 떠오르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2: 예, 맞아요.
1: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씨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2: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0: 그러니까.
1: 네, 상황 버섯해요.
2: 상황 버섯.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죠.
0: 많이 비싸네.
2: 진짜 비싸.
1: 제가 저기 상황 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2: 이건 믿을만하네요.
0: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1: 상황을 봐서 그렇죠.
0: 상황을 봐야 돼요.
2: 라임의 황진씨.
0: 라임의 황진씨.
2: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보선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지는데
0: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2: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3: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해 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나는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겹치는 순간 있잖아.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0: 해봤죠.
1: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겹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라드려요.
0: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습니다.
2: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3: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2: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3: 네,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2: 혹시 목사님이
0: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2: 아, 그치. 네, 어쩐지 청이 들어가가지고
1: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2: 아, 네, 청진기.
3: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2: 네네.
3: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레온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2: 뭐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1: 민망하네요. 네.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네.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2: 아, 청바지.
1: 또 이제 네.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그렇죠.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0: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1: 그러니까요. 맨날 청바지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네.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2: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아, 책이요.
0: 저는 제가 적어온 게 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네.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하게
1: 책 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3: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2: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네.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네.
3: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2: 아, 준비하셨군요. 네. 네.
3: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네. 네, 올해 주제는 일하듭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세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세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4: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엔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3: 저도 딸 바보인데요.
0: 네.
3: 네.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조금 많이 역부족이었나 봐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황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자 이제
0: 바이.
4: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 괜찮습니다.
0: 아따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 만져봐. 엄청나지 않아?
2: 그냥 새 팔이야 새.
4: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이잖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6: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부모가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네, 이 문장은 위기나 고통 앞에서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는 강인한 멘탈, 그리고 또 통제력,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위치해 계십니까?

네,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나요? 네. 제가 오프닝으로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참 많이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볼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가 삼류다. 참는 자가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힘들 때 울지 않고 힘들 때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나중에 살면서 다시, 개인에게 엄청난 더 깊고 모진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웃으면 일륙이 하겠지만 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넘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보면은 저도 이 후기를 보게 돼요. 근데 후기가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천차만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후기들의 내용들은 난 이거 읽어봤는데 이책 별로 감흥이 없던데 뻔한 얘기 아니야? 이런 후기도 있고요.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좋은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뭐 이런 후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글을 바라보는 사람 각자의 마음 어느 지점인가가 다를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을 음미하면서 읽는 것도 정말 귀중한 시간인 것 같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 자독이라는 거에 빠져서 그냥 책장을 넘기는 거에 큰 의미를 두었던 적도 정말 많았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여행지,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내가 한번 가봤어. 저 영화는 본 영화야. 저 책은 읽었어. 라는 이유로 다시 손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느끼고 가져가야 되는 감정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냐라는 카운트일까? 아니면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의 잔해물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옳고 깊게 느끼는 것, 그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입니다. 음악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영준, 고영성 작가 책입니다. 상상 스케일에서 출판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던 이름일 거예요. 신영준, 고영성 작가. 스터디언이라는 그 채널 운영하셨죠. 저도 열렬한 구독자였고. 근데 어느 순간 조금 피로감을 느꼈어요. 이 정신력, 사고력.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너무 열심히 강조를 하셔서 조금 열심히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 때좀 멀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이두 분의 박식하고 지혜로운 해안이 책에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생각하는 게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죠. 이 스마트폰이 그냥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 되었고, 뭐 버스, 지하철 타면은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아이, 어른, 뭐할것 없이 전부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발견하는 가끔 눈을 감고 있는 사람, 혹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 그냥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신기할 정도 된것 같아요. 짧은 영상, 특히나, 그리고 자극적인 거, 그리고 즉각적인 거, 항상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장편 영화 2시간짜리를 본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고, 모든 영화를 다 하이라이트로 보니까, 영화 소개해주는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짧으면 5분, 10분, 길어도 30분 미만으로 이렇게 중요 부분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모든 것을 다 담은 서사와 스토리가 있는 것에 굉장히 힘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스포츠조차 예전에는 야구 보려면은 저녁 이제 보통 야구가 6시, 6시 반 시작을 하니까 그냥 퇴근하고 자기 전까지 야구를 보는 게 어느 정도 일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저 역시도 집에 와서 하이라이트 10분, 15분짜리로 봅니다. 아, 이정우가 오늘 1루타를 쳤구나.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했구나. LA FC에서 뭐 이렇게 뭐 5분, 10분짜리로 보는 게 일상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게 되고 의미를 부여할 생각의 힘을 잃어간다는 느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책을 읽고 소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저 자체도 이게 힘들면 아, 이게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해서 검증된 여러 위인들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이두 명의 작가분들이 우리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줄 최소한의 생각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작은 화면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누군가는 별것도 없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뭐 예전에 나도 이런 말은 알아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화면 속에 갇혀서 최소한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문구 하나하나가 무척 진실되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열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위인들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의 그 책의 한 글귀를 이렇게 떼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작가들의 그 생각과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고 계획했던 이두 분, 신영준 작가와 고용성 작가의 그 생각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저의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 책을 이제 소개하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짧고 굵고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 그래야 만족하는 쇼츠의 시대에 이렇게 이런 구성이 과연 얼마나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디오라는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짧고 임팩트 있는 거를 선호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그 방식의 글들이 조금은 낯설기도 했습니다만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쉼표를 주는 느낌으로 라디오에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레스 브라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는 없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의 저자들의 이두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피드백 해주거나 이제 에디팅은 해줬을 텐데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류의 책들이 종종 있어 왔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높은 퀄리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깊은 통찰력 있는 글들이인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간이라는 제약은 육신의 노쇠를 결정할 뿐 영혼의 지평까지 가둘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 속 갈망이 사라져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이다. 꿈을 꾸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여백을 품고 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늘첫 장처럼 조용히 열려 있다. 꿈을 향해 내딛는 걸음에 너무 늦은 계절이란 없다. 오히려 나이 들어 되찾은 꿈은 조급한 욕망이 아닌 오래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에 가깝다. 어제의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일은 흘러가는 시간, 그것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지이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미완성으로 남는 예술 작품과 같다. 남겨진 시간의 길이를 가늠하기보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태도가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 죽어가는 시간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살아있는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에게 물리적인 나이는 더 이상 삶의 족쇄가 될수 없다. 늦었다는 두려움보다 지금 시작하는 용기가 지나간 후회보다 앞으로 나아갈 열정이 삶을 정의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1: Wait a minute, this love started off so tender, so sweet.

카펫부터 하드우드 바닥까지 노즐 교체 없이 청소하고 먼지도 알아서 비워주는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 지금 LG닷컴에서 구매하면 149불 상당의 청소 노즐 키트를 무료로. 더욱 스마트하고 강력해진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말이 저는 이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재밌고 와닿았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돼지와 싸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닌 타인들을 자기를 비난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돼지라고 두지 않을까요? 내가 조지 버나드 쇼고 당신들은 돼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돼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었고요. 네, 저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글에 관련된 저자들의 생각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는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수준이 맞지 않는 이와 다투는 일은 대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만다.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나만의 평온은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때로는 무의미하다. 진흙 속을 뒹구는 것이 본성인에게는 그 비열한 다툼조차 유희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품격을 잃고 상대가 원하는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가장 현명한 승리는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당당한 외면이다. 진흙탕 근처를 서성이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하는 최선의 길이다. 무모한 씨름 대신 침묵과

0: 죄를 택할 때 우리는 타인의 비루함으로부터 본인의 존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1: No, I can't take one more step towards you.

홀츠는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성장 중이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삶,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15년째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토굴에서 뭐 30년째 기도를 하는 사람, 네.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거나 본인이 성장하고 혹은 실패하거나 과정을 극복하고 혹은 극복하지 못해 좌절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것,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어떤 기분에 좌우되는 것, 그리고 3류가 되어봤다가 2류가 되어봤다가 1류도 되어보는 것, 그게 재미있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도 반드시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작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체라는 상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겉보기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위로 뻗을 준비를 하거나 보이지 않게 힘을 잃어가거나 삶은 언제나 고요한 선택을 반복하며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느낀 하루에도 삶은 조용히 방향을 선택한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그 미세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서야 슬며시 모습을 드러낸다. 성장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루의 변화는 너무 작아서 본인이 체감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버린다. 하지만 그 작은 축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높이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도 나무와 다르지 않다. 배우고 움직이고 질문하는 순간에는 조금씩 자라고 익숙함에 기대는 순간부터 서서히 생기를 잃게 된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루를 가늠하는 질문은 단순하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익숙한 것에만 머물렀는가? 그 대답이 곧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삶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네,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명작과의 데이트.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오늘 주제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0: from the hands that hold you now.
1: Now, 네,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이제 중요한 계기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제목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책 중간중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랜덤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프롤로그를 서두를 항상 읽는 편인데, 일단은 두 가지가 좋았어요. 길지 않아서 좋았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책들 치고는 꽤 긴 편에 속하지 않나? 5페이지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길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가독성이 좋았다.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다. 5페이지가 금세 읽혀졌고, 프롤로그를 읽는 순간, 이 책을 꼭 방송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프롤로그의 제목도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프롤로그, 생각의 멸종.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 안에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하루 대부분을 보냅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클릭하고 넘기고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는 동안 어느새 정신은 멍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긴 했지만 기억나는 건 없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생각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는 대신 깊이 생각하는 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낭비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의 뇌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 뇌는 긴 글을 읽지 못하고 즉각적인 자극이 길든 정신은 복잡한 사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문장을 읽는 이해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의미가 들어오지 않고 글을 쓰려고 해도 생각은 좀처럼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 문맹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할 힘이 약해지자 대화의 깊이도 함께 얕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표면을 스치듯 오가고 조금만 복잡한 주제가 등장해도 금세 피로를 느낍니다. 서로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함께 고민하는 대화는 드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자기 화면만 들여다보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는 쉽게 분노로 번지고 세상은 다 각박해집니다. 타인을 이해할 능력을 잃은 사회는 공감도, 연대도, 따뜻한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속됩니다. 젊을 때는 그나마 집중력과 학습의 여력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력은 둔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쉬운 자극을 찾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고 SNS에 더 많이 의존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생각하지 않을수록 사고력은 더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더 사유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능력이 점진적으로 마모되는 악순환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듯이 생각하지 않는 정신 역시 기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왕들조차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을 손안에 쥐고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이 모든 정보에 닿으며 필요한 건 거의 모두 즉석에 서 바로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조건이 이토록 개선되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공허함 앞에 무력해지고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풍요해졌지만 만족은 줄어듭니다. 편해졌지만 행복은 줄어듭니다. 풍요로움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되고 그 깊이는 생각하는 힘 위에서 형성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충분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말라갑니다.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허기진 상태로 하루를 견디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더 많은 정보나 소유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의 힘입니다. 이 책이 그 조용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 대신 책을 들고 스크롤 대신 페이지를 넘기고 자극 대신 사유를 선택하는 시간. 그 작고 느린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는 멸종위기에 놓인 생각을 다시 불러들이고 풍요 속에서 길을 잃었던 삶의 중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오래 잊고 지냈던 진짜 행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코베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로 듣지 않는다. 그들은 대답하려는 의도로 듣는다. 같은 듣기라도 그 출발점에 따라 대화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는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끼워 넣을 틈만 노린다. 전자의 귀는 상대를 향해 열려 있고 후자의 귀는 오직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신호등을 향해 있다. 대답할 기회만 엿보며 듣는 이에게 상대의 말은 단지 반박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이런 대화에서 이해는 사라지고 순서만 바뀐 두 개의 독백이 공허하게 교차한다. 반면 이해하려는 태도는 말의 속도보다 그 이면에 머무는 의미의 무게를 살핀다. 그 순간 대화는 사람의 영혼이 교감하는 품격 있는 조우로 진화한다. 진정한 소통은 얼마나 조용히 상대의 말 앞에 머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상대를 이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인내, 그 깊고 고요한 경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0: this day.
1: 윌리엄 버틀러 H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낯선 사람이 없다.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들만 있을 뿐. 낯설다는 감정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가 아직 서로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리일 뿐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 앞에서 쉽게 긴장하고 공백을 경계로 채우곤 한다. 하지만 단 몇 마디의 대화, 사소하게 겹쳐진 공통점만으로 멀게 느껴졌던 거리는 의외로 빠르게 좁혀진다. 우리는 종종 경계부터 세우지만 사실 대부분의 만남은 가능성으로 시작된다.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을 뿐 어쩌면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차갑지 않다. 아직 이름을 부르지 못한 관계들이 조용히 만남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이자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믿어보는 선택이다. 낯설물, 의심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을 때 모든 우연한 만남은 천천히 온기를 머금기 시작한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허물어질 때 평범한 인연은 언제든 진실한 우정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친다. 여기에는 낯선 사람이 없다. 단지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들만 있을 뿐이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베티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보라. 저도 항상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은 아닌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를 자주

볼수 없는 마지막 순간처럼 애틋함으로 대하면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눈부신 기적이 된다. 처음인 듯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안에 호기심은 깨어난다. 화성에 젖어 무심히 흘려보냈던 일상의 조각들이 고유한 빛깔과 질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지막인 듯 대할 때 우리는 소중함을 깨닫는다. 시간의 유한함을 직시하는 순간 오늘이라는 하루는 함부로 소비할 수 없는 고귀한 축복으로 거듭난다. 인생의 충만함을 결정하는 것은 일상을 마주하는 시선의 깊이다. 매 순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현재에 온전히 머물게 한다. 그 시선의 끝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가장 익숙했던 자리에 가장 찬란한 삶에 진실이 숨어 있음을.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궁창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네. 우리는 저마다의 결핍과 이러한 현실이라는 시궁창 속을 살아간다. 삶이 무겁게 짓눌릴수록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고 사람은 절망의 깊이부터 헤아리게 된다. 고개를 숙이는 일은 쉽고 그 어둠에 머무는 일은 익숙해진다. 그러나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도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응시한다. 별을 바라보는 일은 비참함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찾으려는 의지다. 별은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서 빛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눈앞의 어둠이 길을 가로막을 때 그 희미한 빛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리킨다. 삶을 바꾸는 것은 머무는 시선의 위치이다. 발이 진흙탕에 빠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더 높은 곳을 향할 때 시궁창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별을 꿈꾸는 출발점이 된다. 어떤 순간에도 별을 바라보길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어둠은 결국 빛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야말로 인간을 끝까지 인간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힘이다.

왜 우리는 남의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릴까? 왜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할까? 왜 우린 뭘 해도 의미를 못 느낄까? 스마트폰이 어느새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갈갈이 부서져서 파편화됐고,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면은 바로바로 화면을 넘깁니다. 그리고 3분 혹은 4분을 넘어가면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도파민의 시대라 그러죠. 생각이 멸종되는 시대입니다. 생각의 힘을 회복할 책이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게 설명하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 성장과 실행, 자유와 절제, 태도와 마음가짐, 또 관계와 소통 같이 무겁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가독성이 뛰어나고 이 책에 대한 영감이 아주 깊은 통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삶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할때 빨리빨리 화면을 넘기던 습관이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한 번의 쉼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또 쓰라고 이 책의 뒷면에 보면은요, 이렇게 필사를 할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이게 한 30페이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페이지에 글을 쓰는, 저는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런 글을 쓰는 생각도 해봅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겨 적는 필사할 수 있는 공백이 한 30페이지 정도 책에 딸려 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본인이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다면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멸종 시대에 풍역 속에 빈곤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또 불안과 공허함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오늘의 책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좋은 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무척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저와 같이 느껴주시고 또 공유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밤 10시에 다시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Song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0: 제37편 다윗의 시.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0: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1: 여호와여,
2: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0: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0: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2: 지체하지 마소서.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Welcome aboard.
1: 이비트인은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이비트인은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1: 자, 매일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신 주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참여형 말하기 방송 입지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여러분이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인데 MBTI 검사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와, 이걸 드디어 하는군요. 저는 이거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해보니까 ESTJ가 나오더라고요.
0: 네. Okay, so what exactly is ESTJ?
1: 그 일 열심히 좀 하는 스타일 이런 거래요.
0: That's you.
1: 네. Oh. 우리 제이브 선생님은 안 해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 빨리 해보시라 해서 해봤어요, 지금.
0: Right.
1: 뭐가 나오셨어요?
0: 저는 my personality type is advocate, INFJ.
1: INFJ.
0: Yeah. 네.
1: 약간 보니까 불의를 못 참고 선의의 어떤 수호자. 약간 이런 성향이시래요. 근데 약간 맞아.
0: 그럴게요.
1: 지난 15년 동안 이분 저기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0: It's interesting.
1: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0: I'm introverted, intuitive. Feeling, judging,
1: 맞아요.
0: assertive.
1: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맞습니다. 제 것도 아까 읽어드리니까 딱 선생님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0: Yeah.
1: 자, 이 MBTI를 이제 성격 유형 판단하는데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이제 너무 맹신하거나 도가 지나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균형 감각 있게 방송을 할까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올려주신 사연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서 성격 유형 이야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게요.
0: And of course we'd like to thank listener 아인슈 페너 정치자님 for posting up this topic.
1: 네, 좋은 주제 감사드립니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 영어로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0: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MBTI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 All right. So MBTI is for Myers-Briggs Type Indicator. It's short for that.
1: 이거 만드신 분들 이름이죠? 우리 자매 방송인 기트형 청취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Myers-Briggs가 엄마하고 딸이래요.
2: Mother, 네, daughter.
1: 두 분이 연구자신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ype Test,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인데 요즘 뭐 큰 인기잖아요. 자, All the Rage라는 표현 오랜만에 써볼게요.
2: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1: 이거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요즘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 All the rage these days. 자, 그냥 휴대폰에 설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네.
2: Roughly.
1: 아까 한 10분 정도 걸리신 거예요.
2: Yeah, yeah,
1: 저희 기다렸잖아요.
2: Yeah.
1: 선생님 뭐 나오나 궁금해하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 답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2: First of all, 설문조사는 questionnaire라고 하거든요.
1: Mm-hmm.
2: 답을 하다, answer a questionnaire 가능하고요.
1: Mm-hmm.
2: You could also fill out a questionnaire.
1: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을 채워서 뭔가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fill out.
2: Mm-hmm. Fill out, 맞아요.
1: 신청서 작성. 같은 거 작성할 때. 작성이 fill out이에요.
2: 근데 뭔가 어디에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에 뭔가를 써야 돼요.
1: Mm-hmm.
2: 그럴 때는 fill out이 아니라 fill in이에요. Mm-hmm. 그 빈칸에 뭐를 적어 넣는 거니까.
1: 오, 요거.
2: Yeah.
1: 자, 빈칸을 채울 때는 you fill in the blank 이니 맞는데 빈칸을 막 채워서 전체 서류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성할 때는 you fill out the form.
2: Right. Or even a questionnaire.
1: Okay.
2: To I guess come up with results for a survey or
1: 그렇죠.
2: a report.
1: 설문지에 답을 하다.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문진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2: Uh-huh.
1: You're filling out that form.
2: Yes.
1: That health questionnaire. 오케이, 자, 설문조사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2: Questionnaire.
1: Questionnaire.
2: Questionnaire.
1: 뒤에 강세 주시고. 자, 즉시 이런 거를 하면 바로 결과 나오죠.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S 붙임이라는 경우는요.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요.
2: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1: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나오면 너 안 해봤어? 빨리 해봐. 그래서 카페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2: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1: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MBTI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다.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BTI type까지 해주면 MBTI 성격 유형, 그 type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2: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저도 인스타 프로필에는 올려놓진 않았는데 클럽하우스 프로필에는 그냥 뭐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2: I was about
1: ESTJ라고
2: to ask you why.
1: 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2: It's like FYI, I am.
1: 저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요.
2: Profile.
1: Profile.
2: Profile. 네.
1: So social media profile 자체에다가 본인의 MBTI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Many people.
2: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Okay.
2: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1: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TI 지금 제니퍼 선생님 읽으실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the 정관사를 the로 읽으셨습니다. 철자상으로는 M이지만 읽을 때 에, MBTI이니까 the가 맞아요. 그 정관사 동그라미 쳐놓고 the라고 써놓을게요. The MBTI 테스트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to도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뭐로 구분한다 할 때 into.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1: 단어들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우리가 평상시에 막 쓸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네 가지 항목이 뭐뭐냐. 외향과 내향 할 때, 자 일단 내향이 뭐죠?
2: Introversion.
1: 외향은?
2: Extroversion.
1: 이건

0: 성향을 부르는 말이고 실제 내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1: Someone is an introvert.
0: Introvert.
1: Introvert. 네.
0: 외향적인 사람은?
1: Someone is an extrovert.
0: Extrovert. 그럴 때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감각과 직관은요?
1: Sensing and intuition.
0: 그렇죠. Sensing and intuition이 이게 직관이에요. 사고와 감정은 thinking and feeling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인식을 할 때는
1: judging and perceiving.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ESTJ, INFJ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단어들만 참고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연에 올려주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1: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0: What is incorporate?
1: It means to include in something.
0: Okay. They add it.
1: They add it. They include it. Yes.
0: Incorporate 한 병합 같은 거예요. 뭘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활용하고 포함시켜 쓴다. 마케팅에 이것을 접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냥 뭐 사람들 사이의 성격 유형 파악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이걸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1: Yeah.
0: 다시 한 번요.
1: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0: Okay.
1: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0: 그러니까 뭐 특정 성격 유형에 맞는 패션, 혹은 메이크업, 혹은 식품, 식단,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1: 아.
0: 근데 이제 맞는 게 만약에 제 성격 유형에 딱 맞는 뭔가 제품이 설명 이렇게 막 추천이 돼 있으면 제가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1: Yeah.
0: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businesses 이건 사업체들을 말하겠죠. Often market their products. Market을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죠. 판매하다의 의미로.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이거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1: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0: Side effects는 다 아실 거고요. 부작용을 말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좀 목숨 걸고 하다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Live and die by something.
0: Live and die.
1: Live and die.
0: 자, 저희 지금 입지형 책에 live or die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용례들이 인터넷에 검색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표현은 live and die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Live and die로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세요. 맹신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1: You would live by it. And you would also die by it.
0: 이거에 정말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맹신한다거나 apply them excessively, 과하게 좀 적용을 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가 되겠죠. 문장 다시 한 번요.
1: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0: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Pattern practice.
0: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접으시면 공식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곧바로 결과가 나오다라는 말할 때 immediate results. 자, 이 표현입니다.
1: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0: 그렇죠. 주로 이런 경우는 result의 복수 형태의 s를 붙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1: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0: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나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며칠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제는. 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다. market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시판하다 정도로 봐도 되고요. Market이 동사예요.
1: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based on MBTI types.
0: MBTI 성격 유형별로 제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회사는 제품 영업을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1: That company really knows how to market a product.
0: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걸 잘한다. Market a product. 우리는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1: We need a strategy to market our product.
0: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너무 맹신하다. live and die. and로 고쳐서 연습할게요. 이것도요. 정식 표현이 그거니까요.
1: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0: Okay. 자, 잡지에서 읽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해볼까요?
1: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0: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2: Have you ever taken an MBTI personality test?
3: Sure. My result was type ESTJ.
2: Really?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3: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2: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3: That's right. I think that's a pretty accurate description of my personality.
0: 자,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ESTJ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네요. 세 번째 줄에
1: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0: 책임감이 강한 건 알겠고 plan in advance.
4: 그렇죠. 미리미리 이제 모든 계획을 짜놓는 거죠.
0: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랬더니요.
1: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0: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이거 좋네요. I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약간 완벽주의.
1: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0: 이게 무슨 말인가요?
4: Mince, 뭔가를 막 잘게 다지다라는 말이잖아요.
0: Okay.
1: If you mince words, it means that you're speaking very bluntly and very directly.
0: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ince words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정확한 성격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서 accurate description이란 말을 붙였죠. 자, 대화 잘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에 5개 영작 꼭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을 영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영작하실 때 live and die로 영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영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책에도 많이 실어드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입지영 방송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1: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1: Bye-bye.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해가 기우는 각도가 조금 달라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실 깊숙한 곳까지 내리꽂히던 햇살의 모서리가 이제는 한결 부드럽게 누워 벽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매미 울음소리 기운도 조금씩 잦아들고 해질녘 창문을 열어두면 어느 구석에선가 작은 풀벌레 소리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여름도 참 무더웠는데요. 이 긴 여름 묵묵하게 건너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밟힙니다. 이번 한 주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운전대 위에 얹은 손에 힘을 빼보는 시간. 한겨울에도 아아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로 조금씩 들어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뜨겁던 볕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의 이삭은 속을 채우고 떫기만 하던 열매는 가장 고운 빛으로 연그러갑니다. 오늘 이 여름의 끝자락에 서 계신 여러분께 이 시간이 시원한 바람 한 점 같은 휴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내 삶의 찬양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부영 길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어느 오래된 과수원에는 유난히 볕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늙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큰 숲도 없고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줄 바위 하나 없는 메마른 비탈. 여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해 가뭄은 지독했습니다. 땅은 이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나뭇잎들은 목이 말라 오그라든 손처럼 바스락거렸죠. 과수원을 돌보던 젊은이는 타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구릅니다. 이러다가는 꽃망울을 맺었던 자리마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 텐데 나무에 천막이라도 둘러 그늘을 만들어주고 매일 물을 길어다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평생 농부로 살아온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거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무를 가만히 지켜보렴. 나무는 지금 마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을 찾고 있는 중이란다. 아들은 물기 없는 나뭇가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땡볕 속에서 나무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사과나무는 실뿌리를 있는 힘껏 뻗어 돌 틈을 지나고 바위를 내둘러 땅속 그 수십 척 아래에 숨겨진 차가운 암반수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떼약볕을 견디며 제 살갗을 단단하게 여미고 뿌리가 길어올린 가장 순수한 물을 가슴 깊은 곳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맘때쯤이었습니다. 햇살의 끝이 둥그러지고 밤공기에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던 늦여름의 끝자락. 그 척박한 언덕의 사과나무 가지마다 그 어떤 과수원에도 보지 못한 짙고 붉은 빛의 사과들이 탐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무를 단련시킨 것은 부드러운 그늘이 아니라 피할 곳 없던 그 여름의 떼약볕이었다는 것을요. 그 가뭄의 시간 동안 나무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네 삶의 궤적도 이와 참 닮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햇볕 아래 맨몸으로 서 있는 것만 같은 날들이 있었고 도대체 언제쯤 이 더위가 끝날까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그 시간들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는 쉽게 뽑히지 않을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계절을 건너며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만큼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사람으로 여물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언덕 위에 사과나무가 말없이 품어낸 그 푸른 인내처럼 뜨거운 계절을 지나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남모르게 연그러가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자주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늘 마음을 빼앗기죠. 여름 내내 땀 흘려 뛰어왔는데도 가을의 문턱에서 손을 펴보면 쥐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허탈해지기도 하고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서 뭔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왜 여전히 빈손처럼 느껴질까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절의 섭리는 결코 조급하게 열매를 맺으라 다그치지 않잖아요. 열매 맺는 때가 나무마다 다 다른 거 아시지요? 우리 모두의 때는 그처럼 서로 다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이 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이런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떼약볕이 쏟아져도 마르지 않는 샘가에 우리를 심어두셨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니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묵묵한 열심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영혼을 분명히 더 깊고 넓게 자라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여름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처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제주말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지요. 이번 뜨거운 여름을 건너오시느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지금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노랫말의 영감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는 거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윤복희,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어느덧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의 풀한 폭이 작은 들꽃 하나도 허투루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며 계절을 빚어내시는 그 신실한 손길이 이번 새로운 한 주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을 가장 포근한 품으로 감싸 안고 계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더 깊어지시고 더 성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청주 더 깊어지는 계절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11시 땡 가면은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생활의 지혜를 알뜰하게 네, 배워가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땡땡땡에 땡땡땡 아니? 이렇게 답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의 게스트 마지막 가는 길 아무 준비 없이 떠날 순 없죠. 땡땡땡 있어서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장례 절차를 잘 도와줍니다. 다음 문장 장례식장부터 추모예배, 매장 화장 등 복잡한 마지막 절차를 가족 대신 가족처럼 차근차근 챙겨주는 곳. 마지막이에요. 특히 한인들에게 익숙한 한국식 장례 문화 그리고 미국의 장례 절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 자, GPT가 얘기해 준 이것은, 아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1: 예, 안녕하세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했더니 굉장히 딱딱하게 해줘서 좀 재밌게 해봐 그랬더니 이게 재밌다고 GPT가 한 거네요.
1: 저는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 듣네요.
0: 그래요?
1: 예.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기계나 이런 주택이 좀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례 때문에 챗GPT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를 추천해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는 뭐 아직 챗GPT한테 뭐 준 게 없는데 뭐라도 줘야 되나 해가지고 예, 참 그래서 신기하네요.
0: 네. GPT한테 뭐 줄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마 진짜 저처럼 많은 그 한인분들이 검색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알려주는 걸 테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분들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김민호 장례원, 네.
1: 뭐,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0: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이세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그, 노동절이어서 연휴였는데, 이발을 하셨어요.
1: 예, 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 유학생 때부터 이용하던 이제 미용실이 이제 플러싱에 있으니까 제가 딴 데 이사 갔더라도 이제 그래도 방송 때문에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꼭 이제 들려서 하고, 그러니까 나이들 들면 뭘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지식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어도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네. 남들이 답답하다 그러나 봐요.
1: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 꼭 그렇게 하냐. 근데 뭐 저는 제가 세운 이런 처칙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에 있어서 철칙이라면?
1: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직업이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장의사, 네. 뭐 시체 닦는 사람,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퓨너럴 디렉터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언더데이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밑으로 보는, 네.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좋게 봐주시는데,
0: 네.
1: 뭐 한국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예전 분들은 뭐 시신 만지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꼭 이렇게 뭐 자랑스럽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만지는 인간은 고인을 모시고 오는 거 깨끗이 씻겨드리고 닦여드리는 거 뭐 약품 처리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옷 입혀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과 어떤 저의 이제 업계에서도 사실은 뭐 2대째, 3대째 이제 좀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명히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미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네. 한인분들도 있고 근데.
0: 억지로?
1: 예, 억지로. 네. 왜냐면 가업이니까.
0: 네.
1: 그리고 사실은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들 되게 어렵게 세워놓은 이런 장례식이, 장례식장 같은 것들이 그냥 한순간 없어진 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잘 모르는, 저야 뭐 저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라이선스 갖고 학교에서 만났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이 훌쩍 지난 것 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저희는 깨끗하게 양복 갈아입고 이렇게 상담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2세나 3세들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고인분 하나 만지지도 않고
0: 네.
1: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모셔오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상담만 하고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이제 뭐 장지를 나갈 때나 뭐 보면은 뭐 장지도 안 나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고인분 만지는 게 싫다, 고인분 만지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죠.
0: 네.
1: 이 일을 하지 말고 저도 이제 늘 다짐하고 저랑 저희 와이프랑 늘 다짐하고 있는 게 저희 아들한테, 저희 자제들 애들한테 절대 이 일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을 거고 저희는 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몸, 그러니까 체력이 될 때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고인분을 모시고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뭐 깔끔하게 이제 뒷선에서 물러나서 물론 이제 꼭 고인분을 모시는 게 꼭 이 일만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면 상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뭐 좀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뭐 한 70 됐어도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젊고 아직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고인분 모시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인분 모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유가족 분들 보는 앞에서 직접 염을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약품 처리나 그런 화학 약품들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고인분 모시고 오는 부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뭐 널싱홈이나 집에서 직접 가서 모시고 오지 않는 이상 병원 같은 데서는 유가족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시고도 사실 큰 상관도 없고
0: 네.
1: 그리고 고인분의 약품 처리하는 거 시켜드리는 것도 그런 시설 때문에 이렇게 유가족 앞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가족 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고인을 모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정말 막말로 대충 해도 되고 아무나 시켜도 되고 누가 네. 했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새벽이나 밤이나 뭐 낮이나 그냥 제가 기회 된다 그러면 그냥 꿋꿋하게 저랑 제 와이프랑 늘 같이 이제 고인분을 모시고 있고
0: 네.
1: 옷도 입혀드리고 메이크업도 저희가 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0: 네. 아,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의 김민호 장례원 운영 철학이랄까요? 함께 또 얘기를 살짝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잠시 쉬어가도록 해드릴게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년 훌쩍 들으셨는데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입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0: 백서.
1: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찌 보면 장례라는 게 슬픈 얘기지만 지금 하기 때문에 눈물기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태어나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말 생긴 것 자체가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그걸 실상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10분을 장례한다 그러면 사실은 5분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사실은 80을 넘어야지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거리고, 옛날 제가 처음 장례했을 때만 2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70대만 넘어도 되게 좀 장례식이 컸었어요. 또 호상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 뭔가 80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앞자리가 그냥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너무
1: 적다 하시죠.
2: 예, 왜냐면 지금은 80 중반 뭐 100세 분들도 너무 장례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상주분들도 막 진짜로 70 중반. 왜냐면 부모님이 100세가 넘으면 상주분들도 70대 중반이에요.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근데 또 그 다섯 분은, 정말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그런 것들이 불의의 사고도 있고, 네.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질병들, 특히 이제 암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무 보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어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1: 네.
2: 저 또래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만약에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그래도 물론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뭐 몇 달 남았음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의외지만 남자분들은 정말 전날 너무 골프 잘 치시고
1: 네.
2: 집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1: 예.
2: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늘 열심히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 거죠.
1: 네. 아니 실제로 우리 뭐 가족 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참 한동안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가족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항상 바라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좀 삶을 새롭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예, 그런 것도 당연하고 저는 또 많이 울어요. 예, 좀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면 안 되는데 원래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면 뭐 울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인분 모실 때는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조차도 옆에 있을 때는 되게 차갑다고 별로라고 할 정도로 좀 집중하는 편인데,
1: 네.
2: 근데 이제 장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고인,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게 고인분을 처음으로 유가족분들 보여드릴 때, 왜냐면 네. 저희가 약품 처리해드리고 깨끗하게 옷 입혀드리고 관해서 이제 저희 장례원 모셔두면 이제 유가족분들 올 거 아니에요.
1: 네.
2: 오면은 처음을 볼 때 그때까지가 사실 저희는 제일 긴장인데요. 왜냐면 늘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고인분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약품이랑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물론 이제 편해 보이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셨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그쵸.
2: 또 가족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제일 긴장이 되고 그게 이제 해서 가족분들이 만족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불만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제가 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게 긴장이 좀 풀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분들이 이제 울거나 그럴 때면 아니면 이제 중간에 예식 중간에 이제 저희가 오비추리가 아니고 이제 뉴노알러지 같은 건 이제 뭐 가족분들 생각해서 얘기 나누고 그럴 때 보면은 뭐 손자 손녀 갈 수도 있고 자제분들을 할 수도 있고 친구분들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 저는 이제 장례식 진행하는 사람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저도 많이 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바뀐 게 슬라이드 쇼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장례원 안에서. 그래서 저도 보기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온 옛날 어릴 때 사진부터 해서 막 이렇게 지나고 나이가 먹는 사진들 그거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분들이 또 오손도손 모여서 예식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도 그거 보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참여하진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러나서 뭐가 필요한 것들이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의 인생을 되게 축약해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동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 보면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1: 네.
2: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서로 정말 같이 약수도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참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 힘들 직업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장례식 한 분 한 번 모실 때마다 몸은 힘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감사해주고 그러면 또 유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럼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뭐 방금 뭐 챗GPT 얘기하고 뭐 리뷰가 좋고 켠다 그러더라도 제가 아무리 너무 잘하고 뭐 길고 뭐 날뛰고 한다 그러더라도 가족분들이 맡겨주지 않으면
1: 그쵸.
2: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날 뭘 믿고 이렇게 전화해서 나한테 장례식을 맡길까 정말 가끔든가 뭐 엊그저께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사실 신기해요. 저를 뭘 믿고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가장 정말 왜냐면 결혼식 장례식 정말 큰 행사잖아요. 이걸 망치면 엄청 정말 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장례식장 팀장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수하면은 정말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막 뺨도 맞고 정말 옛날부터 좀 이렇게 무식해 좀 터프해져가지고 네. 막 뺨도 맞고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면접 볼 때
1: 네.
2: 그 이제 병원 원장님 저한테 질문했던 게 만약에 유가족분들이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농담 같지만 정말
1: 뭐라고 답하셨어요?
2: 어 맞아야죠. 그때는 이제 워낙 어렸으니까
1: 예.
2: 그때는 뭐 이제 어렸으니까 어 맞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현실로도 일어나더라고요. 뭐
1: 네.
2: 본인들끼리도 막 싸워요. 옛날에는
1: 아,
2: 본인들끼리도 막 주먹짐 하고 막 가족분들끼리 왜냐면 가족들이 모이니까
1: 아 네가 여기 왜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런 거 엄청
1: 드라마.
2: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엄청 그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1: 아,
2: 더해요.
1: 예.
2: 그러니까는 드라마는 많이 오히려 순화된 거고 현실은 더 많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런 감사한 거 믿고 맡겨주시는 그거 하나 보면서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1: 말이라는 게 그 어떤 뭐 목소리나 뭐 이런 건 내용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안에 그 믿음 이런 게 마음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김민호 원장님 뭘 믿고 나한테 맡긴 하셨는데 음성을 들어보시면 믿음이 간다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번님이 지금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자, 일단은 우리 김민호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슬픈 얘기인데 눈물기 빼고 얘기하자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전 상조회, 뭐 상조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서 뉴욕, 뉴저지에도 한인들이 하는지 궁금해서 제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물었거든요. 시부모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혹시 가입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말로 꺼내기가 참 마음이 좀 그죠. 저도 예전에 신랑이 그거를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2: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뉴욕과 뉴저지 그러니까 뭐 타주는 모르겠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상조회가 있어요. 뉴욕 노인 상조회, 뉴저지 노인 상조회라고 있고 그러니까
1: 네.
2: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른 회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1: 네.
2: 나이가 된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하라고 해요.
1: 근데 한인 노인 상조회.
2: 예,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 뉴저지도 뉴욕 노인 상조회 따로 있고 그다음 뉴저지 같은 경우 뭐 상록회에도 이렇게 이런 장례식을 준비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1: 네.
2: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외국 회사에서 외국 큰 보험회사에서 그냥 뭐 라이프 인슈런스 그런 거 당연히 있죠. 그런
1: 네.
2: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인데 좀 장례비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국의 상조회랑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1: 네.
2: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상조회 물론 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랑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현역에 있어서 한국에 있었을 때랑 하고 지금도 한 보면은 예를 들어 한국은 제가 만약에 장례비로 500만 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1: 네.
2: 500만 원짜리 이제 상조 상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 예를 들어 그거를 나눠서 뭐 매달 뭐 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내는데
1: 네.
2: 뭐 1년 정도 내면 당연히 500만 원 다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1: 네.
2: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예를 들어 잔금이 4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그걸 내야 돼요.
1: 아,
2: 내야지만
1: 네.
2: 상조에 가입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염을 해준다든지 뭐 수의라든지 뭐 장례 장의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준 서비스예요.
1: 네.
2: 근데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상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 네.
2: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금액들이야 이제 뭐 제가 거기 직원이 아니니까 뭐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1: 네.
2: 여기는 가입을 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의료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아픈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한 지 뭐 1년 안에 돌아가시면 뭐 상조금이 없고 이런 그런 규범은 있거든요.
1: 네.
2: 그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총 장례비가 뭐 15,000불이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그 상조에서 정한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매달 나오는 금액을 그 금액도 사실 되게 적어요. 보통 1년에 50불에서 100불 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는 비용이.
1: 네.
2: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걸 내면 그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년만 이상만 부으면 상조금 100만 5천불 다 탈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 달에 100불을 내더라도 5년을 내면은 만 5천불이 안 되잖아요.
1: 그쵸.
2: 그럼 한국처럼 생각하면 나머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상부 상조의 생각으로 그냥 서로 십시일반 모아 돈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넘으면 나머지를 그냥 상조금 다 받을 수 있어요.
1: 그냥 진짜 상조회네요.
2: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상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뭐 정말로 상조금 낸 것만큼 오래 가입 뭐냐면 20년 30년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냈으면 사실은 받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 한 달에 50불 100불씩 내 장례금 해 하면서 안 모아놓잖아요.
1: 그렇죠. 안 모으죠.
2: 안 모으는데 네.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작은 돈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장례식 하고 오지만 저도 갑자기 목돈으로 만약에 5천불, 네. 만불, 뭐 어떤 분 만약 매장한다 그러면 뭐 장지도 산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안 돼.
2: 예, 정말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조회를 가입해 둔다 그러면 정말로 유가족분들이 실제로 뭐 금액 돈 하나 내는 거 없이 저희는 상조회랑 다 이렇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누육과 누저지에서 나이가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상조회 전화 보시면 되겠지만
1: 네.
2: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저는 100% 100%.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저희가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1: 그쵸.
2: 그때 네. LA나 이쪽에서는 막 상조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돈을 이렇게 뭐 안 주고 이렇게 문 닫다 그런 것도 저도 소식은 들었었거든요.
1: 네네.
2: 잘은 모르지만 들었는데 뉴욕 누저지는 상조회는 그 코로나를 다 겪어냈어요.
1: 다 이겨냈어요?
2: 예, 다 이겨내서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는 재정적으로 꽤 문제가 없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제가 직원도 아니지만
1: 네.
2: 가입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이게 뭐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62세에서 82세 사이
2: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자세한 내용은 상조에 이제 뭐 이렇게 좀만 저희 업소록이나 그거 찾아보면은 상조에 뉴욕도 그렇고 누저지. 그러니까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뉴저지 상조에 가입하는 게 맞을 거고 뉴욕 사시는 분들은 뉴욕 상조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서 나이 되신다 그러면 가입하시는 거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1: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가족이 뭐 자식이 부모님 들어드리고 이런 것도 되나요?
2: 아,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1: 네. 자,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한인 상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이렇게 돈을 내고 매달 내다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되니까 한국하고는 완전 큰 차이가
2: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김민호 장례원 어디에 있을까? 문의 전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김민호 장례원은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례 가능하고요. 뉴저지 주소입니다.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상담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곳에서 어디서든 장례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꼭 벌어지고 나서 상담해야 되는 건 아니죠?
2: 미리 연락 주셔서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근데 미리 연락을 해서 한참 통화를 하면 힘들지 않으실까요?
2: 제가 알아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1: 이쯤 하면, 네, 되겠거니. 보통 그러면은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전화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전화드리면 될까요?
2: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뭐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347-256-6976번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북저, 북 뉴저지 쪽에 예, 파크리지 쪽에 새로 오픈 어떻게 잘 준비되어 계세요?
2: 열심히 정말 그 뼛속부터 갈아엎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이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핏 듣고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2: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근데 열심히 네. 준비해서 정말 올해 안에는 꼭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 나이가 있다는 거는 요즘 이제 기준으로 한 제가 보기엔 한 80, 90 네. 정도 넘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화를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반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좀 이제 병원에 있으시거나 너싱홈에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줘요 보통 네. 아 이제 좀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짧게는 뭐 정말 당일 아니면 길게는 한 몇 주 정도에서 이제 어떤 장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얼굴을 보고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좀 그거는 많이 좀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 상담 전화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만의 이제 노하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1: 네.
0: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락 왔을 때 전 딱 이것만 물어봐요. 혹시 만약에 본인 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하실지 아니면 화장을 하실지 생각해 두셨냐고.
1: 이게 왜 중요할까요?
0: 왜냐면
1: 네.
0: 만약에 매장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장지를 미리 구매를 해 두셔야 돼요.
1: 미리? 예. 얼마나 미리요?
0: 아니요. 미리 구매하시는 게 왜냐면 장지를 구매하는 게 사실은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취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속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공원처럼 뭐 비석이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뉴욕에서 많이 가는 곳은 예를 들어 뭐 파일론이라는 장지 같은 경우는 비석이 없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1: 네.
0: 깨끗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럼 그 반면 또 문과동산이란 저기 좀 롱한데 끝쪽에 있는 곳은 또 비석이 또 다 서 있어요.
1: 네.
0: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저지는 사실 더 다양해요.
1: 네.
0: 산세에 있는 그 장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평지에 있는 장지가 있고 또 도심에 있는 장지가 있고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매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왜냐면 장지값은 매년 올라요.
1: 아, 예.
0: 장지값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그 땅을 파줘야지만 관을 묶어 하잖아요. 그 두 개의 비용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장지도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장지를 샀는데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화장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왜냐면 뭐 이사 가는 분들도 계속 탈주로 오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매장을 한다 그러면 장지는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낙골당을 간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낙골당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1: 네.
0: 내가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아니면 따로 뉴욕 누저지는 뭐 수목장 공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뒷마당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목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저는 뭐 저희처럼 뭐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매년 오르니까.
1: 네.
0: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딱 그래서 이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이유가 매장인지 화장인지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매장이면 장지 구입, 화장이면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물론 다 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더라도
1: 미리
0: 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 분들이 전화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자제분한테 줘라. 왜냐면 자제분들이 미리 물어보진 못한다. 우리 정서상 본인들이 나는 예를 들어 매장을 할 거고 장지 땅 이렇게 사놨고 그다음
1: 네네.
0: 땅 디드 있잖아요.
1: 네.
0: 땅 문서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지금 뭐 제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은 장례식의 90%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나머지 10%는 뭐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만 장례 일정을 잡고 어떤 식의 장례식을 할지 그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1: 네.
0: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돌아가시지 않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저녁에 장례하고 화요일날 뭐 장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얘기해두면 거의 대부분 아 그렇네요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이면 통화가 끝나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이제 나머지 절반 이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노안이셔서 뭐 널싱홈에 계시더라도 이제 의료진들께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짧게는 정말로 오늘 전화했는데 오늘 저녁에 연락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1: 네.
0: 아니면 보통 한 달 안에 길어야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똑같이 얘기는 해요.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그리고 매장하셨던 그러면 장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왜냐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랑 장례를 꼭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0: 여러 군데 전화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제가 환자분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인적사항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큰 틀만 네.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뭐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건지 이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장례원을 정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이제 환자분에 대한 정보라는 게 이제 뭐 성함, 뭐 성별, 네. 그다음에 어디에 계신지. 네. 왜냐하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랑 널싱홈에서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신 게 다 달라요. 해야 되는 절차들이. 아, 예를 들어서 네.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병동으로 가서 고인물을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고 나면은 보통 한두 시간 가족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유가족이 떠나면 병원에서 이제 트랜스포트팀이 고인분을 안치실로 옮기고 네. 담당 의사가 사인을 하고 유가족이 선택한 장례원이 병원이랑 연락해서 언제 고인분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바로 몇 시간을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뒤에 그렇게 모시고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유가족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저희가 병동에서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면 저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 행동 요령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너싱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처럼 안치실이 있는 너싱홈과 그다음에 병원처럼 병원 아니고 그냥 정말 안치실이 아예 없는 네. 너싱홈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안치실이 없는 너싱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곳들은 보통 소셜워커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한테 물어본대요. 입주할 때 너싱 들어올 때 혹시 장례원 결정한 곳이 있냐. 그래서 연락처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처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안치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 이제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뭐 4인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대로 그냥 고인물을 둬요.
1: 예. 그다 사인이면 다른 분이 예, 계시잖아요.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례원에서 모시고 나오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에서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족한테 설명을 드리고 네. 저도 최대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가려고 물론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는 게 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너싱홈이면 너싱홈에서 보신 분들 뭐 다 오셨습니까? 뭐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라는 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 시간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낮에 이제 뭐 장례식 중이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트랜스포트팀을 보내서 왜냐면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먼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네.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정말 너무 다반사예요, 종류가. 그게 뭐냐면 그냥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장례 치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인데 넘어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1: 갑자기요?
0: 예. 예. 얼어서 계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니면 이제 하스피스 케이스인데, 하스피스 같은 경우는 하스피스 이제 그런 병동처럼 병원처럼 있는 곳이, 그런 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스피스 에이전트를 끼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하스피스,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있는 분들은 경찰을 부를 필요 없이 그냥 하스피스 에이전트만 부르면 하스피스 에이전트에 속해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누가 와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해주고 그 사망 선고 끝나면 저희가 장례원이 가서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 거고 네.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노안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럴 때는 다 사고사예요. 일단은 네. 그럼 다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이 와서 유가족한테 어르신이 뭐 어떤 약 먹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치가 있으면 주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네가 뭐 사망인 나서 뭐 사인을 하겠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어르신들 넘어오셔서 뭐 어디 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외부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치. 우리가 생각해서 아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 없어 넘어 돌아갔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경찰들 보기에는 누가 밀었을지.
1: 그러네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되게 다르죠. 들어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행동 요령 때문에 만약에 장례원을 저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어디서 돌아가신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저를 정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상담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특히 늦어지는 제가 장례원이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장례원에 오셔서 돌아가시기라도 장례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다 해놓죠. 그럼 저희는 이제 딱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돌아가실 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장례원을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자분의 이름, 성함, 어디 계신지 뭐 생년월 그런 것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분들 일반적으로 병원, 널싱홈, 집이 세 곳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지만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라면 머리가 정말 새하얘지거든요.
1: 진짜 뭐부터 뭘 예, 어떻게 막 이런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실제로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 제가 전화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1: 아유.
0: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설명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어르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널싱홈에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병 때문에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데 좀 날짜가 좀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저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저를 선택할 필요도 없으시고 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거나 오더라도 답변을 잘 못해드린 게 되게 이렇게 개인적이고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1: 그렇죠.
0: 저도 장례식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제 이름을 걸고 장례식 한 것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물론 대부분의 한 70% 80%들은 저희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은 다 진행이 돼요.
1: 네.
0: 하지만 나머지 20, 30%는 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네. 정말 케이스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는 일반적인 것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왜냐면 방송에서 자기 개인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좀 개인적인 거를 저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왜냐면 좀 더 저 뭘 알아야 제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해서 미리 전화하는 거는 제가 고인분을 모시고 있을 땐 전화를 거의 1시간, 2시간 못 받아요. 하지만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해서 또 답변해 드리니까 미리 전화하시는 건 사실은 정말 하나 손해볼 게 없습니다.
1: 네. 뭐 지금 앞서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례식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에 왜 전화 하려고 안 받아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0: 그렇죠. 그렇게 오해는 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전화 제가 만약 못 받는다 그러면 아 못 받는 상황이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특별히 진짜 한 시간 늦어도 두 시간 안에는 바로 제가 콜백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 본인 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울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0: 아니요. 그분들은 오히려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뭐냐면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내가 좀 알아둬야겠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제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장할지 화장할지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고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제 연락처까지 슬쩍
1: 네.
0: 한번 드리라고 그러면 다 준비되셨다고 그럼 네.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1: 네. 누군데 이름이 뭐지 하셨던 분이 있다면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김민호 장례원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뉴저지 또 웨체스터 장례원 있고요. 상담하시고 어디서든 장례 가능합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아까 그 장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디에 모실지 이거 결정을 못해서 막 일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0: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사실은 여러 장지도 구경할 수 있고 그게 있어요. 장지가 마음에 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땅, 그럼 장지가 넓잖아요.
1: 네.
0: 살 수 있는 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1: 아,
0: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장지 같은 걸 문의 오면 저희는 뭐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장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드린 그게 다고 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꼭 장지에 직접 전화해서 세일즈를 만나서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땅이 어딘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네. 장지라는 게 이게 야외잖아요. 사계절이 다 달라요. 봄에 갈 때, 여름에 갈 때, 가을에 갈 때, 겨울에 갈 때.
1: 네.
0: 어떤 분들은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식들이 방문했을 때 그늘에 좀 앉아 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그늘 지면 이거 잔디 잘 안 자라. 이거 뭐 습기 있어. 예. 너무 달라요.
1: 그럴 수 있네요.
0: 너무너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미리 구매하시는 거 좋고,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1: 급하게 그냥 되는
0: 맞아요. 데서.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초이스가 네. 없기 때문에 물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뭐가 마음에 좀 그 내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그게 계속 거실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마음에. 예.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고르고 했는데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급하게 결정을 얼마나 또 그게 더 많이 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만약에 장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보시고 결정을 해두시고 구매까지 하시는 게 그런 선택적인 것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네. 가격도 훨씬 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1: 네. 해마다 가격은
0: 매년 오르기 때문에 네. 미리 구매하시면 정말 단돈 100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 장지를 구매해두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뭐 해마다 들고 이런 건 없나요?
0: 보통 장지마다 다 달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포메이션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사무실에서 가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개인 거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한테 뭐 장지를 뭐 팔아줄 수 있냐 아니면 네.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장지를 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냐 한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실제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누가 아무개가 장지 뭐 샀다 이렇게 했다고 한글만 써서 나중에 저한테 저 장지 샀습니다 이렇게 딱 주세요.
1: 네.
0: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네. 장지 사무실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처음에 구매하신 분 그분 이름으로 모든 게 돼 있어요.
1: 네.
0: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대신 본 장지의 오너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추가 서류를 받아오라고, 뭐 사인을 받아라고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가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분이 장지를 사시는 분이거나 장지를 판매하시는 개인 거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장지에 가서 그 땅 문서까지 새로 다시 이제 살 사람이든 팔 사람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다 바꿔서 좀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1: 네. 혹시 그 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장을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0: 저희가 이제 윤년이라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이제 이장 개장, 요즘에 이제 그 영화 때문에 뭐 파묘라고도 많이 하는데
1: 네.
0: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장례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본인분들이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분의 부모님들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좀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1: 얼마나 많이.
0: 그러니까 저는 네. 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장례비가 10,000불 들었다 그러면 이장 개장할 때도 10,000불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은 사실은 장례 비용에 들어가는 모든 웬만한 비용들은 그러니까 화장장, 그러니까 화장하면 화장장 비용, 네. 매장이면 매장하는 장지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장례원이 다 유가족한테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더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1: 그 이제 비용 문제도 궁금하긴 한데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장한 유골을 찾아서 우체국을 통해서 타조에서 보내오는 유골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집에 모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뉴저지에서도 가능한가요? 집에서 얼마 동안 모실 수 있냐 이런 질문.
0: 기간은 상관없어요. 저도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 돌아와서 모시고 왔을 때도 그냥 지금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1: 그냥 계속.
0: 예, 그리고 되게 네. 설명을 잘해준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쉬핑으로 보내는 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1: 예.
0: 예, 우체국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고 직접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해서 타주 가는 거 아닌 이상은
1: 네.
0: 저희가 여기서 한국으로도 유골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우체국을 통해서만 저희가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시는 거는 전혀 뭐 어떤 뭐 1년 안에 뭐 딴 데를 해 그런 거 전혀 없고 집에서 네. 그냥 계속 모시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1: 뒷마당에 나름대로 그냥 수목장 해도 상관없는
0: 그게 바로 한국분들 생각하는 수목장인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1: 네. 자, 답변이 됐을까요? 네. 메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나?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장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든다.
0: 예, 그래서 네. 왜냐면 이장은 여러 업체가 껴야 돼요. 그게 네. 뭐냐면 장지에서도 새로 땅 파줘야 되는 비용도 이제 또 추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만약에 비석이 있었다 그러면 비석을 이제 안 쓸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럼 그 비석도 또 이렇게 폐기해야 돼요. 그 폐기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1: 쓰레기통이나 버리면 안 돼요?
0: 아니죠.
1: 안 돼요.
0: 예, 그 따로 폐기하는 것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국 중에서 메탈관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메탈관으로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또 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끼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에 대고 되게 좀 어렵고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1: 야, 메탈 관을 썼을 때 화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상상도 못했네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원장님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항상 밥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면서 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Welcome aboard.
1: EBT in Yango.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EBT in Yango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1: 자, 매일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신 주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참여형 말하기 방송 입지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여러분이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인데 MBTI 검사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와, 이걸 드디어 하는군요. 저는 이거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해보니까 ESTJ가 나오더라고요.
0: 네. Okay, so what exactly is ESTJ?
1: 그 일 열심히 좀 하는 스타일 이런 거래요.
0: That's you.
1: 네. Oh. 우리 제이브 선생님은 안 해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 빨리 해보시라 해서 해봤어요 지금.
0: Right.
1: 뭐가 나오셨어요?
0: 저는 my personality type is advocate, INFJ.
1: INFJ.
0: Yeah.
1: 네. 약간 보니까 불의를 못 참고 선의 어떤 수호자, 약간 이런 성향이시래요. 근데 그럼, 약간 맞아.
0: 그럴게요.
1: 지난 15년 동안 이분 저기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0: It's interesting.
1: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0: I'm introverted, intuitive, feeling, judging, assertive.
1: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맞습니다. 제 것도 아까 읽어드리니까 딱 선생님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0: Yeah.
1: 자, 이 MBTI를 이제 성격 유형 판단하는 데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이제 너무 맹신하거나 도가 지나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균형 감각 있게 방송을 할까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올려주신 사연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서 성격 유형 이야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게요.
0: And of course, we'd like to thank listener 아인슈 페너 정치자님 for posting up this topic.
1: 네, 좋은 주제 감사드립니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 영어로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MBTI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0: All right. So MBTI is for Myers-Briggs Type Indicator, short for that.
1: 이거 만드신 분들 이름이죠? 우리 자매 방송인 기트형 청취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Myers-Briggs가 엄마하고 딸이래요.
0: Mother, 네, daughter.
1: 두 분이 연구자신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ype Test,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인데 요즘 뭐 큰 인기잖아요. 자, All the Rage라는 표현 오랜만에 써볼게요.
0: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1: 이거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요즘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 All the rage these days. 자, 그냥 휴대폰에 설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네.
0: Roughly.
1: 아까 한 10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0: Yeah, yeah,
1: 저 기다렸잖아요.
0: Yeah.
1: 선생님 뭐 나오나 궁금해하면서.
0: 괜찮아요.
1: 오케이.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 답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0: First of all, 설문조사는 questionnaire라고 하거든요.
1: Mm-hmm.
0: 답을 하다, answer a questionnaire 가능하고요.
1: Mm-hmm.
0: You could also fill out a questionnaire.
1: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을 채워서 뭔가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fill out.
0: Fill out, 맞아요.
1: 신청서 작성. 같은 거 작성할 uh-huh. 때. 작성이 fill out이에요.
0: 근데 뭔가 어디에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에 뭔가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fill out이 아니라 fill in이에요. 그 빈칸에 뭐를 적어 넣는 거니까.
1: 오, 요거. Yeah. 자, 빈칸을 채울 때는 you fill in the blank. 이니 맞는데 빈칸을 막 채워서 전체 서류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성할 때는 You fill out the form.
0: Right. Or even a questionnaire okay. To, I guess, come up with results for a survey or 그쵸. a report.
1: 설문지에 답을 하다.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문진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0: Uh-huh.
1: You're filling out that form.
0: Yes.
1: That health questionnaire. Okay. 자, 설문조사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Questionnaire.
1: Questionnaire.
0: Questionnaire.
1: 뒤에 강세 주시고. 자, 즉시 이런 거를 하면 바로 결과 나오죠.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S 붙임이라는 경우는요.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요.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1: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나오면 너 안 해봤어? 빨리 해봐. 그래서 카페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0: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1: 쉽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MBTI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다.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BTI type까지 해주면 MBTI 성격 유형, 그 type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저도 인스타 프로필에는 올려놓진 않았는데 클럽하우스 프로필에는 그냥 뭐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0: I was about
1: ESTJ라고
0: to ask you why.
1: 써놨어요. 사람들이 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It's like FYI, I am.
1: 저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요.
0: Profile.
1: Profile.
0: Profile. 네.
1: So social media profile 자체에다가 본인의 MBTI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Many people.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Okay.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1: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TI 지금 제니퍼 선생님 읽으실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the 정관사를 the로 읽으셨습니다. 철자상으로는 M이지만 읽을 때 에, M, MBTI이니까 the가 맞아요. 그 정관사 동그라미 쳐놓고 the라고 써놓을게요. The MBTI 테스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to도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뭐로 구분한다 할 때 into.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1: 단어들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우리가 평상시에 막 쓸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네 가지 항목이 뭐뭐냐. 외향과 내향 할 때. 자, 일단 내향이 뭐죠?
0: Introversion.
1: 외향은?
0: Extroversion.
1: 이건 성향을 부르는 말이고 실제 내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0: Someone is an introvert.
1: Introvert.
0: Introvert.
1: 네. 외향적인 사람은?
0: Someone is an extrovert.
1: Extrovert. 그럴 때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감각과 직관은요?
0: Sensing and intuition.
1: 그렇죠. Sensing and intuition이 이게 직관이에요. 사고와 감정은 thinking and feeling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인식을 할 때는
0: judging and perceiving.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ESTJ, INFJ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단어들만 참고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연에 올려주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1: What is incorporate?
0: It means to include in something.
1: Okay. They so, add it.
0: They add it. They include it. Yes.
1: Incorporate 하면 병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활용하고 포함시켜 쓴다. 마케팅에 이것을 접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냥 뭐 사람들 사이의 성격 유형 파악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이걸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0: Yeah.
1: 다시 한번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1: Okay.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1: 그러니까 뭐 특정 성격 유형에 맞는 패션, 혹은 메이크업, 혹은 식품, 식단,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0: 아.
1: 근데 이제 맞는 게 만약에 제 성격 유형에 딱 맞는 뭔가 제품이 설명 이렇게 막 추천이 돼 있으면 제가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0: Yeah.
1: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businesses 이건 사업체들을 말하겠죠. Often market their products. Market을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죠. 판매하다의 의미로.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이거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Side effects는 다 아실 거고요. 부작용을 말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좀 목숨 걸고 하다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Live and die by something.
1: Live and die.
0: Live and die.
1: 자, 저희 지금 입지형 책에 live or die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용례들이 인터넷에 검색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표현은 live and die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live and die로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세요. 맹신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0: You would live by it and you would also die by it.
1: 이거에 정말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맹신한다거나 apply them excessively, 과하게 좀 적용을 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가 되겠죠. 문장 다시 한번요.
0: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0: 패턴 practice.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곧바로 결과가 나오다라는 말할 때 immediate results. 자, 이 표현입니다.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1: 그렇죠. 주로 이런 경우는 result의 복수 형태의 s를 붙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0: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1: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나오는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며칠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제는. 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다. market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시판하다 정도로 봐도 되고요. Market이 동사예요.
0: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based on MBTI types.
1: MBTI 성격 유형별로 제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회사는 제품 영업을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0: That company really knows how to market a product.
1: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걸 잘한다. Market a product. 우리는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0: We need a strategy to market our product.
1: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너무 맹신하다. Live and die. And로 고쳐서 연습할게요. 이것도요. 정식 표현이 그거니까요.
0: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1: Okay. 자, 잡지에서 읽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해볼까요?
0: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1: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Have you ever taken an MBTI personality test?
3: Sure. My result was type ESTJ.
2: Really?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3: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2: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3: That's right. I think that's a pretty accurate description of my personality.
1: 자,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ESTJ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네요. 세 번째 줄에.
0: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1: 책임감이 강한 건 알겠고, plan in advance.
0: 그렇죠. 미리미리 이제 모든 계획을 짜놓는 거죠.
1: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0: yes.
1: 스타일이구나. Mm-hmm. 그랬더니요.
0: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1: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이거 좋네요. I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약간 완벽주의.
0: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1: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Mince, 뭔가를 막 잘게 다지다라는 말이잖아요.
1: Okay.
0: If you mince words, it means that you're speaking very bluntly and very directly.
1: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ince words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정확한 성격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서 accurate description이란 말을 붙였죠. 자, 대화 잘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에 5개의 영작 꼭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을 영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영작하실 때 live and die로 영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영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책에도 많이 실어드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입지영 방송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0: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역사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잡지사의 가을 전어, 요즘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역사를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2: 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1: 용산의 역사군요.
2: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용산공원 또는 용산국가공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기간이 무려 한 120년?
1: 120년이나 됐어요.
2: 110년? 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못 가는 그런 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면적이 대략 또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또 넓은 땅이? 여의도만한 땅이잖아요.
1: 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곳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용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2: 네, 용산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우리나라에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지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백제 초기에 한강에서 용이 나왔다. 용 두 마리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용산 일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있어서
1: 두 마리는 나왔대요.
2: 네, 두 마리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용산, 나중에 조선시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방이 되게 되는 데는 지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형.
2: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산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백악, 남산. 그 다음에 낙산, 그 다음에 인왕산.
1: 아, 이렇게 도성길 따라서 쭉.
2: 네, 예. 28.7km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그 인왕산이 쭉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느릿한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릿한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용이 이렇게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네를 이제 용산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리지에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라든지 동국여지 비고, 동국여지 승남.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네. 저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강에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용산이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예. 한강이 길게 뻗어 있는데 한강에서 한양 도성이 숭례문이 됐던 아니면은 뭐 서대문이 됐던 가장 가까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저 산줄기 바로 밑에 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고 한양 도성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명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도성과 물길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건데 그럼 조선시대도 이미 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조운선이라든지 뭐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참 들이 전부 다 용산에 도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한강진에는 늘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가 늘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량, 군수물자를 관리하던 군자감, 그러니까 이제 경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감도 용산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은 일찌감치 물류기지인데 특히 어떤 군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국가 운영과 관련된 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그러네요. 그랬던 용산이 그럼 언제부터 군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걸까요?
2: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가 한양 도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군대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군이 영향을 끼쳤다.

0: 그러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의 뒤쪽
1: 그러네요.으로
0: 네.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블럭이 이제 일본인들의 거주 블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용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외국 군대는 의외로 일본군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너무 일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일본과 이제 빗대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18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용산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부대도 임오군란 이후에 오장경이 이끌고 있었던 한 5천 명 정도의 부대가 서울 한 네다섯 군데에다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1: 청나라 군대가.
0: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곳 정도가 지금의 용산 일대, 뭐 둔지미 이런 그다음에 남단.
1: 둔지미.
0: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일대 영역하고 겹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좀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1894년에
1: 네. 네.
0: 이때는 이제 일본군도 이 용산, 만리동, 공덕동 일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일본으로 볼 때는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뭐 리순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전투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 주둔하는 정도로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일본인들이 특히 일본 군대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이런 과정 속에서 용산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운명을 바꾼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0: 바로 철도예요.
1: 철도가 깔리는군요.
0: 그렇죠.
1: 용산이 네, 철도가 깔렸어요.
0: 나중에 이제 지도를 서울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보면은 인천하고 지금의 그 서울역 정도 사실은 그때 이제 서대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으니까 지금의
1: 서대문?
0: 서대문 쪽, 광화문 서쪽 그쪽을 이제 좌로 쭉 이으면 네. 길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의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1: 일직선으로 가려면.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여의도를 마포하고 여의도를 넣는 그러니까 지금 마포대교를 지나는 게 인천하고 서울의 일직선입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여의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놓기 굉장히 어려워요.
1: 살짝 우회해야 되는.
0: 우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1: 예.
0: 그러니까 그때 그 경인철도를 어떻게 놓을까 하다가 일직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한양 도성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노량진 용산에다가 철도를 놓자, 즉 철교를 놓자라고 하면서
1: 네.
0: 여기 한강철교가 만들어져요.
1: 한강철교.
0: 그러면 이제 이 한강철교가 만들어지는 도착 지점에
1: 네.
0: 일종의 이제 그 종착역이 생기게 되는데
1: 네.
0: 처음에는 서대문역을 염두에 뒀지만 자연스럽게 서대문역은 너무 내륙에 치우쳐 있거든요.
1: 예.
0: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결국은 용산역이 거점이 되고 용산역을 거점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용산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
1: 예.
0: 경의선 전부 다 용산 기점으로.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물류를 넘어서서 근대 철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한강철교 엄청 오래된 거네요.
0: 진짜. 1900년. 그래서 지금 한강철교를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은
1: 네.
0: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네 개의 철교가 지나고 있는데
1: 네.
0: 아직도 1900년에 만든 철교가 쓰이고 있습니다.
1: 몰랐습니다.
0: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은 단순하게 한강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인천, 나중에는 부산 또는 만주에서 오더라도 처음 만나는 곳이 용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네.
0: 이런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용산 일대가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외국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1: 네.
0: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1: 러일 전쟁?
0: 네.
1: 아, 그럼 이때부터 일본의 군사 기지가 들어서는 건가요?
0: 그렇죠. 앞에까지는 잠시 주둔하는
1: 네.
0: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면 네. 러일 전쟁 때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의정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의정서에 따라서
1: 네.
0: 뭘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대규모 군사기지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1: 그런가요?
0: 용산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뭐 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왜냐하면 그 규모가
1: 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0: 그 규모가 거의 천만 제곱미터. 평형으로 치면 300만 평.
1: 야, 크게도 요구했네.
0: 요구를 한 거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0: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리 한일 의정서고 지금 뭐 그 수만의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일본군이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으면은 1905년이 끝났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군사기지 쓰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1: 네.
0: 근데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겠다. 당시 표현으로는 주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주차.
0: 그래서
1: 네.
0: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 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이 주차군이 들어갈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기지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기지 건설에 들어가서 1909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1913년에 대략의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군부대를 만드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일 전쟁이 만주 놓고 싸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까지도 염두에 두는 군사 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즉 용산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 서울 한복판 용산 그 넓은 공간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120년 가까이 못 들어갔다는 게 이때를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0: 이제 이때부터를 보면은 거의 120년이 되는 거고요.
2: 그러네요.
0: 그다음에 기지가 완성된 것으로 보면은 한 113년 정도니까 그걸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쓴 신용산이라는 지역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에 뭐 둔지미, 그다음에 만초천, 그다음에 용산방 여러 지명들이 있었지만
1: 네.
0: 일본이 여기서 용산군 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일대를 가리키는 원래 우리 지명 더하기 조금 더 넓은 뜻으로 이 일대를 가리켜서 용산이라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령부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서 짓거든요. 내륙 쪽 그 저기 남산 쪽으로.
1: 네.
0: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한강철교가 지나던 곳이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용산이라고 자기네가 군사기지를 만든 거예요.
2: 원래는 용산이 아니었겠네요.
0: 그렇죠.
2: 애초에는.
0: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용산이 막 유명해진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 네.
0: 여기는 구용산이 되고 일본군 기지가 들어선 그 일대는 신용산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1: 네.
0: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한국 주차군 사령부 기지를 만들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1908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산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2: 한옥마을 쪽이에요?
0: 네. 그 한옥마을이 이제 그 조선군 사령부 주차군 사령부가 빠져나가고
1: 네.
0: 한참 뒤에 또 거기 국정원
2: 그렇죠.
0: 네, 네. 남산 중앙정보부가 네. 들어가기도 했던
1: 예.
0: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 군 사령부도 있었거든요.
1: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 네.
0: 아무튼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1915년 이후부터는 주차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를 가리키는 이름이 조선군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우리 독립군이랑 이런 군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용산이 뭐가 되냐면은 조선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상주사단 가운데 19사단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자, 일본의 사단이 들어서게 된 용산인데요. 일제강점기 용산 기지는 단순히 조선을 통제하는 기지에 그친 게 아니었다?
0: 그렇습니다.
2: 무슨 말씀인가요?
0: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정도 사단을 두고 조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동군이 활동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조선군은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사변 같은 데 같이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일본이 용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것이 조선군인데 그중에 이제 24단, 19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 내륙 침략의 어떤
0: 맞습니다.
2: 발판.
0: 교두보라고
2: 예.
0: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두 개의 사단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군의 어떤 감시라고 하는 것들이
1: 네.
0: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압박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이 용산 일대 군대 또 조선군의 상황들이 태평양 전쟁 때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2: 네.
0: 태평양 전쟁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니까 일본은 용산에 있던 사단을 1942년에 뉴기니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2: 아, 뉴기니로.
0: 네. 그리고 그 남함에 있던 사단은 나중에 필리핀과 미얀마 그 전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두 개 사단 정도가 더 창설이 되거든요.
2: 아, 그래요?
0: 그 급하게 창설된 사단들이에요.
2: 예.
0: 그 사단들도 전부 다 태평양 전쟁 전선에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군에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1944년 이후에는
2: 네.
0: 여기가 징병된 한국 청년을 훈련시키는 장소
2: 네.
0: 또는 나중에 연합군의 포로수용소 이런 곳으로 쓰게 되면서 일종의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그러니까 1905년 또는 건설을 시작했던 1908년, 9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예.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용산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기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무장 해제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미 군정은 들어오는 당일 바로 일본군들한테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2: 대전으로요?
0: 네, 왜냐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철수해요. 했기 때문에
2: 예.
0: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2: 네.
0: 미군이 그 장소를 그대로 접수를 해서 쓰는데 미 7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2: 네.
0: 그렇지만 이제 1948년 9년 지나면서 미군들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요 정도 분위기라면 용산이 비록 거의 한 50여 년 정도 일본군 기지였지만
2: 예.
0: 군사 기지였지만 민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2: 기대가
0: 하던
2: 있었겠죠.
0: 참에
2: 예.
0: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2: 아, 그러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 전쟁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방어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군이 쓰던 이 용산 기지를
2: 네.
0: 정식 미군 기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2: 예.
0: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틀에서 용산은 미군의 핵심 군사시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캠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아우르는 사령부, 미팔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다? 미군에 있다.
2: 네.
0: 아, 용산에 있다.
2: 용산에 있다.
0: 이렇게 예. 되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태원 쪽 지나가다가 청파동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기 담장이 쭉 있고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2: 그러네요.
0: 그런 예.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야, 그러니까 정말 한 11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외국군의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게 뭐 세계 전체로 봐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패전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큰 대규모 기지가 수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시간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2: 예.
0: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약간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 용산기지 다른 데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곧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2: 네.
0: 정치 쪽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또 여러 가지 당위성 면에서 이제 이 용산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2: 네.
0: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2: 네.
0: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을 합니다.
2: 아, 89년에?
0: 네. 89년에 반환을 하는데,
2: 네.
0: 그 반환 부지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989년에 용산기지 일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1990년에 일부 부지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2: 아, 89년부터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0: 우리 쪽에서의 방침이 나왔어요? 방침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2: 예, 예.
0: 그 반환에서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2: 그렇죠.
0: 굉장히 놀랐어요. 네. 우리 용산 갈 수 있는 거야?
2: 네.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갈 수 있대요.
2: 네.
0: 그럼에도 굉장히 크게 반가웠던 느낌이 있었고
2: 예.
0: 사실은 그때 반환됐던 것들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2: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
0: 용산 가족공원.
2: 용산 가족공원?
0: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문화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2: 아, 그렇죠. 조선총독부에 있었죠.
0: 네. 예. 그런데 이때 90년에 이 부지가 반환이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립중앙박물관을
2: 들어선 거구나. 그래서
0: 그렇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한미 간 기지 재배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2008년까지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까지 이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 네.
0: 여기에는 이제 우리 측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약간의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군은 이제 대북 억지력이라는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데
2: 예.
0: 이 이후에는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 속에서 미군 역시 이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2: 네.
0: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 네.
0: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넓게 비어 있는 공간, 미군 기지가 있던 공간을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가족공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박물관으로도 썼지만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사실은 2005년, 6년부터 본물 일듯이 나오게 됩니다.
2: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민족공원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2: 네.
0: 그럼 그 취지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2: 네.
0: 역사관, 박물관, 과학관 이런 거 짓자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고
2: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원이라고 했으면 민족공원에 민족에다 방점을 찍지 말고
2: 예.
0: 공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2: 예.
0: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 녹지가 부족한데 여기를 녹지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공원처럼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굳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2: 아하.
0: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2: 네.
0: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네. 네. 주택이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2: 뜨거워졌죠.
0: 뜨거워졌고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2: 그렇죠.
0: 계기가 예. 되지 않았나
2: 생각해야 되는
0: 그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용산 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통의 시민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1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큰 규모의 땅이 반환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2: 네.
0: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0: 개인적으로 1990년 전후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각 도시에서 옛 건물들을 다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2: 아.
0: 그런데 그걸 조금 놔뒀으면 지금 네. 여러 가지 기념관, 역사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2: 네.
0: 다크투어리즘의 장소이기면서 동시에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소가 됐을 텐데
2: 네.
0: 그 역사 유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2: 그냥 다 치욕의 공간으로만
0: 치욕의 공간으로만
2: 했으니까.
0: 그러다가 예. 아차 싶어갖고 그 이후에는 건물들을 다시 보존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역사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일본군의 역사와 미군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2: 네.
0: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2: 그런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안은 여러 가지 폭격당했고
2: 네.
0: 그다음에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2: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 네.
0: 1945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고 그럼 미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2: 네.
0: 그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0: 근데 그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헐거나
2: 네.
0: 아니면 다른 용도 그냥 그걸 별도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2: 네.
0: 어떻게 보면 역사가 묻히는 상황이 그러네. 될 수가 있는
2: 거죠. 지금까지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그런 역사적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2: 자, 조선시대. 한강의 물류 거점에서 또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까지 긴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용산공원의 역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용산에는 남영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남영역도 있고요. 남영은 말 그대로 남쪽의 군영, 남쪽에 있던 군부대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용산 일대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지역에 훈련도감의 분영이 설치되면서 남영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데요. 조선군이 있던 용산에 훗날 청의 군대, 일본의 군대, 그리고 미국의 군대까지 주둔을 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떤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너튜브에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한 서울 지하철 시리즈를 찾아보시면 용산을 관통하는 1호선, 4호선, 6호선에 얽힌 역사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2: 오! 자리야!
1: 네,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한 패널에 새로운 얼굴이 오셨는데요. 우리 배우 김대명 씨.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배우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저도 앞으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와!
4: 이거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다면 이제.
4: 나도 코스튬 만들고 싶다 이렇게.
3: 드릴게요.
4: 아, 멋져요. 개성 있는 연기와 외모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명 씨. 아,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북한은 머리 스타일?
5: 머리 스타일?
4: 헤어 스타일?
5: 네.
4: 옷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머리를 묶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명 씨가. 이런 헤어스타일 북에서 가능합니까?
6: 혁명화 대상이죠. 혁명화 대상이죠. 남자가 저렇게 하면은 이거 나 상상 태어나서 저런 사람 머리를
4: 북에서 없어요?
6: 단 한 번 남자가 저런 거.
1: 남자가?
7: 홍길동이 있었잖니?
8: 근데 사북에서
9: 그건 사북에서 건 거지.
10: 아. 아니면 여자들도 묶인들의 그 똥머리를
4: 너무 예쁘게 똥머리를 묶었어. 와.
3: 야. 아,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머리가 길면 이제 잡혀가는 건가요?
6: 그럼요.
9: 아니 뭐 여자도 머리 길면 뭔가 처벌 대상인데 남자가 머리 긴다, 남자 꽁지머리 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북한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7: 아니 길을 수 있는데 약간 그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해서
4: 맞다.
7: 더 이상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에 꽂은 거랑 같은 거예요.
4: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요.
3: 아, 예, 아. 정신하겠습니다.
1: 아니 우리 대혁 씨가 배우시잖아요.
9: 네.
1: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액션을 배우로 하고 계세요. 리액션이. 그죠? 자, 우리 북한이 정말 이렇게 들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혹시 대명 씨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세요?
3: 저는 그, 제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다닐 때, 네. 제 거기 있었던 친구가 탈북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6: 오, 네. 만나보셨군요.
3: 그래서 예, 네, 만나봤는데, 이제 지금은 연락은 안 되지만, 그때 그 친구의 되게 눈빛이, 좀 되게 강렬했거든요.
4: 아~
3: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네.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1: 어떤 거예요?
3: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라는 여금주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1: 네네.
3: 그거를 세 권짜리를 이제 읽고 독후감을 썼었는데 그 내용들이 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지만 좀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좀
1: 그래서 우리 대명 씨 오늘 같이 한 시간 하시면서 네네. 뭐 분명히 궁금한 게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네네. 질문도 하시고 네네. 오늘 재미있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자, 그렇다면요. 남한 가족만 새 얼굴이 있냐? 아니죠. 탈북 가족들 중에도 새 얼굴이 있습니다. 장미
2: 한 송이 장미 예 yeah.
4: 장미 아이고 어르신들 장미, 아이고 어르신들
1: 자 우리 장미 씨를 소개합니다.
11: 안녕하세요.
2: 장미
11: 네 저는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장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장미
4: 야 아니 정말 한떨기에 아리따운 꽃송이 장미처럼 정말 아름다우신데 이 눈매 보세요. 어머 이게 입술도 이렇게 쫙
10: 미스코리아 같은 느낌.
11: 감사합니다.
10: 네, 너무 네. 환영한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굉장한 엘리트라고.
4: 오~ 네.
10: 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맞아. 겸손의 미덕이 아니에요.
4: 아, 아니에요?
10: 아, 미덕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직접 말씀해 주시죠.
4: 드러내야 돼.
11: 저는 북한의 리과대학을 다녔어요.
5: 리과요?
11: 리과대학.
7: 리과대학.
5: 리과.
4: 리과.
5: 리과.
4: 네.
11: 북한 말로 리과라고 얘기를 하는 아, 거고 리과대학.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보아하지만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예요. 네.
7: 북한에서 리과대학은 TV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대학이에요. 3대 대학이 있다면 첫 번째가 김일성 대학이죠. 우리는 서울대처럼 네, 네, 네. 간부출로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쫙 가는 거고요.
5: 네.
7: 그 다음에 가는 게 김책공대가 있어요.
5: 네.
7: 그래서 공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5: 네.
7: 그 중에서도 정말 초 엘리트들이 소수 정예로 가는 게 이과대학.
10: 아, 네. 그 중에?
7: 그렇죠. 정의. 서수정예.
10: 그러니까 주옥 씨가 가려고 했던 그 리과대학.
7: 그렇죠.
10: 안 갔잖아?
7: 네.
5: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10: 안 갔어. 안 갔어.
7: 저는 이과대학 안 가고요. 한동대로.
8: 네. 아니야.
10: 사실, 예, 장미 씨가 나온 그 다니던 리과대학이 네. 정말 그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가 가는 곳. 그렇게 거기를 나오면 앞길이 아주 그냥 창창하고 고속도로였을 텐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탈북을 하신 거 아닙니까?
4: 와, 너무
10: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1: 제가 공부를 잘해서 리과대학교에 간 건 맞지만 사실 북한에서 여자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5: 왜요?
11: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한들 저희는 장마당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되거든요. 네, 연구소로 배치를 받기는 해요. 근데 연구소에서 주는 월급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장마당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제 스스로 한계를 좀 느낀 것 같아요.
1: 자, 우리가 우리 장미 씨의 얘기를 이제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장미 씨 이야기 조금 더 미뤄뒀다가 이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주제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10: 어? 이게 뭐야? 잠깐, 어머, 김혜민 결혼합니다. 어머, 이 언니 사내 번지기 같았는데 드디어 결혼하네. 한번 청첩장 열어봐야지.
4: 잠깐만.
10: 내가
4: 봐서 미안한데 이거 청첩장 맞아 이거?
10: 왜?
4: 이거 링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 이거. 그러네.
4: 아, 너 큰일
10: 났어. 웬일이야, 나. 완전 깜빡 속을 뻔했네. 아, 야, 좀. 사이버 사기가 사친다더니.
4: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요즘 요 스미싱하고 피싱이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10: 아니, 어떻게 누가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자꾸 비법에 저장하는 거야.
4: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알았지?
10: 알았어.
4: 사이버 범죄 잘 알면 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를 했지.
10: 뭔데?
4: 남북한의 사이버 범죄. 빠밤.
5: 야.
10: 처음 봤는데 잘하시네요.
4: 아주 대박. 오, 진짜 좋아.
1: 대명 씨도 같이 얘기하셨어요.
10: 그 팀이지 않았어요.
1: 아, 팀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들어 볼 수 있죠.
10: 네.
1: 우리 선정 씨가 엄청 지금 당황하신 거예요. 그죠? 사이버 범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10: 알면서도 당하니까.
1: 그러니까. 진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자,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어떠한 북한 말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두 개의 단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7: 그 사내 번지기 같다는 건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1: 아, 사내 번지기.
7: 네. 사내 번지기. 너 왜 이렇게 사내 번지기 같이 노냐? 그러니까 남자 번데기 같이 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지역마다 다른데 평안도 쪽에서는 도퍼리라고 그래요. 이거 도퍼리 같은 거 길거든요.
10: 손머슴.
7: 손머슴아 같이 논다는 거. 이거 도퍼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또 함경도 쪽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사내 번지기.
1: 같은 뭐. 단어로 여러 해 말이 나오네요. 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비법?
10: 비법은 뭐 그냥.
7: 불법.
1: 불법이에요,
7: 예, 예. 비법 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네. 비법이라고 하는데.
10: 비법이 아니라 비법.
7: 예, 비법. 비법 행위.
4: 아, 비법 행위.
7: 네.
10: 불법.
1: 비법. 자, 이거 두 가지 또 오늘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남북극장에서 보셨잖아요. 요즘 심심치 않게 사이버 범죄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스미싱, 그리고 피싱, 더더군다나 국제금융 해킹 사건까지. 아. 정말 남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 미국 법무부가 17일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8: 지난 10년 새 최악의 해킹 사건을 일으킨 사이버 불량 국가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12: Well, about 2 hours ago, Bybit experienced a hack on our Ethereum cold wallet. Overall, around 400,000 Ethereum, which is about $1.5 billion.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0: 이 북한이 해킹 범죄, 그죠?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죠. 무려 15억 달러.
1: 아, 15억
0: 2조 원 이상의 그 가치의 가상화폐를 탈취를 했다는데요. 상상.
1: 아유, 상상이
0: 되십니까?
1: 어마어마하죠.
0: 그죠? 네.
1: 2조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금액을 한 번에 탈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해킹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법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2: 그 제가 이게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 네. 이게 국가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트더라고요. 네. 북한이 세 번째로
3: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도덕질 한 게 제일.
2: 그러니까 그 뭐 어쨌든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북한이. 플랫폼도 만들고 해 가지고 네. 막 거기서 무기도 판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지금 일경제라고 하는 경제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2경제, 군수경제 안에 그 해킹을 아마 포함시키고 있어요. 총총치국 산하에 있는 해커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나가서 해킹하는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니, 해킹은 명백한 범죄인데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빼돌리는 북한의 그 뻔뻔함. 아, 정말 무섭네요. 네. 강력한 대북 체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당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5: 근데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그 합법적인 일보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국가가 묵인해주잖아요.
1: 맞아, 맞아.
5: 그러니까 국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강력한 산업으로 키웠기 때문에 눈 감고 앙호하는 상황이니까 그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자행돼도 그 사람들이 북한의 국적이기 때문에 사실 떳떳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2021년에도 무슨 안다리엘이라는 그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병원을 해킹하면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는 그 고객이 어떤 그 개인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본인들이 딱 해킹해가지고 암호화시키면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돈을 내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꾸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딱 암호를 걸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당신의 이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 줘.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1: 아...
5: 그러니까 병원은 이거를 풀지 못하면 이 병원을 운영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쵸.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 딱 그냥 삥 뜯는 거예요. 딱 그냥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돈을 받고,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주요 목적이 외화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 야...
0: 장미 씨, 제가 그 여쭤보고 싶어요. 닉과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2: 네.
0: 거기에 분명히 네. 해킹에 관한 그런 뭐라고 하지? 교육 같은 거?
2: 네.
0: 하지 않아요?
2: 아니, 그런 건 하지 않아요.
0: 예. 그럼 어떻게, 이런 해킹 조직이 생겨난다는 건 분명 무슨 교육 체계가 있을 거니까.
2: 네. 근데 저희가 7개의 학부가 있는데 네. 거기서 기본 수학과하고 컴퓨터과학과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2: 기초수학을 엄청 가르쳐요. 해석수학, 복서수, 함수론, 기하학. 그러니까 기본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접목하는 건 좀 쉽지 않을.
6: 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네, 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드니까
1: 이것조차 안 믿겠어.
6: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한데 네,
0: 네.
6: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해킹 기술이라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이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4: 최근에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해킹을 넘어서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IT 기업 같은 걸 보면 비대면 면접을 보는데
0: 네.
4: 저 가상의 인물을 면접 보게 해서 미국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네. 사용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해킹하고. 근데 이거 얼마 전에도 엄청 큰 기사화 됐어서.
1: 그 북에서 가능하다고요?
4: 야, 그게?
1: 북한에서?
4: 네. 그러니까요, 네.
0: 아까 제가 그 영상을 우리 다 같이 보셨지만, 이제 윤아 씨한테 좀 여쭈고 싶은 게, 그 북한이 이제 해킹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예를 뭐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뭐 어디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시잖아요? 저 아까 화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2: 아까 화면 보면 그들을 잡을 방법이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슬림하다라고 영어 원어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슬림하다는 건 확률이 없다는
0: 네,
2: 얘기죠.
0: 네,
2: 거의
0: 네,
2: 있죠.
0: 네, 네.
2: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쟤네들 지금 밖에 있질 않아요. 학원 다 들어갔죠, 안으로. 그 밖에다 가만 놓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는 아마 인재 양성하겠죠, 후배 양성하고. 근데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아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현역에 있을 때 그 인민무력부에서 이렇게 군관들 모아놓고 대회를 많이 해요. 그때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총알 전쟁이 아니다. 앞으로는 정보전이고 전자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대 안에서도 이렇게 그 전자전 부대를 키울 때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뭐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토대는 김정일이 다 닦아놨어요. ICBM도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들어갔을 때 김일성은 그 핵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김정일은 그에 반발로 그 행사장에 나오지도 않았댔거든요. 자기는 뭐 러시아에 가네 어디 가네 하면서 그 김정일 자체는 아 자기는 미국 못 믿겠다. 나는 앞으로도 그냥 내 저거대로 핵을 가지겠다. 결국은 그 핵을 쭉 추진해서 김정은이 가진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해커도 나름 그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다 양성을 해놓은 걸 김정은 대회 와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보고 앞으로 쟤네들은 뭐 은행을 못 보니까 비트코인은 엄청 털어댈걸요? 어, 돈이 없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3: 네. 해킹을 하겠죠. 그렇죠. 네.
0: 정미 씨는 어떠셨어요? 어,
7: 저는 해킹 얘기를 들으니까 네. 첫 번째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항상 안 좋은 일에 북한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향을 북한에 둔 사람이지 네.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두 번째로는 좀 놀라움을 느껴요.
0: 놀라움을 느껴요. 네. 네.
7: 북한에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한 해커들이 많다고? 예. 어, 저도 거둔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구심 플러스 놀라움을 느껴요.
0: 어, 동시에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구나.
3: 아니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해킹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8: 그러니까 그 북한이 해킹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작년 기준으로 북한 해커들이 응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최소 13억 달러.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한 해에는 6억 6천 달러. 그러니까 네. 결국은 2024년과 2023년을 봤을 때 해마다 그 액수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북한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불특정 분야에서는 월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나 중동 나라들 보면 정말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이렇게 조폭들이나 그런 소굴들이 발전했잖아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는 세계 바닥이지만 그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은 해킹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장미 씨가 말한 것처럼 이과대학, 대학 안에서 그런 걸 배워줄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재나 천재 같은 애들을 발탁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봉급은 최상을 해줘요. 부모들이 다 평양에 와 살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고 내 부모들이 내 덕에 호강하는데 왜 충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당에서 지시한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타이틀이 좋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다. 조국과 인민을 부강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뇌가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도둑질을 해도 이게 용해로운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외화 확보. 출로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0: 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한쪽엔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북한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이런 프로그램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은 엘리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장미 씨 주변에 네. 해커가 있으세요?
7: 아, 근데 사실 있다 할지라도 네. 모를 것 같아요.
0: 모를 것 같죠?
7: 네, 사실 저희 오빠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0: 아, 그러세요?
7: 오빠 네. 친구 중에 네. 그 프로그래머로 해외에 나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네, 저희 집에 막 기념품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그 일을 한 돈은 받지를 못하고 국가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아이고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는 받은 돈이 없고 국가가 알아서 정산을 해줬는데 돌아올 때쯤에 네. 받은 돈이 20%만 정산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0: 20%. 네.
7: 그래서 그 20% 받은 돈에서 막 친구들 선물 사고 부모님 아이고, 선물 아이고. 사고 네, 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는 게 아마 그 친구도 나가서 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친구도 그 북한에서 과학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일반이 수재반이고 2반부터 5반까지는 보통반이에요.
0: 네네네.
7: 네, 그 수재반 출신이거든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외화벌이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네. 속내는.
3: 아, 그러니까 했네요. 다음 외화벌이 한 게.
5: 저는 장미 씨가 하는 이야기가 네.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대학 뭐 이렇게 수재들 저 해커를 할 수 있는 수학과를 졸업한 데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3: 네.
5: 저 특정하게 어떤 수학이나 알고리즘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적 기호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초적인 지식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애들 실습시킨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피싱 파일을 열지 말아라. 어떤 위험한 파일을 열지 말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0: 네.
5: 결국은 허공에다가 괜한 그 쓸데없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낚시 그 파일 심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그런 일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노동력이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라고 파견만 해주고 정말 개돼지처럼 좀 밥만 먹여주면 아파트 지하 1층, 5층 이런데 아예 7명, 8명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쫙 놓고 그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낮가밤이 바뀌어가지고 감금시켜고 그리고 왜 탈북 못하냐 그러면 3명씩 나와서 이렇게 시장 보고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료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남는 게 뭡니까? 시간과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과 쪽도 아니고 좀 문과 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상히는 몰라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수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의 어떤 해커를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3: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장미 씨가 네. MZ세대잖아요. 네. 2019년에 탈북하셨고 네. 저도 이제 오후 자유를 하다 보니까 감을 잡았어요.
0: 어떤 거요?
3: 감 잡았어. 한국 드라마 보고 오신 거죠.
0: 아, 드라마 보고 이제.
3: 탈출을 꿈꾸는. 맞나요?
7: 네. 대학교 때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저기 유나 언니처럼 뭐 성수원이 보고 싶어 탈북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수원이 나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드라마 너무 봤고 드라마를 통해서 아 세상은 너무 자유롭구나. 그리고 뭐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로 그냥 뭉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만 왕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세상이 참 그리웠어요. 동경을 했습니다.
3: 야, 이렇게 좀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탈북!
7: 네.
3: 탈북이라는 행동을 이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7: 네.
3: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계기가 뭡니까?
7: 조건은 갖춰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제 정신 상태가 이미 네, 한국으로 네, 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웨딩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고급 결혼식을 주로 했었죠.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0: 아, 북한에서요?
7: 네.
3: 북한에서 웨딩 사업을?
0: 평양에서요?
7: 아니요, 저희 그 청진에서 했었어요.
0: 아,
7: 네.
0: 네네네.
7: 네, 근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그 갑자기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뭐라 할까?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네. 쓸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불안함이 항상 존재했었는데 저희 아빠 세대 때 활동했던 분들 중에 네. 살아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빠 세대가 그 외화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조금만 잘 나가면 국가가 와가지고 너희 안기부 돈 받아먹었지 이러면서 아이고. 잡아갔어요.
3: 아.
7: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돈을 막 벌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네, 우구감이 위기감이 있었고 그리고 막 삶이 보람차지가 않았어요. 너무 헛됐어요. 이게 딱 그때 오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네. 탈북을 했었거든요.
0: 아.
7: 전화가 왔던 거예요.
0: 네, 네.
7: 탈북하지 않으려니? 저희 오빠는 또 뭐 한참 생각하다니 아이 나는 탈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0: 사랑하는 여인이
7: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부만 한 사람들 네. 있는 시간이 제로입니다.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잠을 못 잔 거죠. 심장이 네. 너무 뛰어갖고 네. 탈북을 하자 네 그렇게 설득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3: 같이요? 같이?
7: 네 가족이 다 같이
0: 네. 다 같이
5: 올케 우리가 갈게
3: 그때 장미 씨가 몇 살이셨어요?
7: 29살이었어요.
0: 29살.
7: 네.
0: 세상에. 김대웅 씨 얼굴 보세요. 지금, 야,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6: 영화를 보지
0: 보고. 영화 보고 싶은 막 이런 말들.
6: 드라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네. 지금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1: 듯한. 그쵸. 네,
0: 그러니까.
7: 산에서 온 사람들은 삶이 다 드라마예요.
0: 그러니까. 네. 완전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6: 그래서 이게, 이 감시를 피해서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국경을 넘으신 거잖아요.
0: 네.
6: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건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7: 중국까지는 무사히 왔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더중에서 저희를 그 차에 태우고 청보러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거기서 휴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원래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제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공안차가 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머뭇대다가 다시 그 공안차를 보자마자 돌아서 왔어요. 네. 근데 공안차 역시 저를 본 거예요.
1: 아이고. 아,
0: 네. 왜 갑자기 날 보고 돌아서지? 뭐 이런 네, 느낌. 네.
7: 네. 그 순간에 아 내가 차로 가면 저희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이 있을 텐데 네. 다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산으로 향했어요.
6: 와, 네. 역시 이과대.
1: 가족을 살릴 거.
6: 역시 이과대야. 이 두뇌가
1: 경우의 수.
6: 네. 경우의 수.
7: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이게 산 쪽에 산턱에다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 쪽으로 향했어요. 산 쪽으로 향하면서 아 이제는 오빠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겠구나라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작별 인사를 했어요.
0: 네.
7: 근데 차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기왕 잡힐 거 이제. 뛰어도 내가 차 속도로 못 뛴다. 내가 80km 몇 시로 뛸 재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이거 신발끈을 묶는 척 했어요.
0: 네네.
7: 차가 제 뒤에 와서 딱 서더라고요. 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1: 어, 어떡해. 아, 뭐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발끈을 묶었어요. 심장이 너무 방망이질 했는데.
1: 네. 나 같은 막 그냥 도망쳤을 것 같아. 미친 듯이 막 이렇게.
7: 그러니까. 한참 거기서 2분을 있더니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1: 어, 왜?
7: 왜? 너무 태연하게 신발권을 먹는 거를 보고 쟤는 아니나? 왜냐면 제가 아시아 얼굴을 갖고 있잖아. 중국인이나 뭐 한국인이나 탈북민이나 거의 좀 분간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장미 씨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 이제 탈출했으니까, 네. 자, 나에게 자유가 왔다. 네. 이걸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유란 어떤 의미셨어요?
7: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저는 에펠탑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저한테는 그게 자유였어요.
0: 아.
7: 네. 네. 어떤 뭐 에펠탑이 아니라 그게 자유의 상징처럼 네. 저한테 네.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늘 나는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일상이 그냥 여행이고 프랑스에 네. 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유는 나한테 편안합니다.
0: 편안하다.
7: 예, 누구 와서 뭐 건드리지도 않고 네. 내가 뭐 무직으로 있어도 말 안 시키고 네. 예,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야, 너 뭐 이제는 그만 일해. 너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네.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편안함. 그게 자유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와, 있습니다.
0: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1: 있어요? 그러게 궁금하다.
7: 지금
0: 네.
7: 1년 전까지는 광고 회사에서 영상 만드는 일을 했었고 오, 지금은 네. 제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0: 칼럼을.
7: 네.
1: 웨딩 사업은 안 하세요?
7: 아, 네. 웨딩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 네.
0: 한국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7: 네, 네.
0: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2: 네, 네.
1: 예,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2: 네. 이제 그렇게, 얼굴도 막 네. 피더라고요.
1: 피시고,
3: 그러니까 미소가 항상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희 이제 응원합니다.
2: 네.
1: 자유 실컷 누리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북한의 해킹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북한뿐이 아니라 남한에도 네. 분명 해커가 있습니다.
3: 있죠. 네. 있겠죠.
1: 네. 우리 하윤 씨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그 옛날에 그 방송 유재석 님이랑 그 분이 나왔던 어떤 방송에서 화이트 해커가 나왔습니다.
4: 네.
2: 그럼 우리한테도 엄연하게 화이트 해커가 존재하고요.
4: 네.
2: 관련된 뭐 특정 학문 하시는 분들 또 네.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4: 아,
2: 예, 이분들이 네. 필요하다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그런 해커의 어떤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해킹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을 또 강조하는 나라고
4: 네.
2: 천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내가 양심에 찔리거나 이게 위법이 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잖아요.
4: 네.
2: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이라는 이거에 엄청나게 그 좀 싫어하죠. 그래서 네. 국제법을 준수하는 어떤 그 제한적인 그 가치만 우리가 딱 하고, 그러니까 방어용 위주의 어떤 그 해커라기보다 방어용 위주의 어떤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보태자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학생이 해킹하는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일반 대학생들이 그 북한의 사이트를 해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댓글창 닫아버린 사건도 있고요.
5: 아, 성희한해?
2: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IT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3: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 국가라면 사이버 공격으로 네. 도둑질을 하지 않지요.
5: 삥 뜯지
3: 않지요. 도둑질하지 않지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이 북한 해커들의 정체.
5: 아하.
3: 야,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정체.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니?
5: 넌 누구니?
3: 궁금하다고.
5: 네, 그러니까 북한 해커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라자루스 그룹.
1: 네, 라자루스 들어봤습니다.
5: 일명 히든 코브라.
1: 아, 히든 코브라.
5: 라고 하는데 북한 내에는 정찰 천국.
1: 네.
5: 그 중에서도 3국이 있고요. 3국 안에 3국과 110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데
1: 네.
5: 뭐 많게 보는 분석은 한 6-7천 명 정도.
3: 6-7천 명.
5: 뭐 이 정도가 안 되더라도 3-4천 명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적인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인력을 동원해서 온갖 첩보 활동도 하고 정보 뜯어내고 필요한 모든 활동, 이야기했던 외화벌이 활동도 하고 하면서
4: 네.
5: 최대의 그런 사이버 인력들을 계속해서 공장처럼 돌리고 있는 거죠. 총 정치국 안에서. 그 평양에 미린대학이라고 있거든요.
4: 그렇죠. 네.
5: 그 미린대학에서 이 해커들을 키워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미린대학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네. 그런 해커 조직을 만들어내는 네. 학교다라는 얘기가
2: 맞아요.
5: 미림대학, 압록강대학
4: 네.
5: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는 계급 자체가 군인이에요.
2: 네.
5: 그래서 저희
2: 총정치국
5: 사람. 저희 오빠도 그 국방대학 그쪽 출신이어서
4: 네.
5: 저희 오빠도 거기서 컴퓨터 공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압록강대학으로 편입이 되거나 네. 바로 아스콤이라고 하는데 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4: 네.
5: 그래서 이걸 빼내는데도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2: 맞아요.
5: 거길 들어가면 다시는 못
4: 너무 못 나오거든요.
5: 네. 다 군인 별 하나씩 달고 들어갑니다.
4: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해킹하면 해커면은 막 그 집안은 잘 살겠네. 그나마 정은이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5: 얼굴도
4: 그런
5: 높아요.
4: 생각을 해주는데 그 자식 뺏기는 거거든요.
5: 그러면
4: 바뀐 구역에 위수 구역에다 가둬놓고 자기 정권에 필요한 돈을 털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예요.
3: 아까 얘기 들어볼까 뭐 라자루스?
6: 라자루스.
3: 이름 좀 특이하던데 그런 구름명은 누가 짓는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뭐 구름명 그렇게 짓는다기보다는
4: FBI하고 CIA에서 붙여준 이름도 있거든요. 그게 뭐
2: 특정 어떤 코드 때문에
4: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라자루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답게 지으려면 북한답게 지으려면 뭐 총폭탄 막 핵폭탄 이렇게 짓겠죠.
6: 뭐 근데 강냉이 자유 뭐. 맛있는 보리밥
4: 미국에서 달아주는 이름이 많다더라고요.
6: 근데 이 라자루스 말고도 그 김숙희? 네. 김숙희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해커들도 뭐 그 그룹마다 그런 특징이 있나요? 이름처럼 뭐 특징 같은 뭐 특성이라는 게 있는지.
3: 김숙희?
7: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보면 뭐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네. 김숙희, 안다니엘 등은 이제 사실 북한 당국과 연결된 그런 해킹 조직이잖아요. 네, 네. 라자루스는 이제 주로 금융 분야 공격을 주도하고 김숙희라는 그런 조직은 네. 정보 수집.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도 해킹 당했잖아요.
8: 그렇죠.
7: 그리고 병원도 해킹.

0: 총무부 아래에 전자총찰국이 있고 네. 그 아래에 또 사이버 지도국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술정보국 121국인데 네. 여기서 복무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이렇게 뛰어난 천재 인재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86년 맞는 거예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부터 그 근원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윤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김정일 때 좀 더 바탕을 베이스를 깔고 김정은 때 그 빛을 보게 된 거죠.
1: 맞아요.
0: 역사가 있는 거죠.
1: 제가 운이 좋아요.
2: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프로그램 서자반이 꾸려졌어요. 그게 2005년 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은 또 다시 전문화된 그런 곳으로 가요. 거기가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
3: 프로그램 네. 반을
2: 네. 알려드려요? 네. 있어요.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이라고 네. 전문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네. 네. 거기에서 학생들이 배출이 되죠. 양성이 되죠.
3: 아, 저도 이렇게 화면 보면 그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엄청 복잡하잖아. 무슨
4: 외계요.
3: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1: 저희 오빠가 고등학교 때 저기 네. 1고등에서도 저기 컴퓨터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배운 기술을 아직까지 여기 와서 그걸로 취직해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3: 아.
1: 이미 오기 전에 무슨 시어나 같은 이미 다 마스터를 했고 코딩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 와서도 막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4: 다 배웠으니까.
1: 다 배웠으니까.
4: 이제 뭐 가르치지.
1: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스컴으로 들어가면 전문 해커가 되는 거고 네. 다행히 돈을 써서 빼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4: 그치.
1: 거죠.
4: 그렇지.
0: 근데 북한이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이런 게 대중화가 안 됐다는 거죠. 아. 이렇게 특출하게 잘하는 학교 그리고 일고등학교라는 게 도마다 있는 영재 학교예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서도 특출한 아이들만 이렇게 완전히 다 배우는 거지 일반 학생들은 컴퓨터 만져도 못 본 아이들이 있어요. 시골 아이들 같은 경우는.
3: 그게 한번 지난번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0: 네.
3: 종이 위에다가
0: 키보드 네, 맞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있고.
3: 공부했다고. 예. 네, 그러니까.
5: 컴퓨터 타자 하듯이.
3: 네 맞아요. 네, 타자 이렇게 생겼다고 네. 컴퓨터가 없어요.
5: 없어요.
3: 종이 위에다 그림 그리고 하는 거니까.
2: 제가 2019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대학생들한테는 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북한은 워낙에 전기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데스크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 노트북을 사용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다 노트북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희귀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1: 저희 집에도 네. 노트북은 있었어요. 오빠가 대학생이 되니까 노트북을 집에서 장만을 했고요. 그때 중국 돈으로 한 2천? 뭐 좋은 거나 5천원까지 했었던 것 같아서.
4: 브랜드는 어디예요? 궁금해요. 그 제품
1: 브랜드. 일찍 그니까 있었는데 중고로 들어왔는데 러워는 떼고 그래서 LG 거를 비싸서 못 썼던
4: LG요?
1: 것 같고 네 그리고
4: 오,
1: 중국 걸 제일 많이 썼어 레노버.
2: 레노버
1: 저는 레노버 썼는데 레노버는 거의 대중적으로
6: 토시바 썼는데
1: 토시바 레노버를 아, 진짜 많이 썼어
4: 토시바
3: 토시바 네 이거 토시바 네. 우리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4: 네.
3: 한민족이 이 수학 굉장히 잘하는 거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 올림피아드 수학 나가면 뭐 1, 2위 막 석권하는 거는 거의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이과대학 나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 정말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윤아 씨. 북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수제라고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좀 알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저는 그냥 수제하면 생각나는 게
3: 네.
0: 이렇게 뭐 4살, 5살 때부터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어린 나이 때부터 북한은 보고 있어요. 옥화생 네. 관리하듯이.
3: 네, 네.
0: 그러다가 이제 절차적으로 뽑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머리 좋고 수제하고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뽑아가니까. 결국 뽑아가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들었던 건 우스갯소리지만 네. 김정일 책상 옆에 5살짜리 뭐 영재가 있대요. 그런 얘기 들었지. 근데 엄청 뭐 아예 이게 너무 영특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개 보고 뭐 물어본대요. 막 장군님이 야 이거 빨간 버튼 눌러 까만 버튼 눌러 말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6: 5살 꼬마한테.
0: 근데 걔가 이제 점도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거 얘가. 그래서 막 엄청 영재가 있대. 장군님 그 승용차 맨날 같이 타고 다닌대요.
6: 진짜 영재.
0: 그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4, 5살 때부터 뽑아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그 영재 수재 이런 애들은 다 위로 그냥 뽑혀 올라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보지는 못했어요.
3: 그럼 우리 그러면 혹시 장미 씨.

0: 네.
1: 혹시 그러면 아까 우리 올림피아드 뭐 이렇게 수업하듯이
0: 네. 네.
1: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뭐 참가하거나 주변에 그러신 분 없으셨어요?
0: 오빠가 참가를 해서 상을 네, 받았어요.
1: 친오빠가?
0: 네. 베이징 ICTC 프로그램에 네. 참가를 해가지고 네. 네, 상을 받았어요. 네.
2: 북한신 분이었어요?
0: 네.
2: 이야.
0: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정말 오빠를 대견하게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네. 그때 오빠 나이가 19살이었는데
1: 19살.
0: 네,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네. 오빠가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막 경사 그랬죠. 났다. 근데 오빠가 돌아왔는데 친구 아버님 선물 다 사가지고 오면서 부모님 선물 하나 안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 그 나이 땐 그래요. 네. 원래 친구가 소중해.
0: 네. 네, 그래서 아빠는 정말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냥 네. 부모님 앞으로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1: 네. 오히려 나 가서 입상했잖아. 아빠. 이거
3: 엘리트 뭐 하노. 아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 우리 장 씨 오빠도 엘리트잖아요. 네. 수제 중에서.
1: 네.
3: 그런데 이렇게 뭐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영재가 되면
2: 네네네.
3: 혜택 같은 게 있으면
2: 그러게
1: 그렇죠.
2: 좋잖아요.
1: 혜택, 그렇죠.
0: 혜택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1: 1도 없어요.
0: 네. 그리고 저희 오빠가 베이징 갈 때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면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용돈을 받고 생활을 못하겠다 해갖고 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고 가서도 정말 외국을 마음껏 여행할 생각에 좀 들떠 있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뭐 그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팔을 껴안으면서 헌눈 팔지 말라. 예. 네.
1: 감시를.
0: 예, 네. 그렇게 딱 얘기를 네. 하더래요.
2: 그렇죠. 혜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한 물질적인 그런 보상, 포상이 그게 아니라 네. 명예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
3: 그럼 뭐
2: 그게 그거를 어찌 보면 일반 사람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기회를 따내기 위해서 집에서 돈을 모아서 다 해야 되고 그 기회를 일반 그냥 주민 돈을 모아서 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오히려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4: 그러면 해커들이 어떤 대우나 혜택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밖에 나갔다 왔다라는 그런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는 그게 혜택인 거네요.
2: 네, 그게 혜택이에요.
5: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해커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을 훔치고 해킹을 밖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러 데 알려져가지고 나름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IT 어떤 그런 수술을 받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탈북을 해라. 왜 북한으로 돌아가면 후회하지 않냐.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메일을 넣다 보니까 막 답답함을 토로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김정일의 요리사 이런 책 있잖아요. 그리고 네. 탈북민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서 북한 기득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쓴 태영호 공사님 책, 그다음에 그 고용환이라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분들의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네. 하지만 그들이 컴퓨터 파일에서는 용이하게 자식신들이 볼 수 있지만 책을 가지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파일로 있으면 자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런 제가 요청을 받아서 관련 부분에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라는 걸 그때 물어봤거든요. 돈 받냐? 줍니다. 어느 만큼 일한 것에 대한 몇 퍼센트의 그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할당량을 채우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요. 밥당번을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적으로 일한 것만큼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니까 애들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네. 자신은 받아들이고 고향에 부양할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는 돈을 어느 정도 지금 수당으로 한 3년 정도 모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럼 돌아가면 뭐가 있냐 정찰천국이면 정찰천국에서 상금으로 그냥 진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정치보이 조직이라던가 다른 관련돼서 좀 센 사람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그 정신적인 어떤 혜택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이제는 내가 밑에서 밑바닥에서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해외로 파견해 줄 수도 있고 정찰천국에서 그래서 자신이 뇌물을 받는 안정적인 어떤 직군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도 자기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유를 누리러 남한으로 가고 싶지만 이 본돈과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 지위를 얻으면 먹고 사는 데 사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자유가 없이 사는 건 알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눈 꾹 감고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살기 위해서. 네. 예. 근데 이 해커들이 물론 뭐 금융이나 뭐 이런 군사 정보 이런 걸만 노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의 그 통장 뭐 이런 것들, 개인 정보 이런 거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 여러분 뭐 링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혹시라도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아,
3: 겁나서 못 누르죠.
1: 못 누르죠. 네,
2: 저 눌렀다가.
1: 눌렀다가.
2: 눌렀다가. 아니, 언니한테, 친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선종아. 네. 또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확인해보라고. 네. 그랬더니 엄청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제 이름으로 문자가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300명한테.
1: 뭐라고요?
2: 저희 어머니가. 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별세하셨습니다. 네. 발인,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기초, 그, 뭐, 뭐라 그러지? 구조. 아, 보고장. 네. 보고장이 300명한테 저의 지인들한테 날아간 거예요. 네. 이게 왜 날아갔나 싶었더니
3: 살렸네, 살렸어.
2: 저도 그걸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희 지인한테 받고 그걸 눌렀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를 가려면 병원을 알아야 되니까. 네. 눌렀어요. 근데 이게 병원은 안 나오고 그 분의 존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설치에 나온대 이게. 근데 설치를 누른 거야.
5: 눌렀다.
2: 설치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네. 그 사단 난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 클릭했더니 저의 정보가 털린 거죠.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가 나고 선정이 이거 너 맞아? 너 정말 너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돌아가신 거야?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선정아 오빠 지금 갈게 바로. 그래서 전화 온 거야. 나 아니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당했어. 스미싱 당했다고. 보고장 잘못 나간 거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그 시티즌 코난이라는 악성 앱을 제거하는 거죠. 경찰서에 갔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악성 앱이 있었던 거에 딱 잡고 그 네. 보고장을 이제 없앴죠.
3: 자, 여러분들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왜? 이거 설치하면 큰일 나. 아니,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1: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 딸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항상 반말해요. 저하고 제 와이프한테는 항상 반말을 해요. 근데 깨깨오톡을 딱 하잖아요. 전체가 다 존댓말이에요. 근데 와이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오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 나 지금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해. 좀 빨리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눈치를 딱 친 거예요. 평상시에 존댓말을 해가 갑자기 반말을 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래. 처음에. 그래가지고 전화 바꿔서 나중에 넌데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 보냈어. 이게 아니라 엄마한테 이런 게 왔더라. 근데 너 원래 존댓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카톡으로 반말을 썼다. 너 아닌 줄 알았다. 그게 보이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2: 근데 문자도 문자지만 저희는 엄마가 갑자기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이거 괜찮냐고. 저 무슨 소리 했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래. 와서 네. 제가 엄마 나 지금 잡혀있는데 목소리 똑같고 보내주지 않으면 안 놔준대. 더 네. 빨리 보내줘.
1: 그러니까요.
2: 내가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그 연령대가 그 이제 좀 그렇겠지만 전화기 넘어 여자 목소리면 다 20대면 다 딸처럼 들리거든요. 네. 부모
3: 양자니까.
2: 울고 막 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근데 딱 들어도 딸 목소리 같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1: 진짜인 줄 알고.
2: 네.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1: 근데 오히려 그때 또 전화가 또 안 되니까 더 네. 불안하실 수도 네. 있는 거죠.
4: 이 말 들어보니까 저는 제 친구가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는 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 받았는데 네. 그쪽에서 어머니 저입니다. 네. 뭐 지금 지하철에 갇혀 있으니까 좀 돈 좀 주십시오. 이 친구가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서 뭐 하는데? 지금 제가 구타당하고 맞고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너가 이라고 그랬더니 네. 제가 나 내가 네 아닙니다 네. 제가 나 내가 네 아직도 그 핸드폰에 그 음성 파일 있어.
1: 아 진짜로요? 있어.
6: 아버지 나 지금
7: 네
6: 납치범들한테 지하실로 붙들려 와 있어요.
7: 지하실에 끌려갔다고?
6: 네 곧박 주면서 돈 가지고 오면 날 풀어준다면서. 아니면 뭐 그 콩팥 뜯어버린다면서 막 겁박 주고 있어.
7: 콩팥 뜯는다고?
6: 네, 납치범들이 막.
7: 너 이름이 야?
6: 네, 아버지 내이에요.
7: 야, 내가 X인데 너 누구야?
6: 아버지 나 X이라고요.
7: 너 어디야? 한참 불러봐. 내가 X인데 너 자꾸 누구 얘기하는 거야?
6: 나 X라고요.
2: 아니 사이버 범죄는 네. 저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언제 어떻게 당할지 정말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교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네.
5: 근데 이게 네. 항상 그 피해라는 건 뭔가를 보냈을 때 우리가 덥석 물어서 그걸 설치를 해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 들어가시는 관문을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어서 들어오세요, 셀프 진입하세요, 열어주는 거 하잖아요. 네. 관공서에서 교육할 때 의심되는 파일은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하라고 합니다. 그거 클릭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2: 진짜. 네.
3: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거든요. 뭐 사이버 범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비밀번호가 더 자주 바꾸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안 바꾸지 마시고 자주 바꾸시고
2: 맞아.
3: 수상한 문자라든지 메일 말씀하셨지만 절대 열면 안 됩니다.
2: 그쵸.
3: 아셨죠? 그리고 메일 또 누구나 한 번씩 당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맞아요.
3: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2: 조심하십시오.
4: 클로징인가요? 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이버 범죄로 따지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충만에 계시면 사실 틈이 없어요. 근데 그 틈을 살짝 주는 순간 쓱 스며드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자체도 우리가 우리 상태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보완철저. 이거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죠? 우리 영성을 키워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남북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대명 씨, 네, 오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질문 같이 받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4: 그 제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1: 네, 아,
4: 이게
1: 네.
4: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트루먼 쇼 같은 거예요.
1: 아.
4: 내가 공부를 잘하게 태어났네? 그러면 관리하고 모든 게 다 읽을 수 있을 적이 다 보이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되게 좀 마음이 참 그렇네요. 네.
3: 소중하죠. 오,
2: 그렇지. 네. 나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
3: 소중하죠, 자유.
4: 반성하게 됩니다.
1: 아, 네. 반성이요?
4: 네, 반성하겠습니다.
1: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거나. 아, 예. 자, 우리 장미 씨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0: 저도 이런 저원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자유를 향한 여정에 네, 저도 네.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네. 좋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자, 기술은요, 잘 쓰면 분명 약이 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되죠. 네. 이 북한이 사이버 위협 국가라는 타이틀 하루빨리 벗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찾아와야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8: 오! 자유야!
1: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에서는 9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2: 부모님에게는 네. 또 주원 채워드릴 어머니.
1: 그렇죠. 네.
3: 부부의 날도 있고.
1: 아, 부부의 날도 있고.
2: 스승의 날.
3: 스승의 네. 날도 있고.
1: 네, 네.
2: 탈탈 털리는 탐장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9: 북한에서는 가족이 모이면 일이 더 생기잖아요.
2: 그래, 막.
9: 밥 숟가락을 더 얹어야 되잖아요, 상에.
10: 송년의 날은 없는데, 송년절은 네. 있어요. 저는 한이 맺힌 날이에요, 그 날.
1: 왜요?
10: 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저를 낳아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배우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예, 뭐 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하거나 얼굴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1: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들도 중요한데
2: 네.
1: 신앙인들은 믿음이 같지 않으면 갈등이 심하지요.
2: 그쵸?
1: 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사귀다가 아내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은 형제들이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 사람들을 보면,
2: 예.
1: 야, 복 있는 사람이다.
2: 예. 응?
1: 결국 아내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예.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2: 오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80년대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김창준 집사. 복음을 모른 채 살았으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다닐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뒤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김창준 집사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2: 네, 미남 개그맨 김창준 오라버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4: 할렐루야. 국민집사 김창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집사님이세요, 아직?
4: 아, 아직 집사입니다.
2: 네.
4: 아,
2: 예.
4: 장로가 좀 곧 돼야 되는데.
2: 네네.
4: 네,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 아하. 예. 예.
4: 아직 그 신앙적으로 성숙이 안 돼가지고.
2: 아하.
4: 조금 성숙하면 그때 하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2: 예.
4: 죄송한데.
1: 근데 우리 집사님 유재석 닮음꼴로 인기가 아, 있으시다면서요?
4: 아니, 근데 그 요즘에 가면은 네. 유재석이 닮았다고.
2: 네.
4: 어, 지난번에도 뭐 커피숍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젊은 애들이.
2: 예.
4: 어, 날 쳐다보더니 가다가 젊은 애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르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4: 예, 나이 드신 분은 좀 아는데.
2: 네네.
4: 근데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뒤를 쓱 보더니 나를 어. 또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2: 네.
4: 그래서 어, 젊은 애들이 나를 아네. 그래서 기분 좋았더니 가면서 그런 거야. 야, 유재석이 아닌데, 이런 거야. 유재석이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1: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유재석.
4: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재석이가 신이 때는 예. 나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2: 예.
4: 지금은 이제 재석이가 인기가 좋으니까.
2: 그렇죠.
4: 거꾸로 돼가지고.
2: 예.
4: 네, 그렇게 됐습니다.
2: 예.
1: 그런데 뭐 한창 때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시는데,
4: 네,
1: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4: 요즘에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뭐 하고 지내느냐.
1: 예.
4: 그래서 뭐 한 20년 전에 하던 거 계속 하고 있다.
2: 어.
4: 뭐냐, 그러니까 놀고 있다. 그런데, 사실 뭐 노는 건 아니고요.
2: 네.
4: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영국도 이제 대학에서 영국을 전공했으니까 네. 영국도 하고 또 중대원대 또 뮤지컬도 하고.
2: 아.
4: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송도 이제 간간히 하고.
2: 그렇죠.
4: 또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제 행사 MC 같은 거.
2: 네, 예.
4: 그런 것도 하고.
2: 예.
4: 또 나름대로 그래도 소소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2: 근데 제가 좀 한참 전에 뵙고 뵙는데 네.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나 봐요.
4: 아, 그렇지 않습니다. 몸매
2: 뒤에서 관리. 뒤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4: 아, 뒤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2: 예, 예.
4: 저는 뒤에서 보면 청년이고
2: 예.
4: 앞에서 보면 50대고
2: 예.
4: 오장육부를 보면은 90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뭐 몸매 관리를 잘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 예,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4: 아, 근데 몸매 관리는 잘 안 하시고요.
2: 예.
4: 네, 그냥 집에서 아파트 관리만 하고 있어요.
2: 개그맨 아니랄까 봐. 시니어 모델 뭐 이런 거 도전해볼지 그러세요?
4: 아, 제가 모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잘 어울리실
4: 아,
2: 것 같아요.
4: 아주 그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2: 네.
4: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이죠.
2: 네.
4: 그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2: 아, 진짜?
4: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1: 어.
4: 아, 여가소녀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 네, 네.
4: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9개월 동안
2: 네.
4: 3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그 교육을 받았어요.
2: 아, 진짜?
4: 네,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런웨이 과정인데
2: 이게
4: 런웨이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모델 활동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9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2: 아,
1: 그런데 너무 날씬하세요.
2: 그러니까.
4: 아, 그러세요?
2: 네. 네.
4: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너무 날씬하세요.
4: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아직 숨겨진 살이 좀 있긴 한데.
1: 네, 굉장히 오래전에 TV에서 네. 이렇게 뵀었는데
4: 네.
1: 굉장히 빨리 데뷔하셨지. 언제부터 활동이 시작되셨나요?
4: 저는 198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MBC로 네. 데뷔를 했는데. 네.
1: 몇 년째 지금?
4: 그러니까 82년도면 몇 년째죠? 저가 뭐 저기.
2: 지금 43년, 네? 42년 정도 된 거죠?
4: 아, 그렇게 됐습니까?
2: 제가 80년 데뷔인데 4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네가 후배세요.
4: 벌써 40년이 넘은 겁니까?
2: 그럼요.
4: 이거 예.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됐네. 예. 저는 MBC에서 네. 데뷔해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밤에 대행진 청춘 만세 뭐 그런 프로그램 출연했다가 나중에 SBS를 이적하면서 우리 이성민 집사님하고 코미디 전망대도 같이 하고
2: 네,
4: 그래서 예. 제가 또 개그맨이지만 또 유행어도 하나 있습니다.
2: 뭐죠?
4: 유행어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건데 오는 게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2: 가수들 노래대로 되듯이 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4: 그렇죠. 송대관 씨가 저기 뭐 쨍하고 했더라 그래서 예, 예, 쨍하고 예, 했었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유행어대로 된 거예요.
2: 예. 예. 근데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
4: 안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CF도 몇 개 찍고 그랬습니다.
2: 아, 진짜. 예.
4: 근데 요즘에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
2: 근데 원래 개그맨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지만 네. 원래 개그맨이 꿈이셨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개그맨이 되셨어요?
4: 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됐죠.
2: 아 진짜? 네, 원래 저는, 꿈은요?
4: 저는 제가 대학에서 연극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연극 배우 하면서 이제 일반 영화 배우나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죠.
2: 아 진짜? 네,
4: 어렸을 때부터도 영화 배우를 해야겠다. 항상 거울 보면서 나는 영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예. 어떻게 우연히 예. 우연히 그냥 개그맨이 되다 보니까
2: 어떻게 우연이요?
4: 아니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방송국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네. 그 PD 선생님이 예. 저보고 예. 개그맨 하면 어떠냐고 그냥 무작정 그러더라고.
2: 그래요? 아 진짜?
4: 갑자기 뜬금포를 딱 날린 네. 거예요. 네. 아니 왜 나는 배우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개그맨 얘기를 하는데 나를 왜 개그맨이라고 제가 이렇게 웃기게 생겼습니까?
2: 아니죠.
4: 그것도 아닌데.
2: 저는 개그맨이 웃기게 생겨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4: 오랜만에
2: 웃기게 생기거나 좀. 이런 것보다 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셨으니까 개그맨을 하라 그렇게 했죠.
4: 그럼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예. 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개그맨으로서부터 재능은 좀 있더라고요.
2: 네.
4: 일단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디어 해내잖아요. 꽁투 할 때. 근데 아이디어를 제가 제일 많이 냅니다. 네.
2: 맞아요.
4: 머리가 번쩍번쩍합니다.
2: 네. 네.
4: 뭐 제 자랑 같지만은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고 네. 또 그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언어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2: 네.
4: 스피드 개그는 남들보다 좀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근데 개그맨들을 보면은요. 네. 저 똑똑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2: 아 근데 그쪽 뇌만 발달했지.
4: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저 제가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2: 예.
4: 어느 그 박사님이
2: 예.
4: 곤의자라는 거야. 그래서 곤충 박사다 그러면 곤충에는 완전히 곤의자네요.
2: 예.
4: 근데 그것만 박사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2: 집에서 예.
4: 집에서 그 번호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김창준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총기발랄한 아이였어요? 아니면 집에서 좀 뭐 화목한 가정도 있고 네. 약간 왜 그런 불우한 가정도 어느 쪽이셨어요? 네.
4: 저는 약간 뭐 화목한 가정보다는 약간 좀 불우한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그 화목한 가정을 갖기에는 아버지가 아, 그때 당시 그 월남이라고 그랬죠. 지금
2: 예, 예, 예,
4: 월남이
2: 예.
4: 이제 기술자로 파견을 나갔는데 한 몇 년 계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예. 또 이제 저는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부산에서 직장 회사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2: 네.
4: 아버지는 그냥 1년에 한 번
2: 예.
4: 뭐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은 주말 부부라 그러잖아요.
2: 예, 예.
4: 그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연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그리고 오시니까
2: 예.
4: 아버지를 뭐 볼 틈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그리고 어쩌다 한번 오시면은
2: 예.
4: 모처럼 만에 오셔가지고 저 아들을 보면은 창준아 그래 뭐 그동안 공부는 잘하고 있었니?
2: 어떻게 지내니?
4: 네 물론 예. 공부는 못했지만
2: 예.
4: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2: 그랬는데 학교 생활은 어떠냐 뭐 이런 거?
4: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2: 진짜?
4: 그냥 식사만 하시고
2: 예.
4: 하루 주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2: 어머.
4: 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봤을 때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2: 그러네.
4: 무슨 사연이 있길래
2: 그러니까.
4: 저렇게 아들을 보고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핑 하고 가시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죠. 아버지 때문에. 아, 원망도 그렇죠. 좀 생기고.
5: 원망도 생기고.
2: 네, 그렇죠. 네.
5: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원망하다가도 조금 성인이 되어지면 네. 좀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잖아요. 네, 네. 혹시 아버님과의 관계를 좀 나중에 좀 좋게 가지셨어요?
4: 그럴 틈도 없었던 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네.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서 사셨는데 네. 예전에는 그 염탄을 많이
2: 있고
4: 떼웠잖아요. 겨울에 연탄이 있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그 염탄가스로 중독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가수 속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2: 그렇죠.
4: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니까 뭐, 화해라든가, 뭐 또 이렇게 뭐 어떤 대화를 나눌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아, 이걸 아버지를 원망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날 낳아주신 아버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아버지를 한번 만난다, 예.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꼭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2: 뭐예요?
4: 아버지, 왜 제 머리를 한 번도 안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 정말 그거 한번 꼭 묻고 싶습니다.
2: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죠? 그 사랑을 못 받고 크신 거잖아요.
5: 네, 그렇죠.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2: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 상이 있어야 내가 뭔가 아버지가 됐을 때 좀 느낌이 있는데 전혀 없으셨잖아요.
4: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아버지는 없어요.
2: 그럼 지금 아버지가 되고 어쨌거나 여태 이제 자녀들을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아버지의 상을 만드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저한테는 반면 교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처럼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항상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게는 못해줄지언정 사랑만큼은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2: 퍼다 날르자
4: 퍼다 날러서 푸짐하게 갖다 주자.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하나쯤 딸이 둘인데 큰 딸이 32살이고 작은 딸이 30살인데 내가 진짜 딸 바보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무 딸들한테 바둥바둥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이제 우리 작은 딸이 그 바로 집 앞에 역으로 탄현역으로 이제 가면 걸어서 한 10분 가요. 근데 그걸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제가 태워다 주잖아요. 그리고 퇴근해서 또 7시에 정말. 아빠 나 7시에 도착이야 데리러 와 그러면 또 그냥 바로 또
2: 셔틀버스네
5: 완전히 딸바보시네 정말
4: 맨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딸이려면 그냥 바들바들 막 떠오르는 거 같아서
2: 너무 좋아요?
4: 네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다 놀래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저는 그렇다고 내가.
5: 행복하신 거죠.
4: 네. 뭐. 그게 저는 행복인데. 그렇다고 부모한테 그런 것 때문에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한다고. 그걸 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누가 뭐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자식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랑을 심어주자.
2: 주고 가자.
4: 네. 작은 거라도.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욱하거나. 우울하거나. 양면을 갖고 있는데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는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우울은 전혀 못 찾았었는데.
4: 아니요. 우울증은 많이 있었죠.
2: 아, 진짜요?
4: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거의 내가 이제 혼자 독립군이 됐잖아요.
2: 그렇죠.
4: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혼자 다 살아야 되니까. 물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었지만은 제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2: 그렇죠.
4: 그 굉장히 그 외롭죠. 뭐 어디 가서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고.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죠 제가. 그럼 좀 매형하고 누나한테 이제 얹혀 자고 신세를 많이 쳤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그렇죠.
4: 그렇죠. 제가 개그맨 하면서 시인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전철 타고 다니려고 막 그러면은 이 뭐 차비가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였어요.
4: 근데 그렇다고 매일 누나나 매형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2: 그렇죠.
4: 네, 그래서 그런 뭐 어려운 것도 겪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내가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빈대를 붙었죠 또.
2: 예.
4: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 나도 좀 같이 좀 지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빈대를 붙어서 살다가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태원의 그 나이트클럽이 항상 번성할 때예요.
2: 예, 예.
4: 근데 그 나이트클럽에 일하게 돼서 개그맨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제 DJ를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2: 옛날에 일했죠.
4: 네,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돈을 좀 챙겨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방 한 칸에 이제 부엌 있는 걸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2: 그러네요.
4: 그래가지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2: 예.
4: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울분이나
5: 어? 네.
2: 그, 그런 걸 그 보셨구나. 개그맨
5: DJ 정말 잘 보셨을 것 같아.
2: 저 오빠 DJ 못해요.
5: 그래?
2: 정말 바른 생활을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하면서도 불편했을걸요. 뭐 이런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4: 그렇죠.
2: 쪽은 전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4: 그런 거는 잘 못하고.
2: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네. 오예 뭐 이 정도 네. 몇 번 하시죠.
4: 오예 나오세요. 오늘 즐거운 데서 불타는 마음 되세요. 아름다운 데서요. 요 정도고 좀 야한 멘트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네. 조금씩 하긴 네. 하는데
2: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시작을 82년에 하셨으니까
4: 82년도 했죠.
2: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기복이 좀 심하셨던 편이세요?
4: 처음에는 좀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네. 쭉 올라가고 그 나름대로 괜찮게 잘 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2: 네.
4: 잘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그때부터서 수년 전부터 이제 조금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때가 이제 좀 어려운 시기가 많이 왔었죠.
2: 그러네요.
4: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냥 끝까지 그냥 쫙 가야 되는데
2: 네.
4: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대 개그맨들이
2: 예.
4: 어느 날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2: 동기가 누구 누구예요? 동기가
4: 우리 뭐 동기라기보다는 저는 특채로 들어가지고.
2: 예, 특채죠.
4: 네, 그래서
2: 예. 그 또래들.
4: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서 뭐 공채입니까? 그럼 전 특채입니다.
2: 예.
4: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그 영일레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 예, 예, 예.
4: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그때 홍렬이 형, 이홍렬 씨도 같이 했고 거의 뭐 같이 했죠.
2: 예, 예.
4: 시기에 최병서, 황기성, 예. 김정렬,
2: 아하.
4: 이경규, 네. 이경규, 김보아. 그래서 경규하고 보아하고는 저 신인 때
2: 예.
4: 같이 동고동락.
2: 그렇죠.
4: 생사고락. 이거 다른 개그맨들은 이런 사자성어 못합니다. 저러니까. 그 같이 해가지고 네, 즐겁게 지냈는데 지금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 그렇죠. 네, 서로 자주, 바쁘다 네, 보니
4: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2: 예.
5: 앞에 오프닝 멘트에서 네. 그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것 같은데
4: 네.
5: 지금의 아내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4: 우리 제 아내가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이서 맨날 데이트하고 네, 그래서 나를 네, 이제 네. 가끔 껴줬어요, 거기다가. 네, 네, 네. 껴줬는데, 나만 혼자 나오니까, 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삼촌이도 저기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줘야 되니까, 네 친구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지금 제 와이프예요.
2: 아, 진짜?
4: 네, 그때 와이프가 대학교 다녔거든요.
2: 네.
4: 대학교 그 무용과 다녔었는데,
2: 네.
4: 원래 그 연애하다가 이렇게 새끼를 치면 그 새끼 친 사람은 깨진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네. 깨졌어요.
2: 어머!
5: 오히려?
2: 반대로?
4: 반대로. 깨지고 우리는 성사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2: 우와.
5: 그럼 그때 대학생이었으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세요?
4: 그렇죠. 그때 그 저하고 10살 차이 나셨어요. 10살 차이 나가지고.
2: 지금은 당시... 따라왔어요? 10살?
4: 예?
2: 지금 나이 따라왔어요? 10살?
4: 지금은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2: 그죠, 그죠.
4: 그 처음 우리 저 와이프를 봤는데 키가 네. 174에다가 몸매가 날씬하고. 근래 뭐야 또.
2: 예.
4: 그 내가 말하는 이상형이더라고.
2: 예, 예.
4: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꼬드겨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개그맨인지 와이프는 몰랐대요.
2: 아 그래요.
4: 그래서 그냥 서로 만나고 그러다가
2: 예.
4: 제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자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저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저를 좋아했어요.
2: 진짜요? 네.
5: 그건 저기 들어봐야 돼.
4: 저 없으면 못 산다고.
2: 아니 그러지 말고 개그하지 말고 실제로.
4: 실제로는 제가 와이프를 엄청 좋아했죠.
2: 그렇죠.
4: 네, 너무 네. 착했어요.
2: 아, 그래요?
4: 사람의 심성.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생활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2: 네.
4: 지금은 독해졌는데
2: 네.
4: 그때 당시는 저렇게 착한 여자가 있나?
2: 그랬는데.
4: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독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막말을 듣고 삽니다.
2: 아니 근데 그렇게 착한 분을 만났는데 김창준 집사님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4: 안 다녔죠.
2: 네. 사모님은?
4: 모태신앙이죠.
2: 모태신앙과 안 믿는 자가 네. 만났어요.
4: 그렇죠.
2: 그러면 뭔가 불편함이 저쪽에서도 느끼고 이쪽에서도 느끼고 왜냐면 밥 숟가락 드는데 저쪽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4: 네 그렇죠 하죠.
2: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멘트가 중간중간 나오면 불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4: 근데 불편이고 뭐고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2: 그냥 좋아서?
4: 네 그냥 좋고 그냥 그때는 뭐 신앙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기도 네. 이런 거 개념이 없었거든요.
2: 그냥?
4: 네 그냥 그게 뭔지도 좋아서? 모르고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제 아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강요를 안 해서.
2: 그러니까 네. 아주 작전이 좋았네요. 좋았죠.
5: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네. 이제 안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면 아내 쪽의 부모님들이 신앙인들이시니까 네. 예수 안 믿는 사위? 네. 그건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4: 그렇죠.
5: 그 문제 없었어요?
4: 그 우리 장인 장모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예, 예. 두 분이 하시다가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2: 목회자 딸이에요.
4: 네, 딸이에요. 근데 예, 장인어른이 굉장히 그 선량하시고 예. 인자하신 분이고 예. 아주 그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었고 장모님은 예. 오직 예수, 예. 오직 기도 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2: 예, 예, 예.
5: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 예. 얻기가 쉽지 않으세요?
4: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와이프가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갑자기 또 기껏고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대학생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결혼한다고 한다는 남자가 연예인이고, 야, 이거 무슨 날라리한테 잡혀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4: 대전에서 사시니까, 시골 노인이.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면 그 김창준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만나면 봐야겠는데. 일단 못 만나겠죠, 나를. 야, 걔 만나지 말아라.
5: 만나지
4: 너 만나가지고는 그 날라리 아니냐? 그런 나이 차이도 너무 많다. 고정 등본 뛰어봐라. 혹시 재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2: 그러네. 여러 가지가 걸리네.
4: 걸렸죠. 그러니까 다 걸렸지 뭐 내가 그래서 예, 예. 또 부모도 없다고 그러지.
5: 그렇지 그렇지.
4: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은 이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안 된다. 그렇지. 뭐 그렇게 예, 반대를 예. 하셔가지고 딸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 한번 만나라 봐라 해서 한번 만났어요. 예. 만나자 그래서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의도의 그 어느 카페였어요.
2: 예.
4: 그러니까 대전에서 올라오셨어 장모님이. 그러니까 아주 장모님이 이제 충청도시잖아요. 예. 대전이니까 딱 커피숍에 왔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뭐 만나면은 그러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뭐
2: 어떻게
4: 뭐 하시고 계시느냐 또 뭐 직업은 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실 텐데 그리고는 일체 안 물어보시고 대뜸 한다는 말씀이 저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집안이라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믿으면 되죠, 뭐.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되시오? 하고 가시는 거예요.
5: 그래.
4: 그래서 나는, 아니, 저 어머니 저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 오셨는데, 멀리 오셨는데, 저녁이라도 식사라도 하실 때. 아니,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그걸 가시는 거야.
5: 충청도 분이셨구나.
4: 아, 그래. 충청도 분이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폰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그게 뭐야? 왜 갑자기 그냥 가신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위감인가 기도해보니까 그런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귀에 후광이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후광은 안 비쳤습니다. 보니까.
5: 그런데 장모님은 이미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였네요.
4: 그러니까 나름대로 받으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예수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은 제가 이제 가끔 그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대전에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제가 대전역 광장에 딱 내리면은 저쪽 구석에 벤치 있어요. 그 벤치 앉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마중 나와서 우리 사이가 온다니까 안전하게 와달라고. 아 미치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은 장모님.
2: 그렇죠.
4: 예.
5: 뭐 사위 사랑 장모 사랑이니까.
2: 그렇죠.
4: 네. 지금도 제가 그 예수 믿고 이렇게 지내게 된 것도 우리 장모님 덕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죠 장모님.
2: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지키셨어요?
4: 못 지켰죠.
5: 네.
4: 저는 결혼이 목적이지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2: 아 그러네.
5: 일단 결혼하고 이제.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저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 아유 99%죠.
4: 네? 아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내 선택이니까. 일단.
2: 근데 말을 뱉었잖아요.
4: 아 뱉었는데 근데 내가 뭐 뱉었다고 책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장모님
2: 아, 책임져야죠.
4: 아 책임보다도 그 장모님이 극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주일만 되면은 대전에서 전화가 와요.
5: 확인해야 되겠죠.
2: 예, 그렇지.
4: 여보게 사위.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 꼭 김서방 뭐 최서방 이러지 않고 꼭 사위라고 해요. 제가 주씨였으면 주사위가 될 뻔했죠. 그래서 여보게 사위. 교회는 갔나? 아유 저 오늘 저 방송이 바빠가지고요. 이번 주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가게. 딱 끊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온다고 목사님이 그러면은 네. 와이프한테 아 여보 나는 있잖아 안방에 걸어 잠그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신방에 혼자 걸어 잠그고 방에 박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끝나면은 문 열고 나오고
2: 그 정도였어요? 그래,
4: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생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방이 뭔지 또 뭐 이게 기도가 뭔지 식사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내 나한테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매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가 주일만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5: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시다가
4: 어제 그거 일주일 내내 네. 그 생각만 했습니다.
2: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
4: 그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5: 오 그랬어요? 네. 그럼 언제부터 본인이 발걸음을 교회로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4: 제 아내가 예, 예. 그 새벽만 되면은 예. 한 4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5: 새벽기도?
4: 예. 그 저는 그때 뭐 새벽기도가
5: 새벽 나가는지도 모르고
4: 예, 새벽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2: 모르죠 뭐. 뭐
4: 수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금요철가 예, 예. 뭔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5: 새벽마다 나가는 게 이상하게
4: 예,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는 거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디를 저렇게 맨날 새벽마다 나가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번 이렇게 쓱 일어나서 집 쫓아가 보니까.
2: 아, 진짜?
4: 예, 예. 그 집 앞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거기를 가더라고. 저 따라가 보니까.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새벽마다 어디 가나 그랬더니 교회를 간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왜? 그랬더니, 당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마한테도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당신이 교회를 다니자 그러는데 안 가길래 새벽 교회도 나와서 당신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 참 내가서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교회 가는 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맨날 나갔다는 게 내가 좀 가슴이 좀 뭉클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당신이 성의가 괘씸하니까 한번 내가 가볼게. 한번 가볼게 했던 게 지금까지 꼽혀가지고
2: 한번 갔는데 네. 한번 가서 습관처럼 가다 보니 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4: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근데 처음에 갔는데 이거 참, 지금은 뭐 교회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다 스크린에 쏴가지고 뭐 하는데 예전에는 꼭 성경을 들고 다녔죠.
2: 그렇죠.
4: 책을. 네. 근데 이거를 못 들고 가겠더라고.
5: 이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지죠.
4: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아유, 저놈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런 게 괜히 제 스스로가 그래갖고 이걸 못 들겠는 거예요.
2: 어머머머.
4: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서 또 앉아 있으면은 또 다른 성도들이 저기 개그맨이 연예인이 왔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또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 갖는 건 좋은데 그것도 또 괜히 또 낯뜨겁고 간지럽고 또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갔더니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 오셨다고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또 거기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또 많이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또 괜찮더라고요.
2: 괜찮아요?
4: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는 못 가고
2: 띄엄띄엄
4: 한 주 갔다가 네. 우리 녹화를 격주로 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4: 저도 교회를 격주로 해 갔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 어떨 때는 또 귀찮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또 잘 갈 때는 한 두 주 연장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2: 내 마음 가는 대로
4: 가는 대로 갔다가 근데 와이프가 고마운 게 우리 와이프는 그거를 당신이 해 빠졌어. 뭐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안 주고 그냥 내비둬요. 더 무서운 여자야.
5: 굉장히 지혜로우셨네.
4: 예, 예.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빨리 가봐 이랬으면 네.
2: 더 안 갔을 텐데 네,
4: 더 안 갔을 텐데 그냥 내비두는 게 이게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5: 더 네. 눈치 보게 되고
4: 아, 눈치를 더 보게 되고
2: 그러니까 집사님을 아는 거죠.
4: 나를 아는 거죠.
2: 그렇죠.
4: 또 가라고 막 뭐라고 그러면 네. 인간이
5: 더 튀긴가 봐
4: 어찌고 뒤집어질까 봐 살살 달래서 보내려고 네. 이제.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찍어 뒤집어질까봐 예. 살살 달래서 보내려고 예. 이제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점점 11조도 또 뭔지는 모르지만 또 교회에서 11조도 내게 되고 네, 감사원금도 내게 되고
2: 어허?
1: 그러다 보니까 또 서리 집사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 다랑계에 우쩌졌네요.
1: 그러죠. 그렇게 된 거예요.
2: 예.
1: 지금 와이프가 모태신앙인데 지금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돼갖고 지금 부리뭉실한데 오히려 내가 조금 낮았어요.
3: 더 열심히.
1: 네, 더 열심히.
2: 아, 진짜?
3: 낮은 건데요. 근데 그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은혜가 스며들어온 거잖아요.
1: 네, 네.
2: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1: 뭔데요?
2: 처음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진짜 어색하거든요.
1: 어색하죠.
2: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이거 뭐 식사 기도부터
2: 예, 예.
1: 또 이제 교회 가면 또 교회 기도를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죠. 예, 그냥 가만히 예, 이렇게 눈치보고 예, 이렇게 하면 하고 그랬는데 예, 예. 이 기도를 이제 그렇다고 기도가 이 꽁부선 어떻게 뭐 멋있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는
2: 예, 예.
1: 그것도 연예인이고 개그맨인데. 기도를 하면 또 나름대로 또 그냥 잘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2: 예, 예.
1: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1초도 안 걸려 끝내다. 하나님 저 오늘 제가 교대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도 몰랐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또 이게 솔찬이 재밌더라고요.
3: 예, 그래.
1: 하다 보니까 또 방언도 갑자기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2: 네.
1: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뭐 10분 20분 뭐 하다 보면은
2: 예.
1: 할 말이 없는데
2: 예.
1: 방언 기도는 또 그냥 뭐 밤새고라도 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 재미가 생겨가지고 내 구구절절이 하고 뭐 예전에는 그냥 기도해도 꼭 내 기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영역이 넓혀져갖고
2: 예.
1: 가족 기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점점 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재미가 이제 많이 드러나요.
2: 그럼 기도하면 뒤에 따라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1: 응답이죠.
2: 응답이 계속 있었어요.
1: 아, 있었죠. 응답이 없으면 이거 지쳐서 못하죠.
2: 그렇죠.
1: 예, 그래서 기도하면 또 이렇게 잔잔한 응답이 와요. 또. 또 어떨 때는 또 생각지도 않은 그
2: 예?
1: 시간과 공부를 초월해가지고
2: 예.
1: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하나님이
2: 예?
1: 예비하셨던 게 툭 하고 날라와요. 근데
2: 예.
1: 그 지난 봄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뜻하지 않은데 그냥 2천만 원짜리 뭐 행사
2: 예?
1: 하나 그냥 목돈
2: 예?
1: 들어오고
2: 예?
1: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갑자기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예비를 하신 과정에서
2: 그렇죠.
1: 저한테 2천만 원을 이렇게 툭 던져주셨겠죠.
2: 네,
1: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기도가 이제 계속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2: 네.
1: 아, 미치겠더라고요.
2: 예.
1: 지금도 하는데 안 오는 게 있어요. 벌써 뭐 몇 년을 했는데도.
2: 예.
1: 그래도 보면은 그거를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아, 이게 그 사탄 같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
2: 예.
1: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하면 안 된다.
2: 예.
1: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5년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오는 것도 있어요.
2: 예.
1: 근데 계속 안 오면은
2: 예.
1: 기도하다가 지쳐서 못 하잖아요.
2: 그렇죠.
1: 중간중간에 잔챙이들. 뭐 아니요 큰 거 이런 또 응답을 주셔요.
3: 응답 주시니까 네. 또 계속해서
1: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3: 소망 가지고
1: 교회,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한 하나님 감사헌금 또 드립니다. 네 뭐 대가는 안 바라고 그냥 드립니다. 그것도 한 5만 원 내면은
2: 네.
1: 그제는 꼭 몇십 배로 50만 원 100만 원 돈이 들어와요 또. 아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제가.
2: 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우신.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신구나. 나를 좀 생각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2: 그쵸, 그쵸. 네.
1: 그래서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헌금 내는 맛을. 그것도 하나님이 또 보답해주시니까. 기복신앙은 아니고요.
2: 그쵸, 그쵸. 네,
1: 기복신앙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가는 과정이
3: 맞아요.
1: 생기고
3: 그런 체험이 없이는
1: 네, 체험이
3: 그렇게 체험의 종교니까
1: 네, 그럼요. 네.
2: 지금은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1: 뭐 기도죠 뭐.
2: 아니 승질 나는 일 있으면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거나 네. 뭐 욕을 하거나 네.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바로 일러 바치세요?
1: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네. 스트레스 받고 뭐 인간관계에서 뭐 안 되는 네. 일 있고 안 좋은 네. 일 있고 그러면은 네. 네. 이거를 사람들한테 네. 넋두리하고 네. 어 괜히 그 화풀이하고 그러면은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봤자 나만 손해야 결국은. 내가 고민 있다 화났다 뭐 얘기해봤자 그 소문만 나요. 소문만 나고 그럴 필요가 없고.
2: 그러면
1: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한테 네. 가서 네.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어쩌다 했다.
2: 아하.
1: 아니면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싸웠다.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조용히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네. 기도하고 그대로 다 일로 바칩니다.
2: 이런저런
1: 애들
2: 일이
1: 때문에
2: 있었습니다.
1: 싸우는데 네. 와이프가 다음부터는 좀 남편의 말을 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애들이 또 어떨 때는 말을 안 듣습니다.
2: 네.
1: 화가 너무나 나서 아빠한테 따지고 대드는데 네. 좀 그런 걸 좀 가라앉히십시오. 또 제 저 지인 중에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얘 때문에 전 아주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이놈을. 그렇다고 제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2: 예.
1: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그냥 다 그냥 하고
3: 있는 거 솔직하게,
1: 네, 솔직히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네.
2: 그게 제일 좋죠.
1: 네. 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다 돌아와서
2: 그쵸.
1: 네,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기도를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저는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안 하면 불안해 죽겠어요. 안

0: 허언증, 의처증. 다섯 개를 탔습니다.
1: 그러면 그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기를 네. 기도도 했겠지만 네, 네.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어요?
0: 네, 극복은 이제 이게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네. 이게 모든 것이 그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번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저는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우리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이제
2: 결혼을 일찍 했나 봐요?
0: 아니요, 저는 늦게 했는데 우리 딸이
2: 딸이 네. 몇 살에 했어요?
0: 27인가 8이 하고 지금 32살이니까 그 손자가 지금은 5살이고 아하. 얼마 전에 또 손녀 딸을 낳는데 아하. 지금 5개월 됐어요.
2: 너무 이쁘겠다.
0: 네. 아유, 뭐 예술이죠 뭐. 네. 그때 코로나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그때 손자가 네. 돌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네. 그 제가 손자를 다 키웠습니다. 우유도 먹이고. 또 똥 싸면 똥도 내가 다 치워주고 우리 딸이 아빠 밤에 내가 지울게 그러면 아 안돼 터치하지마 내가 지울 거야 방에 들어가서 우유 먹이면서 밤에 또 내가 지우고 거의 걔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일이 없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안 좋을 때 네. 얘가 힐링이 되는 거야 키우면서 오히려. 손자를 키우면서요. 네. 기쁨을 주는 거야.
2: 사람을 키우는 일이 네. 얼마나 큰 일이에요. 네,
0: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네. 그리고 손자는 어리니까 뭐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나만 놀아주면 좋아하니까.
1: 그리고 잘 웃고.
0: 네, 잘 웃고. 그 네. 그냥 그 키우면서.
2: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만 하면 되니까.
0: 그러기만 하면 되고. 물론 그 과정은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데.
2: 그렇죠.
0: 맨날 내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러면서 키웠는데 거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일이 없어서 괴롭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예, 개그만 집중을 하니까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2: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아이를 주셨네요. 예.
1: 그리고 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0: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가 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왜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내 새끼니까
1: 예. 예.
2: 아 이쁜 걸 어떡해요.
1: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네. 또 손주 사랑하는 것도 틀려요.
2: 다르니까 네.
1: 뭐 물론 하나님 더 사랑하시잖아요.
2: 네.
0: 손녀가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손녀가 나니까 또 더 이쁜 거죠.
2: 이쁘죠?
0: 더 이뻐가지고
2: 계속 바로, 키우세요?
0: 아, 이제 베트남에 가 있으니까.
2: 아, 베트남에.
0: 한국에
2: 있어요?
0: 또, 얼마 전에 이제 에. 딸이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야, 이거 또 손녀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5개월 됐는데. 아니, 똥을 싸면 똥도 이렇게 이쁜지.
1: 그렇게 손주들을 이뻐하시는데, 그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0: 네,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거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모님도 오시고
2: 네.
0: 저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한다 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쭉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왕이면 재산을 물려줘야지. 아, 그놈의 신앙을 물려줘서 뭐 하시려고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자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딸하고 작은 딸은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은 손자 손녀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항상 제가 손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손자가 5살 되니까 내가 이제 식탁에서 저는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생각하냐고 목 때리고 식탁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 할아버지 기도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너 어디 거 나가면 할아버지 어디 가? 아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 할아버지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제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맨날 기도를 해 보기만 하면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20살 때 되면 500억 현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뭐 500억 현찰 부자가 무슨 말이야? 그냥 부자 된다는 얘기야. 그 맨날 기도를 해주니까 얘가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이제 아 이게 기도를 할아버지가 맨날 해주는구나. 할아버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0: 하니까 네. 일단 다섯 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네. 아 그래도 이게 신앙으로 저렇게 물려주는 게 네. 얘가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가는구나. 아, 예.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딸들보다는 손자 손자에도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얘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손주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네. 그 축복한 대로 되어져요.
0: 어 그렇습니까?
1: 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네. 야곱도 자식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해 주겠잖아요. 네. 그 축복이 그대로 네. 이어져요.
0: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1: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0: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는 네. 다 베트남에 있어요?
0: 네, 그렇죠. 사위가 그 회사 주재원으로 가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지금 5년째 베트남 호치민에서 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네.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영상편지 하나 할까요? 네.
0: 손자는 김노은이고, 손녀는 김노아. 로나, 로아야. 할아버지가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맨날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운 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할아버지가 너희들 더운 나라에서 혹시 냉방병이라도 걸릴까봐 오만 잡병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너희들이 냉방병 안 걸리고 건강에 잘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희들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알았지?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 엄청나게 사랑한다. 아멘 해야지.
2: 자 그러면 네, 바로 옆에 있는
1: 예, 예, 무서워하시는 아내분에게
2: 제러려
0: 사랑하는 차선 집사님 네 오늘도 내가 저 고TV에 녹화를 한다니까 내가 운전해줄까? 아 그런데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멀쩡한 인간이 돼서 살지는 못했을 거야. 그 당신의 옆에서 항상 말없이 내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정말 내가 뭔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할렐루야.
2: 아, 네. 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네? 손자, 손녀들.
0: 방송이라 좀 저타민트도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할 때, 할 때는 되게 웃음 띈 얼굴로 하다가.
1: 갑자기 긴장하셨어요?
2: 예, 사모님한테 할 때 되게 네. 근엄하 하면서 약간 네. 움찔움찔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0: 뭐 괜히 말 잘못하면 또, 밥상에 반찬이 안 올라오고, 또 무슨 또 막말을 들을까봐.
1: 아하.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직업 특성상 네. 연예인들은 네.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비교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조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네. 좀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
0: 네, 네. 저는 이거 비교하는 병이 있어요.
2: 아,
0: 좀 심해요. 비교병이면 그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건 곧 불행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는 거는 완전히 뭐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거야. 나는 기도도 아니고 계속 하는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나는 뭐야?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 사람이라고 자부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럼 방송을 또 보면은 어떤 애들은 그냥 매일 그냥 편안하게 방송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냥 못하고 있잖아요 또. 네. 이게 비교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네. 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그러면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비교병이 맨날 생겨. 요새 텔레비를 안 보고 사람도 이제 웬만하면 안 만나요. 자꾸 만나면은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2: 진짜. 네.
0: 그러니까 이게 심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루빨리 이거 비교하는 병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1: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불행했던 이유가 비교했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에서 생활과 광야에서 생활과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는데 여기서는 맨날 그냥 만나만 뭐 먹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불평했거든요.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비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악인도 잘 되게 하시고 악인도 잘 되게 하세요. 근데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조언해 주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0: 근데 제가 뭐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꼭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추접스럽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상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그냥 가끔 가다가 얘기하고
2: 털어놓고.
0: 그렇다고 그거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그 얘기하면은 내가 그 가끔가다 자주 얘기하면 그것도 짜증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 가끔 한마디 텔레 보다가 아 쟤는 말이야 그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어? 그러면 날 쳐다봐요. 당신 지금 나이가 몇 개야 이제 옛날에 한 만큼 했으면 됐지 쟤네들은 젊은 애들이고 당신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불평하지 말고
1: 왜 그들과 비교해
0: 뭐 예, 예. 뭐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뭘 비교를 하고 그래 오히려 그냥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말도 못하고
2: 네.
0: 그냥 그나마 내가 해소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1: 기도하면서
0: 예,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냥 좀 마음에 좀 편해져요.
2: 아,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어서 어떠세요? 나이 먹어가는 게 서글퍼요?
0: 저는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자고 나면은 저는 내가 자고 났는데 60이 넘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2: 근데 전혀 외모는
1: 아직 젊어 보이세요.
2: 너무 짱짱해가지고
0: 외모는 좀 젊어 보이는데 근데 외모가 젊어 보여서 뭐 나쁠 건 없는데 나이를 생각하면은
2: 나이를 생각하면은
0: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은가? 아니 어저께가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주말이야? 아니 어저께가 5월 1일이었는데 벌써 6월 1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가만있어 봐. 다음 달이면 또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연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1년이 가네? 그것도 나이가 한 살 더 먹네? 이게 나이 가는 게 자꾸 이제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 있잖아요. 바지를 입을 때 자꾸 넘어져. 그 바지를 입을 때 하나 가랑이살이 쭉 집어넣으면은 한쪽에 이제
2: 흔들거려.
0: 흔들어서 넘어지고.
2: 네.
0: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2: 그쵸.
0: 아,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자꾸 넘어지고.
2: 그럴 때는 앉아서 입으면 티 안 나요.
0: 아, 앉아서 입어도 돼요?
2: 그럼요. 저도 비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나 젊었을 때는 서서 바지 두 개 다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어느 날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입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도 바뀌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 좋은 얘기입니다.
2: 네, 그 저는, 어쨌거나 방송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아, 요새 뭐 하세요? 이런 거 되게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0: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죠.
2: 그죠?
0: 또 그거를 내뱉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또 왜 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지.
2: 그쵸.
0: 요새는 왜 텔레비전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2: 예.
0: 머리가 딱 쓰는 거야.
2: 그러니까
0: 뭐 안 나와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이제 그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1: 또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요.
0: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 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또 그 낭떠러지 절벽에서 한 발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딱 응답해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나 개인의 김창준 집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차 없이 모든 것을 네. 또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떨 때는 저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은 네. 그런 마음을 상기하면서 자꾸 머리에 이렇게 되새기면은 또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네. 생활의 활력도 되고 네.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2: 앞으로 기도 제목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0: 제가 지금 그 코믹 선곡을 하나 만들려고.
2: 아, 진짜요?
0: 코믹 선곡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신앙 간증이나 부흥 집회들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예. 나와서 코믹 선곡을 한 거는 없대요.
2: 예예예. 예.
0: 탤런트 배우들은 이제 선곡을 이제 뭐 많이 하는데 예.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하는 건 없었대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대본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믹 선곡을 만들어서 예, 예. 성도들한테 예. 화끈하게 그냥 웃음을 줘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지고 예. 또 그 속에 또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2: 우와.
0: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주 안에 또 가서 공연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오, 예. 그렇게 해서 가을 하고 또 그게 잘 되면은 예. 미국이나 이제 해외 공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코믹 선곡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제가 지금 대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네. 저는 앞으로 코믹 선곡을 네. 어떻게 만드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기대해 주세요.
2: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개봉박두.
0: 개봉박두.
2: 예.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김창준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1: 시편 37편 4절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음식은 꼭 정해진 방법대로 먹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유행을 가리키는 말로 모디슈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정하다라는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친 말이죠. 제조사가 알려주는 표준 조리법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놀이형 소비는 다양한 식재료의 꿀 조합으로 진화하고 있죠.

감자칩을 아이스크림에 올리면 단짠 감자칩 아이스크림이 되고 버터과자에 요거트를 더하면 그럴듯한 케이크 같은 디저트가 탄생합니다. 딸기 우유와 수박 에이드를 섞은 딸기 수박 라떼나 사이다와 보리차를 섞은 보리 사이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요리법을 직접 만들고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을 레시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단한 요리 실력이나 큰 비용 없이도 내 취향에 딱 맞는 맛을 찾아내는 일. 참 유쾌하지 않나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첫 곡으로 스콧 조플린의 The Easy Winners,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디 슈머라는 말은 낯설지만 레시피가 아닌 내시피족이라는 말은 참 재밌네요. 짜파구리나 서로 다른 라면을 섞는 트랜스포머 레시피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종종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맛있는 비법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헨릭 비아네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1번 D장조,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832님,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찾아온 반가운 훈디.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에 설렙니다. 가을을 닮은 훈디의 따뜻한 목소리로 소개해주세요. 아, 어떠셨을까요? 좀 따뜻한 목소리였나요? 저도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한데요. 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1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의 지휘와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1곡,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모의 지휘와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하사탕님, 집안일을 좀 했더니 땀이 송글송글. 노동으로 땀내는 건 운동은 아니라고 하네요.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 중에 운동 비중을 좀 늘려봐야겠어요. 좀 선선해졌으니까.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으로 얻은 근육, 노동으로 얻은 체력은 정말 평생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일상 속에서 운동을 따로 빼서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죠.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차량 뒷유리에 녹색 바탕에 흰색 L 표지판을 부착한 채 다니는 차를 종종 볼 수 있다. 운전 학원 차량으로 도로 연수받는 모습도 자주 본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주거 지역이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복잡한 도심에서는 약간 벗어나 적당한 통행량의 널찍한 주차장까지 있으니 주차 연습과 도로 주행 연습을 하기엔 안성맞춤인 곳일 테다. 운전면허도 없고 앞으로도 면허를 딸 생각이 없는 나지만 L을 부착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만날 때마다 유독 마음이 쓰인다. 그런데 왜 L일까? 스페인어로 초보 운전자를 부르는 노바토, 노바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N이 아니라 L이라니. 알고 보니 여러 유럽 국가가 영문 러너의 앞글자인 L을 통용해서 쓴다고 한다. 국경을 자주 넘나드는 유럽 특성상 나라마다 다른 글자를 붙이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국만의 고유 기호를 쓰는 나라도 있긴 하다. 초보 딱지가 붙은 건 서툰 스페인어만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L을 수집하고 있다. 등판에 커다란 L 마크가 있고 앞에는 수많은 L이 다양한 색과 폰트로 수놓인 재킷을 입고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한다. 부끄러움에 발걸음이 빨라질까? 아니면 오히려 느긋하게 초보의 자유를 즐길까? 배우는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허가받은 초보는 생각보다 근사한 일일지도 모른다. 어렸을 땐 모든 것이 처음인 게 당연했는데 어른이 되면 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뭐든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진다. 점점 시작은 귀찮거나 겁나는 일이 되어버렸다. 스페인법상 초보 운전자는 1년 동안은 L 마크를 달고 다녀야 한다는데 아마도 나는 평생 L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다. 다만 나의 L이 시간이 흘러도 Laziness, 게으름으로는 변색되지 않길. 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학습자, 러너의 초록잎 사이로 언젠가 꽃망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숨을 고르는 나와 당신에게 기꺼이 초보가 될 자유를 나눕니다.

엘가의 아침의 노래, 니콜라스 클레어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그림 그리는 작가, 더 드로잉 핸드의 드로잉북, 말보다 다정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이란 종이를 붙은 차를 보면 응원하게 돼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어른이 될수록 모르는 걸 드러내긴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은 그만큼 삶의 진심이란 뜻이겠죠. 초보여도 매일 조금씩 배워가는 러너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연습이 필요한 초보 DJ이지만 러너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 곁에서 기꺼이 청취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당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의 지휘,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9399님, 항상 이어폰으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했는데 최근에는 운전해서 차 안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초보 운전 응원해주세요. 스페셜 MC 훈디, 다음 주까지 제 운전 메이트로 잘 부탁해요. 와, 우선은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이시면 많이 긴장되시고 떨리실 텐데 항상 주변을 잘 살피시고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금세 또 운전이 늘어 계실 겁니다. 화이팅! 리스트의 6개 위안 중 3번 D플랫 장조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중 3번 D플랫 장조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344님 운전대를 잡으면 사실 매우 긴장하곤 하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서 긴장이 안 되는군요. 아, 뭔가 좀 격정적이고 빠른 노래는 약간 삼가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시면 아무 일 없이 무탈하실 겁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쇼팽의 12개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중 11번 A단조 겨울바람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12개 연습곡, 작품 번호 25중 11번, A단조 겨울바람,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1부 끝곡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중 2악장, 아다지오 운뽀꼬 모쏘,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첫 곡으로는요, 고진숙 작시, 조드남 작곡의 그리움,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주말의 어린이 전경 작품번호 15중 7곡 트로이 메라이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생각 디자이너님, 저는 여유 있으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대신 걷기 해요. 효과 3배 증진, 즉 평상시 생활태도 확 바꾸기가 됩니다. 아, 한 가지 더. 걸으면서 폰 보지 말고 고개 들고 팔 흔들면서 크게 걷기. 맞습니다. 여러분, 걸으면서 폰을 보면 정말 위험해요. 그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와 아당님들은 절대로 걸으면서 폰 보지 않는 것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것으로 우리 약속합시다. 헨리 맨시니의 문 위버, 투 첼로스의 연주, 로빈 스미스의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리 맨싱의 Moon River, 투 첼로스의 연주, 로빈 스미스의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038님, 아당에서 초대해 주신 원재현 그리고 김수현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잘 보고 왔습니다. 2주 뒤 인생 첫 피아노 콩쿨 대회에 도전하는 딸 아이에게 큰 경험과 선물이었습니다. 아, 우선 또 잘 보고 오셨다니까 또 너무 다행이고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저도 피아노 콩쿨에 처음 나갔던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정말 오래전 일이라 정말 제대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떻게 쳤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긴장을 하고 왔던 것 같은데 따님은 떨지 않고 준비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골의 왈츠 3번,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구스틴 바리오스 망골의 왈츠 3번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79님, 나의 사전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입맛이 없던 적이 없어요. 그 어렵다던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들을 겪으면서도 울음 그치면서까지 꼬박꼬박 끼니 챙기기. 와, 아 근데 부럽습니다. 저는 가끔 좀 일이 있으면 입맛이 없어지곤 하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한국인들 밥 먹었냐고 항상 인사를 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인데 1379님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 이보르 볼튼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 이보르 볼튼의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213님 남은 네 달은 다이어트를 해서 12월 결혼 기념일에 꼭 호텔 가서 남편과 근사한 밥을 먹고 싶어요. 결혼 11년 차 이제까지 그래야지 하면서 매번 집에서 간단히 보냈답니다. 예쁜 옷을 사놓았는데 허벅지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 달은 식단 조절과 운동, 남은 한 달은 집 정리와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준비로 선물 같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와, 다이어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숙제인데요. 물론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사이즈에 맞는 또 예쁜 옷들 사서 남편분과 근사한 호텔에서 또 결혼 11년 차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또 꼭 다이어트도 성공하셔서 더 원하는 옷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보차르트의 플룩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헬번호 299중 2악장 안단티노 케이트 힐의 플룻 루시 웨이크포드의 하프, 니콜라스 클레오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모차르트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활번호 299중 2악장 안단티노 케이틀의 플룻 루시 웨이크포드의 하프 니콜라스 클레오버리의 지휘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807님 훈디 스페셜 DJ로 돌아와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무더운 여름에 지쳐있었는데 제법 신선하고 쾌적한 바람이 부네요.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봐요. 뜨거운 여름을 열심히 보낸 우리 모두에게 수고 많았다는 격려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 맞아요. 이번 여름도 유독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매년 역대급 더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역대급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낸 거 정말 수고 많았고 저도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종 1악장 칸타빌레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칸타빌레,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나이젤 헤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중 메인 테마,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젤 헤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중 메인 테마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 작품 번호 667 송어 중 4악장 주제와 변주 앙상블 디토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오세의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직각삼각형과 인지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인지심을 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수학을 언어 삼아서 그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을 언어 삼아서 성경을 얘기한다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수학이란 어려운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10편, 19편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분류하기는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또 7절부터 14절까지를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줬대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주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자, 어느덧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줬대요.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서 기록한 것이 자연이라는 책이래요.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근거가 됐나요? 자, 그러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과 만남이 되는지 오늘 직각삼각형과 인지심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요?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강의를 떠납시다. 큐!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제가 먼저 이와 같은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이 평면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우리는 이 도형의 이름을 삼각형 이렇게 부른다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또 하나 삼각형을 그리겠습니까? 잘 좀 지켜보기 바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제가 이 각에 대해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 삼각형의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개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자,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X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직각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럴듯하다. 마치 90도가 그럴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본질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회 아주 그 지폐가 슈퍼노트가 100달러 지폐인데 그 지폐가 진짜 지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직각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삼각형을 하나 그릴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 기호를 덧입해 줬어요. 이 기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90도입니다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생들에게 이 도형의 이름이 뭐지? 이 도형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상의 부류는 두 부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알지 못하겠다.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도형에 대해서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여기는 보자고요. 이 도형은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직각삼각형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이와 같은 기호를 덧입해 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이와 같이 두 부류의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직각삼각형이 아닌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왜 직각삼각형인지, 자,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죠? 자, 그래서 두 강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이 예수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답게 내려와서 당신도 구하고 우리를 구해봐라. 자, 그런가 하면 그 예수를 영접을 하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기호를 인지해야 하는 삼각형은 자기를 보지 않고 오직 이 90도라고 하는 건 이것을 주목하는 자 사람들은 대상들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요거를 보지 못하고 오직 삼각형 자신만을 보는 삼각형은 여전히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자 사라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웃었을까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능력을 부여했음에도 낳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할까요? 수학에서 90도라고 하는 이 90도를 출제자가 여기다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오직 90도이라는 그 명령어를 기호를 보지 못하고 남아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이가 늦고 후폐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그를 너희가 웃었다 해서 이것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삭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what is 자, with man 자, possible with God 자,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 또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여기까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만 주목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히 사라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 출제자의 90도가 되는 이 명령어를 이것을 명령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어를 보지 못하는 삼각형은 여전히 나는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러듯이 이 사라의 반응은 뭡니까? 분명히 이 90도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직 나만 주목하기 때문에 웃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은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거워서 위로 가면 갈수록 이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것이 확 무엇이냐 의문을 제시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는 다시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요. 아,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전혀 내가 직각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그 삼각형에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출제자가 이와 같이 sign이라는 기호를 덧입혔을 때 자, 그 기호에 대해서 삼각형은 반응이 두 가지다. 오직 그 기호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 주목하는 삼각형은 이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정반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90도를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이 삼각형에 있어서 이 출제자가 덧입혀진 이 90도라는 이 기호를 보는 삼각형은 나를 보지 않고 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오직 나의 이전에 주목하는 사람과 이후에 변화된 나를 바라보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게 직각성각형을 했을 때 요거에 마주보는 이 변을 A라고 하고 나머지를 B라고 하고 이렇게 C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또다시 같이 요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요거에 마주보는 이 선분은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90도에 마주보는 이 변은 이제는 나는 빛변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에 마주보는 변은 무슨 변이라고요? 빛변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90도일 때 마주보는 변이 빛변일 때 이 삼각형에서만 적용하는 적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A를 제곱하고 나머지 B를 제곱하고 C를 제곱해서 더하면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다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공식을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 공식을 주더라도 적용하지 못하겠죠. 왜? 내가 직각삼각형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90도를 바라보는 이 삼각형은 자, 당당하게 요거에 대해서 나는 빛변입니다. A제곱 이꼴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자, 이 공식을 줬을 때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도형에서 적용하고 누리는 아주 유능한 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서 전부 다 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너는 지금부터 내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자 우리가 그거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을 통해서 전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게 될 수 없는 그 삼각형에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발을 이와 같이 90도 기호를 덧붙였더니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삼각형은 여전히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출제자의 의도하는 이 90도를 바라보는 자 삼각형은 당당하게 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이와 같이 수학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겪었던 성경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학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언어고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서 제가 오늘 성경에 있어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인지 자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 네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끝자리까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라는 것을 외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종의 머리부터 풀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선분의 길이가 하나, 두, 세 개만을 가지고 있는 평면 도형을 삼각형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도형은 이름은 뭐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평면 도형을 구성하는 선분이 몇 개입니까?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몇 개다? 세 개이기 때문에 삼각형이구나.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삼각형을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그렸다는 이 정성을 보고서 우리가 누구나 여지없이 이것을 직각삼각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직각이다. 자, 우리가 그럴듯하다. 우리가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AX equal B라고 하는 이런 식을 주고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뭐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지없이 이거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 밑에 A 있는 이 A가 0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할 때에만 이런 수를 가지고 이 X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라는 것을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이 90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겉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신앙에서도 그 겉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겉모습과 그 본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날마다 그것을 하나씩 주의 깊게 우리가 체킹해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자 우리가 이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시의 소유라는 것을 인지시죠. 그 인지심을 받은 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 줍니다. 믿음과 성령을 주서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이끄심으로 제가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여기다가 직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각을 읽어내는 삼각형과 읽어내지 못하는 삼각형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 확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에 확신하지 못하는 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출제자가 이와 같이 직각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덧입힘에도 불구하고 직각을 인지하지 못한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어떻게 잘 아시는 그 절입니까? 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열심은 있다. 내가 열심은 인정하지. 그런데 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자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너희 의의를 힘써 그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치집에 해당되는 이 직각을 덧붙였으면 이 삼각형의 반응은 나는 직각을 이 기호로 말미암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얘기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나의 열심을 동원해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갈급함이 만나는 곳이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열심을 동원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인간의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의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처럼 너희는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동원했다. 그렇지만 의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식이 없도다.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어느 때 직각 삼각형이 되는지를 한번 강의를 해볼까요? 제가 이런 삼각형을 줬어요. 이런 삼각형을 주고 자, 여기와 달리 직각이라는 기호를 덧붙이지 않고 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 이렇게 주고 이 삼각형에서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퀄이라는 식을 줬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식은 이 삼각형을 설명하는 설명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아먹으라 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진정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설명서에 해당되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자, 이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A에 마주보는 각을 이렇게 이 식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입니까? 이 A제곱에 마주보는 각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게 90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언어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논리적 동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자,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빗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B의 제곱 이퀄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하, 이제는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B가 빗변이 되고 빗변에 마주보는 각이 이렇게 직각입니다를 나타내는 이게 수학적 언어인 거예요. 뭐가요? 이 식이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어진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나왔을 때는 이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본이 보니까 이것을 암기라는 통로로 보니까 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 세 가지 조건이 됐어요. 자, 국민, 주권, 용토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자, 지금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자,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출발했는데 사사기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2장 7절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 자, 반드시 다음 세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음 세대가 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반드시 그 신명기는 뭐냐면 그 신명기 뜻이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뭐 신명기 총 34장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지 마라가 12번 나왔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 15번 나왔다. 그거는 중요치 않은데 신신당부에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암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도형을 늘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암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줬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거와 요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기를 난 학생들은 분명히 다른 식을 줬음에도 늘 기억해서 요거에 대한 그것을 빗변이지도 않고 이것을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출제자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의도가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제가 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AB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거를 지름이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O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C하고 D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린 삼각형이라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무대는 원 안에서, 원이라는 도형 안에서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굳이 여기다가 직각이 됩니다. 이런 식을 주지 않더라도 이 원에서의 이 도형이 줬을 때는 우리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자, 이와 같이 이 도형이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많은 것들을 지어줬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거기를 보면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능력들이 하시면 너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자고요.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자, 창조하시고 그것을 갖다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그 지문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지문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듯이 바로 이 원이라는 도형 속에서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도형을 그렸을까? 바로 이것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자, 언급하기 위해서 도형 속에서 그린 겁니다.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조금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과연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과 특별한 만남이라는 이 만남이 진짜 특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 강의를 하나씩 또 진행시켜 보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왜 성경과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을 얘기하는지 하나씩 그 만남의 세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 1회, 2회를 진행시키면서 한층 더 다가가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더욱더 진지하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해가 기우는 각도가 조금 달라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실 깊숙한 곳까지 내리꽂히던 햇살의 모서리가 이제는 한결 부드럽게 누워 벽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매미 울음소리 기운도 조금씩 잦아들고 해질녘 창문을 열어두면 어느 구석에선가 작은 풀벌레 소리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여름도 참 무더웠는데요. 이 긴 여름 묵묵하게 건너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밟힙니다. 이번 한 주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운전대 위에 얹은 손에 힘을 빼보는 시간. 한겨울에도 아아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뜨겁던 볕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의 이삭은 속을 채우고 떫기만 하던 열매는 가장 고운 빛으로 연그러갑니다. 오늘 이 여름의 끝자락에 서 계신 여러분께 이 시간이 시원한 바람 한 점 같은 휴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내 삶의 찬양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부영 길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어느 오래된 과수원에는 유난히 볕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늙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큰 숲도 없고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줄 바위 하나 없는 메마른 비탈. 여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해 가뭄은 지독했습니다. 땅은 이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나뭇잎들은 목이 말라 오그라든 손처럼

나무를 가만히 지켜보렴. 나무는 지금 마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을 찾고 있는 중이란다. 아들은 물기 없는 나뭇가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땡볕 속에서 나무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사과나무는 실뿌리를 있는 힘껏 뻗어 돌 틈을 지나고 바위를 내둘러 땅속 그 수십 척 아래에 숨겨진 차가운 암반수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떼약볕을 견디며 제 살갗을 단단하게 여미고 뿌리가 길어올린 가장 순수한 물을 가슴 깊은 곳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맘때쯤이었습니다. 햇살의 끝이 둥그러지고 밤공기에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던 늦여름의 끝자락. 그 척박한 언덕의 사과나무 가지마다 그 어떤 과수원에도 보지 못한 짙고 붉은 빛의 사과들이 탐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무를 단련시킨 것은 부드러운 그늘이 아니라 피할 곳 없던 그 여름의 떼약볕이었다는 것을요. 그 가뭄의 시간 동안 나무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네 삶의 궤적도 이와 참 닮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햇볕 아래 맨몸으로 서 있는 것만 같은 날들이 있었고 도대체 언제쯤 이 더위가 끝날까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그 시간들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는 쉽게 뽑히지 않을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계절을 건너며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만큼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사람으로 여물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언덕 위에 사과나무가 말없이 품어낸 그 푸른 인내처럼 뜨거운 계절을 지나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남모르게 연그러가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자주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늘 마음을 빼앗기죠. 여름 내내 땀 흘려 뛰어왔는데도 가을의 문턱에서 손을 펴보면 쥐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허탈해지기도 하고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서 뭔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왜 여전히 빈손처럼 느껴질까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절의 섭리는 결코 조급하게 열매를 맺으라 다그치지 않잖아요. 열매 맺는 때가 나무마다 다 다른 거 아시지요? 우리 모두의 때는 그처럼 서로 다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이 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이런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뙤약볕이 쏟아져도 마르지 않는 샘가에 우리를 심어두셨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니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묵묵한 열심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영혼을 분명히 더 깊고 넓게 자라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여름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처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제주말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지요. 이번 뜨거운 여름을 건너오시느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지금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노랫말의 영감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는 거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윤복희, 여러분.

어느덧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의 풀 한 포기, 작은 들꽃 하나도 허투루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며 계절을 빚어내시는 그 신실한 손길이 이번 새로운 한 주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을 가장 포근한 품으로 감싸 안고 계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더 깊어지시고 더 성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 더 깊어지는 계절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성경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합니다."

0: 제37편 다윗의 시.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0: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1: 여호와여,
2: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0: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0: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2: 지체하지 마소서.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업스테이지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그럼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나요?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와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혜인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열렸던 3사 회장님의 치킨 회동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회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국가대표 AI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을 갖춘 업스테이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AI 교육 부문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이고요. 왜 나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나요? 석사나 박사까지 졸업하셨나요? 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답변을 합니다.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랑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 AI 기술의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일은 너무나 재밌고 이제는 제 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10년 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워야 하나?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AI 시대에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문제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그래도 애초에 IT 쪽에 좀 관심이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그림을 시작해서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불안감에 남들처럼 이제 저도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죠. 결과는 광탈. 광탈이라는 단어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속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광탈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저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회사의 질문이 아니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고 저에 대한 키워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수없이 막 저의 작고 큰 키워드들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키워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학을 졸업했다는 것과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냥 불현듯 예술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존경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당시 화가들을 도와주는 조합을,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인턴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도 출근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해내려갔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쏟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가까지요.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패턴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하는 일은 사람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새로운 걸 실현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를 분석하는 힘이 바로 제가 엔비디아 인턴 기회를 잡고 AI 시대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게 했던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컴퓨터를 이기려고 코딩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정말 치열하게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분석하는 힘과 또 도메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가 이 기술을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뛰고 뿌듯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영리 후원 기관의 사례였습니다. 이 기관은 후원 아동들의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받아서 후원자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나는 뭘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혹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또 뽑아서 그 내용을 새로운 또 후원 기획으로 만드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말로 많은 이 손글씨의 데이터, 손글씨의 손편지를 번역하고 이 자료를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시급한 아이들의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기도 어려웠죠.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AI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원 기획 담당자는 이거를 인력의 이슈가 아닌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이 손글씨로 쓴 아이들의 편지를 AI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데이터를 다시 AI로 최대한 그 아이들의 뉘앙스를 살린 내용으로 번역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따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원자에게는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편지요. 그리고 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빠르게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내용을 모아 또 좋은 후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AI가 많은 이 내용들은 해결은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후원 기획 담당자의 동기가 AI 기술을 끌어와 혁신을 만든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AI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이 쓰기에는 용처나 내용 측면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은 AI가 만든 내용보다 사용 환경의 안정성이라는 교육자로서의 핵심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오중 필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갖춘 Safe AI for Kids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은 AI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되 숙제 대필이나 혹은 악성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AI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놓칠 수 있는 안전이라는 문제를 교사로서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의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만들게 된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AI를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저도 한 아이에도 부모로서 이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러한 고민들을 묶어서 만든 서비스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굉장히 많은 수백만 건의 수백 개의 커리큘럼들을 학습한 AI가 학생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그 강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내용에 답변을 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드립니다.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런 메시지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짜 해야 하는 그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법률, 데이터팀, 상품기획팀이 모여있던 팀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되면 초반에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서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팀은 한 30, 40분을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일단 서로의 업무 병목 형상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 왜 법률공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데이터 이거 뽑아달랬는데 아직도 안 왔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한 30, 40분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그 팀의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과정에서 자, 그러면 우리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찾아내보자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세운 목표는 데이터 기반으로 법정 안정성을 갖춘 심사품을 빠르게 기획하는 어떤 업무 프로그레스를 만들자였습니다. 그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도메인 전문성을 공유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거의 700만 건이 넘는 고객의 청구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가장 청구를 많이 한 정보죠. 그 정보들을 뽑아내서 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이걸 법률 공토를 할 때 비슷하게 있는 그 이전의 계약서와 상품의 계약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AI를 통해서 빠르게 뽑아내는 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이 또한 AI 기술이 여러 병목 현상을 뚫어냈지만 이 프로세스는 법률 전문가와 상품 기획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복잡한 고려 상황이 집약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AI 생태계를 식당 운영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레시피를 가진 셰프들만 요리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셰프들이 굉장히 좋은 AI 밀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방 안팎에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모델을 가지고 학교와 기업, 더 나아가 사회에 안착시키는 역할 또한 중요해진 겁니다. AI 시대의 혁신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문제를 잘 정의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I가 분명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세계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비영리재단 담당자가 도움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기업팀이 비효율적 협업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정의한 것처럼요.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사람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집중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고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창업한 지 10년 채 안 된 스타트업 업세이지가 국가의 AI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희의 기술력도 좋지만 저희 팀 안에는 또 법률, 인사, 마케팅, 사업, 엔지니어 그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직무 안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원팀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람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이 저는 나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여전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만 AI 업계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답도 다릅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답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도 멀리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테이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대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머리에서만 파편이 24개를 꺼냈는데요. 파편 맞아서 그런지 제가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겨요. 머리도 쉬지 않아요. 이거 염색한 거 아닙니다.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지 몰랐어요. 장영신 회장님께서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더만 누가 그랬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조소환입니다. 먼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이차는 80세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2080 쫙 들어보신 분? 와우, 엄청 많네요. 혹시 이런 광고 카피도 들어보셨나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KT의 전신 KTF 쇼를 하라, 쇼!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와우, 저는 평생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마케팅은 약점보다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군요. 우리 인생도 마케팅과 똑같습니다.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2080 치약을 마케팅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경쟁사의 도움이 엄청 컸습니다. 완전한 성숙시장이었던 치약시장에 대기업 경쟁사들이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무슨 치약. 아, 또 다른 경쟁사는 더 했어요.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충치예방, 구취제거까지. 무슨 치약. 이거 소비자가 기억할까요? 이들은 모두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면요.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무슨 광고인지조차도 몰라요. 레드오션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한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장 늦게 나온 2080 치약은 대성공해서 1년 만에 레드오션 속에서 1등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또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뭐라고 광고했어요? 화장을 바르는 걸 광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지우는 걸 광고했죠. 우리의 강점인 화장은 목은 깊숙이 클렌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바로 1등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떠벅떠벅 걸어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오른손이 없답니다. 어? 거기? 예, 의수입니다, 이거는. 놀랬죠?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줄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요.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저희 몸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했다라고 생각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힘든 질문 하나 합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확인돼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랬더만 그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그랬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내게 대해서준다면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야.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시다. 내가 낙담할 게 아니라 이 고마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선 먼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강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하, 영어를 잘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면 손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사용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와우,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긴 문장도 세 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오,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밥 한 번 맞아서 머리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몰입하고 집중했던 거죠. 몰입하고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평상시 나타나는 포텐셜 능력의 7배 아니 70배까지 나타난다고 봅니다. 엄청난 장인어른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결혼을 강행합니다. 결혼하고 정말 대학 졸업 전에 연년생으로 애를 두 명을 낳아요. 학생 신분으로. 자동 교수의 꿈은 사라졌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있기에 참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해준다고 그랬는데 10점 가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손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싫다는 거죠. 여러 군데 취업에 실패하고 또 고민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이거 굳이 묻지도 않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손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 내가 또박또박 걸어 나올 때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아, 이 얘기 하지 말자. 국가용자 증명서 떼내지 말자. 그리고 애경그룹의 면접 통보가 왔을 때 그냥 갑니다. 몰라요. 근데 면접 두 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날카로운 면접관에 의해서 결국 오른손이 의술하는 것을 고백하고 말아요. 면접 중단. 그리고 그 즉석에서 낙방 통보를 받습니다. 살기 싫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인천에서 휘격까지 오는 전철이 쫙 경희대 앞에까지 오는 전철이 들어서는데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에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면접 장소도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지고요. 허가를 받으시 참시면 됩니다. 참시면 됩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손으로 글씨 쓰지요.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 지금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펜 잡고 곧 동시에 글씨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밖에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책임감도 강하고요. 어차피 어영부영 손도 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나쁜 짓 하다 손 다친 사람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쭉 저 얘기하는 거를 쭉 보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용기를 가상하게 보셨던지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더만. 그러면 그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 큰일 났어. 나도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영어로 하래. 그때 망설망설망설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성환아, 예, 영어로 말해, 말해, 말해.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근데 한 분, 그분을 알아들었는지 가운데 계신 분은요, 얼굴이 어머니와 같이 환해지셨어요.
1: 알았어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0: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우측 집배원이 전부를 갖다 주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힘들게 애경에 입사를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러냐 진짜 산 넘어 산이야. 시키는 일이 공항 가서 이거 들고 있는 거, 피켓. 팔이 빠져. 야, 내가 이거 영문과 이거 들러 나왔냐. 회사 가면 번역이야. 그러다가 안 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야 이거 아프긴 한데 이 두 팔 가진 사람 바꿔내도 나는 한 손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피할 순 없고 야 이거 즐기자 어떻게 즐겨 운동했어요. 오 팔이 안 아픈 거야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인생은 멘탈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팔도 안 아프고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주는 명함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케팅이라고 쓰였었어요. 1980년도 초 우리나라에는 마케팅 용어가 아예 있지도 않은 시기인데 이들은 다 마케팅이라고 명함에 쓰여있다 이거죠. 아 이게 미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주경야동으로 마케팅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입사 동기들은 비아냥대죠. 야 공부해서 뭐 하려고 교수일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술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했지만 저는 도서관으로 가고 밤에 학교로 가고 했죠. 참 피곤하고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노 페인 노 게인 그냥 얻어지는 거 없다. 2년 뒤에 영국과 미국 두 회사가 나눠지고 저는 마케팅으로 대형 히트 제품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극기의 국제적인 헤드헌터 콘페리사가 저를 미국 다이알사로 중역으로 스카우트합니다. 군대에서 못단 별을 만 35살에 별을 단 거예요. 마케팅 임원이 된 겁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발탁돼서 거기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우리 사회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 부족한 일자리, 경쟁 과열, 결혼, 출산. 근데 약점 있고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우린 통상 약점에 매달립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약점은 잘 극복해도 2등 갑니다. 강점은 살리면 바로 1등 간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10초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약점을 떠올려보세요. 네.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힐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 섬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또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또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훨씬 더 크고 기뻤다는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만나실 분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함께 모시고 오신 사모님이시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오늘도 귀한 사모님 모셨는데 GMS 명예선교사로도 섬기고 계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 사역을 1년 중에 한 50% 60% 이상을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총신에서는 우리 자랑인 우리 총장님 김의원 총장님의 또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김영욱 사모님은 미 육군 군의관으로 또 신경정신과에 대령으로 입회하신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합니다.
0: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십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미 육군 대령으로 복무를 하셨고 선교사이자 목회자의 아내로서 평생 교회와 또 세상을 섬겨온 김영옥 전 미 육군 대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네,
1: 김영옥입니다.
0: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총장님, 김의원 총장님 오셨을 때 함께 또 오셔가지고 그때 뵙고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사모님 이렇게 길 어려운 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특히 예, 저는 제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때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다녔었고 그리고 제가 기독교 대학을 다니면서 학기 초마다 그 사경회를 참석했었어요. 아직 네. 우리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주일 사경회였는데 그거 끝나면 친구들과 많은 하나님과에 대한 토의를 많이 했어요.
1: 학교에서 사경을 했다고요?
2: 그렇죠. 네. 우리 이화대학은 일주일을 해요. 네.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정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친구들이랑 디스커션을 하고 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목사님한테 학교 교수님한테 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그냥 읽어라. 읽다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자꾸 퀘스천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저의 그 생각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저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1학년 때 그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물론 그 막연한 희망과 그 약간의 신앙을 가지고 제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필라델피아를 왔어요. 당시 미국에 왔을 때는 인턴 레지던트를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그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 유일하게 독신이었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는 그 웨스트민스터 세미나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1: 네, 우리 총신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대학교인데 우리 총장님 거기 다니셨군요. 네.
2: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교회에서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반주도 하고
1: 목사님이 직접 반주도
2: 예, 반주도 하고 피아노도 예. 저 지휘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성가대를 이끌었어요. 근데 예. 제가 어렸을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서로 가까이 와줄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과 아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알아? 네. 누가 그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어리석었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우리 목사님 그걸 저한테 컨빈스 하려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 아규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3년간을 사귀면서 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1: 그러면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아직 받아들이기 그렇죠. 어려웠었네요.
2: 그런데
1: 네.
2: 제가 많은 거를 알아보면서 네. 제 경우를 얘기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동의를 했어요.
1: 저도 그래 동감이 돼서 지금 네. 저도 세례를 다 받고 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그렇죠. 그 선악했는지가 아, 나에게는 네. 너무나 안 풀렸던 숙제였거든요. 청년 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위로가 돼서 우리 사모님도 그러셨다는 이야기가.
2: 네. 네. 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녔고 저는 병원에서 당직을 하고 있었어요. 당직을 하고 있는데 밤이 굉장히 조용한 밤인데 한 9시 됐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뭐가 환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네. 지나가면서 어렵고 안 지나가던 그 성경 구절이 이게 정말 영안이 떠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아주 환희 같은 걸 느낀 그런 밤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부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1%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네.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게 이해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정말 기쁜 환희 같은 거를 느낀 그런 네. 밤이 되어서 네. 저의 신앙 문제가 그걸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0: 성경 말씀을 사실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쉽게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게 사실 기적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0: 그게 사실 믿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믿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제 선악과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왜 만드셨는지 의문에
2: 그렇죠.
0: 들고 네. 참 그것들을 어떻게 그 해답을 얻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서 그 벤틸 교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분이 그 큰 칠판에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백목 하나를 들고 칠판 끝에서 끝까지 다 그리시면서 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가운데다가 그걸 초크로 딱 점을 찍었어요. 네. 이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네들이 얼마큼 이해하고 알겠느냐. 내가 너한테 다 설명을 해도 네가 알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제가 신앙의 문제가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답이 저한테 아 그렇구나 그런 게 확 들어왔고 제가 저 의과대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졌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1: 네.
2: 병도 그렇고 뭐 우리 몸의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만큼은 알지만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0: 네.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이제 워낙 또 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저도 과학자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또 간증을 들으면은 그분들이 정말 과학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2: 그렇죠.
0: 창조주가 없으면 이런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게 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확률상으로는
2: 그렇죠.
0: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1: 이해가 그런 귀한 신앙의 여정이 있으셨네요.
2: 네.
1: 그러면서 또 교회 오빠를 만나신가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1: 네.
2: 우리 목사님은 이제 NYU를 졸업하고
1: 네.
2: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저기 NYU를 뉴욕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1: 네.
2: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때 PhD 코스가 없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필라델피아에서 산부인과를 하고 싶은 게 제 뜻이었었어요.
0: 네.
2: 일을 하는데 근데 남편을 따라 뉴욕을 가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그게 굉장히 라스트 미닛에서 결정이 된 일이었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4월달 우리 보통 의사가 7월달이면 시작을 하는데 4월달에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1: 네.
2: 급하고 그러니까 보통 7월달에 시작하면 우리가 1, 2월쯤 다 결정이 되는데
0: 네.
2: 4월달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병원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스토니브룩에 정신과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도 나는 내가 성빈과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신과를 해야 된다니 이제 그런 불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알면 알수록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가 이런 이제 그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면서 네. 정신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던 네. 분들이 교회를 하자 그래요. 교회가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교회를 딱 세웠는데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중고등학교 애들 주일날 예배. 그러니까 저는 40시간 일하는 것보다 교회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4년을 한 3년쯤 됐는데 한국에서 총신대학에서 네. 교수로 초빙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안 간다 그랬죠. 근데 꼭 필요하니까 와달라고 한 2년, 3년을 계속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나와서 5년만 봉사하고 올 테니까 애를 기다리고 기다려라. 네. 그리고 목사님 혼자 갖고 전 그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들, 애들, 딸 둘을 네.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 나올 생각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레지던트 하느라고 전문의 시험을 칠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애들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한테 전문의 패스하게 해주면 내가 한국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네.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은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많아지면 국가에서 팍 조여가지고 다 잘라내고 굉장히 패스하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뽑고 또 모자라면 많이 뽑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있을 당시는 정신과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의를 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게 이제 특히 정신과는 written 이제 필기시험도 치고 oral 테스트도 하고 네. 보도시험을 쳐야지. 그러니까 written하고 패스를 하면 6개월 후에 다시 저기 oral 테스트 시험을 네. 치는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도 어떻게 정말 하나하나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간섭하셨는가를 제가 이게 느꼈어요. 네. 제하고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미국인 의사하고 제가 두 명이 리턴에 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오랄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둘이 앉아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가서 네. 하려면은.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그 남자 의사한테 제가 같이 연습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네가 나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쳐다보면서 너 결혼한 거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너 나 애 있는 거 알지? 점점 애 설레인데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치만 너 남편이 여기 없는 건 안 돼요.
1: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2: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뻘떡 일어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과장이 저한테 물었어요. 연습은 잘 둘이 이제 있으니까 연습이 잘 돼가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화가 나서 제가 저하고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그랬더니 그 미국 의사가 책상을 팍 치면서 베스트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연습하라고. 네. 나한테 와서 그분이 정신과 보도 위원이에요. 그 네. 하시는 분이.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시간 앉아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네. 너무 기대하지 않은 데서 시작돼가지고
0: 놀랍네요.
2: 네. 네.
1: 요셉과 같은 이야기인데 유혹이 왔는데 그걸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듯이 네.
2: 그래서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정말 시험 보는 곳곳에서도 네.
0: 이제 연습하신 게 다 나왔겠네요. 네.
2: 그리고 그렇겠군요. 이제 진짜 환자를 데리고 와요. 네.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절대로 네 병명 얘기하면 안 되고 약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대답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는데 제 환자는 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여섯 명의 의사들이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고 옆에 환자가 앉아있는데 의사들이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정말 너무도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건 끝났고
1: 그럼으로 통해서 우리 총장님이 그래도 그럼 총진에서 전체 총장님 몇 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네. 사모님이 퇴사하고
0: 전문의가 되셨기 때문에 서운하신 그렇죠. 걸 지키셔야 되잖아요. 네.
2: 그러니까 전문의가 딱 되고 나니까 네. 아 이제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네. 내가 소원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서슴치 않고 제가 이제 15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그때 15년 됐었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2: 당시 그 당시의 마음은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았어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한국이라니까 간다 하는 마음으로 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나더러 너 거기서 뭐 할 거야? 어머 잡도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라시니까 하나님 하나 보고 간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이게 한국 시스템하고 미국 시스템이 엄청나게 달랐어요. 네. 정신과 그런 시스템이. 그리고 정신과는 컬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도저히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인터뷰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한 8개월을 이제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애들 학교도 보내고 남편 밥도 해주고 또 틈틈이 충신에 가서 저희 강의도 듣고 네. 하면서 한 8개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 너 너무 인조이 한다. 그랬더니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사실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참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일을 하셔요. 네. 환자 보고 강의하고 페이퍼 쓰고 토요일도 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네. 그렇게 말을 일을 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용산에 가면 미 8군이 있는데 거기 군인 병원이 있다. 거기 네. 혹시 한번 자리를 알아보라 했나.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1: 그분은 군대에 연결되시면 아니신데
2: 네. 그러니까 아는 분이 이제 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얘기 듣고 금방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저한테 지금 현재 남한에 한 7명의 미국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뭐 학생들, 교수들, 집 사람이 조그만 아파트에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항상. 네. 근데 그날도 교수님들이 저희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들 인터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구글 푸다가 밀어놓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병원에서 그 병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요. 뭐 자세히도 묻고 꼬치꼬치도 묻고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인터뷰를 하고 났는데 다 끝나자마자 각 저기 내과 외과 그 과장들 다 부르고 그 저 목사님도 부르고 인사과장을 다 부르니 그 쭉 세워요. 앞에 네. 놓고 세우고 선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선서를 하면서 아 이상하다 이게 미국 병원이라 미국 군대라서 이렇게 선서를 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사람을 뽑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에 나가서 전쟁이 나서 적군에 너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총을 겨눌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Absolutely no. 손을 내리면서 no. 네. 내가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 그 과장 한 분이 너 혹시 이북에 가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북에 있고 없고가 그게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아니다.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를 내가 어떻게 총을 겨눌 것이라. 나는 그걸 안 한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패스. 또 다시 이제 하면서 네. 이게 몇 개 이제 마이너 한 거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선수가 딱 끝났어요. 네. 근데 저한테 막 악수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전부. 네. 그리고 이제 인사과장만 저한테 딱 남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과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군인이 됐습니다.
1: 네. 거기에서 막.
2: 군인이 됐습니다.
0: 바로 인터뷰 보시자마자.
2: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병원장한테 펄쩍 뛰면서 저는 여기 군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저는 잡이 필요해서 온 것뿐이지 군대 들어올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 병원장이 제 손을 꽉 붙잡으면서 We need you. 왜 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근무를 하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멍해가지고 집에 터덜터덜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손님들은 다 가고 제가 목사님한테 여보 나 군대 들어갔어.
1: 군대 들어갔어.
2: 우리 목사님 참 말이야. 나도 안 간 군대로 당신이 왜 갔어. 그렇게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귀가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이 그 달부터 네. 군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 네. 아유, 목사님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지금 사모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그 한국에서 공부하신 거 그리고 미국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 오빠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또 전문의 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재미와 감동으로 또 그 신앙의 여정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계획하신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정말로 내가 원한 거랑 그렇죠. 상관없이 계속 다른 길로 가셨는데
2: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네. 살면서도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안 되었을 당시를 항상 속상하고 화나고 그랬지만 조용히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나한테 정말 전화위복 정말 네. 하나같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너무너무 좋은 길이라는 거 네. 어떠한 길을 막론하고 네.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0: 모든 네.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또 네. 하나 찬송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 그렇죠.
0: 그것도
2: 그렇죠.
0: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사모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 이렇게 인생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편 말씀을 예. 잠깐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2: 제가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성경을 정말 제 인생을 살면서 네. 정말 굉장히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1: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2: 예. 제가 1984년에 저희랑 성경 공부를 하던 그룹이랑 그 얼바나 그 시카고 밑에 그 얼바나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12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그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보통 2,000명, 3,000명 모이고 네. 빌리 그레임 목사가 마지막에 콜링을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집회였었어요. 근데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는 한 100개, 200개의 강의실이 쭉 있고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간증도 하고 이제 자기 코리아에서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들어간 방에는 그때 여자 두 분, 75하고 73 된 두 할머니, 머리가 한 할머니가 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두 분이 저기 조지아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룸메이트를 하다가 두 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와서 가보니까 자기는 흑인들이 그렇게 까만 줄 몰랐대요. 새까맣는데 자기가 나가면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오고 또 자기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하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접촉점을 네. 찾지 못해서 네. 굉장히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담대함을 얻고 이제 촛불 하나를 키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그 마을을 건너가려면은 불이 없이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초가 필요하대요. 초가 하나가 1촉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들고 등불에 껴가지고 딱 나가면 발이 딱 한 발자국만 보인답니다. 그 네. 초가 두 발자국도 네.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넘으면 길이 쫙 멀리 보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고 딱 한 발짝은 네. 틀림없이 보여준답니다. 네. 그 한 발짝을 다시 뜨면 또 한 발짝이 보인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말씀은 내 인생의 정말 내 발등의 등이구나. 그래서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1: 네. 예.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네. 네.
0: 이 말씀을 그렇게 사실 깊게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좀 가슴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 그리고 역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1: 그대로
2: 해라. 이걸 사실 율법이요 네. 선지자니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한테 제가 사실 이제 강조하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잘해라.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잘해라 하는. 그래서 제가 구약의 3마디, 신약의 3마디 꼽으라면 제 두 말씀을 꼽습니다.
1: 그러니까 네. 교수님, 우리 그 저 총장님하고 사시다 보니까 네. 항상 제자들이 또 그렇죠. 교수님들이 대개 계셨잖아요.
2: 그렇죠.
1: 그들을 항상 섬기고 미국 뉴욕에서 필라에서 네. 또 한국에서 그 섬김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우리 총장님은 그 총신대학원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시고 그 사역을 하신 것 같네요. 네.
2: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참 네.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국제결혼하신 여자분들을 맞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참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하신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뭐 먹는 거가 첫째 해결이 되고 많이 스태터스가 올라간 상태였는데 그분들이 네.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화투 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네.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환자 하나가 남편이 저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였었어요. 일주일을 깨어나지가 않았는데 정말 그 내과 의사하고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이렇게 첫장을 보더니 여기가 지옥이 아니네. 여기가 세상이네. 하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왜 살려냈느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가라앉히고 그 여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겠느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정말 아주 진지하게 이혼을 하자고 이혼 그걸 서류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너랑은 도저히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매님은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남편은 너무너무 잘하고 살았대요. 정말 자기로서는 최충성으로 살았는데 자기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이혼하면은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죽는 것밖에 남은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기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날마다 싸우고 살았대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대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얘기를 해봐라. 너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들어와서 군화를 벗어 이렇게 던지고 양말을 벗고 들어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와이프의 싸움이 전쟁터가 시작된대요. 신발 똑바로 놔라. 양말 왜 그렇게 놨느냐. 밥을 이거는 왜 안 먹냐. 저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숨이 막히는 것 같대요. 그걸 참고 사느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자기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듣고 앉아서 그 군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사랑의 표현이 다를 뿐. 그러니까 너가 견디기 어려운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것이 와이프가 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너의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신발을 벗든지 밥을 먹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 둘을 두고 메리지 카운슬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다시 살기 시작했고 네.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what do you want me to do? 나는 이런 사람들과 삶이 너무 다른데 나는 정말 평생 담배를 한번 피워본 적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후에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사실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 여자분들이 복직하신 여자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보시라고 처음으로 이제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귀담아 들었는지 한 몇 달 지났는데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무책임 하냐. 그동안 교회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자기가 제 얘기를 듣고 그 용산 뒤에 있는 한국인 교회를 갔대요.
1: 네.
2: 가서 처음에 가니까 한두 주는 새로 왔다고 막 친절하게 얘기하더니 한 달, 두 달 거의 됐는데 남편이 미국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나중에 네. 장로님이 와서 정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
1: 네.
2: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바람에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그 용산 부대 안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간 거예요.
1: 네.
2: 근데 이제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분 얘기로 일어났다 앉았다 중얼중얼 됐다 이상한 노래 했다가 그것도 정말 거의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아, 나 이거는 아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돼서 저한테 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였어요.
1: 네.
2: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마음이 콱 막히는 정말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국제결혼하신 분들의 그 영혼이 굉장히 메마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네. 한두 명 보이다가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한 20, 30명의 이제 그룹이 돼서 와.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 네. 근데
2: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처음 요한복음을 가리키면서
1: 네.
2: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트레스디아스를 했어요.
0: 네.
2: 근데 그 트레스디아스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군인들은 와서 2년 내지 4년 있다 다 본국으로 각자 세계로 흩어져요.
1: 네.
2: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와이프들도 다 흩어지면서 거기 가서 트레스디아스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가서 같이
1: 네.
2: 이런 미팅하는 아주 정말 지금 트레스디아스를 지금도 해요.
0: 네.
2: 지금 20몇 년이 됐는데 그런 30년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1: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2: 그렇죠.
1: 있는 그 길이 네. 됐네요. 네.
0: 그 미군 부대로 네. 가신 이유가 또 정말 다 있었네요. 그런 네. 엄청난
2: 그렇죠.
0: 정말 네.
2: 그게 하여튼 저한테는 아주 큰 사명감처럼
0: 네.
2: 느껴졌어요.
1: 네.
2: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아버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영적인
1: 그렇겠네.
2: 아버지라고
1: 자기가 완전 네.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2: 네.
1: 그 삶을
2: 그렇죠.
1: 누렸으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가슴에 네. 가장 깊이 남아 있겠네요.
2: 네, 저의 한 분이 제가 이제 기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1: 네.
2: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막 울어요.
0: 아버지에 대한 또.
2: 네. 그래서 한참 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때리고 정말 나쁜 짓 하는 것밖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0: 네.
2: 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그렇기도 하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들을 제가 엿보면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었어요.
1: 네.
0: 그 정말 그게 열매시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렇게 메마르고 마음이 아픈 많은 정말 여성들을 함께 하시면서 양육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모님의 삶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도 낳으시고 20대도 아닌데 남들 간 20대의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가서 군대를 가면 보통 이제 유격 훈련도 하고 그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상을 하셨어요?
2: 그런 네.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목사님 남같으신 군대를 가셔가지고 유교훈련을 받다니.
2: 군대를 가고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1: 네.
2: 저기 병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1: 너
2: 이제 군대를 들어왔으니까 군대에 네.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정말 군대 그 뺏지
1: 네.
2: 뭐 계급 입장을 그렇게 자루지에서 붙이는 줄 몰랐어요.
1: 네.
2: 정확하게 자루지에서
0: 그렇죠.
2: 붙이더라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군대 용어도 모르고
1: 네.
2: 그래서 가서 텍사스에 가서 이걸 훈련을 받고 와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하시면서 슬로 격려할 때 절대로 이렇게 격려하지 말고 서서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배워할 건 그거 배워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있는 폴셈에서 이제 저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 배우면서 계급장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중대니 대대니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다 배울 했는데 그때도 아침 우리가 5시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염병장을 쭉 구부하고 뛰어다녀요. 네.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1시간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바닥에 벌렁 들어놓아요. 그 잔디밭에. 네. 쳐다보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네. 느낌이 네. 네. 들어요.
1: 상상이 그려져서 지금 웃음이 네. 나네.
2: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저를 향한 뭐가 뜻이 있겠죠. 그럼 좀 웃으면서 일어나서 다시 이제 하루 네.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름이 다 됐는데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집에 가는가 보다. 그래서 짐을 다 챙겨갖고 나와 보니까 그 험비가 쭉 한 열 몇 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타요. 근데 험비는 제가 막 기어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 옆에 딱 어떤 이제 저기 백인처럼 생긴 흑인이 저기 딱 서더니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올라가라고. 네. 그래서 이제 걔가 짐을 올려놓고 제가 짐을 탁 올라갔어요. 앉았는데 이제 16명 양쪽에 앉았는데 차가 이상하게 공항으로 가지 않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어디 가냐? 그러고 물었더니 I don't know. 그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물었어요. 우리 어디 가냐? 근데 자기도 모르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어져서 가만 앉았다가 이제 한 시간을 넘어 들어갔는데, 그 Fort Bliss라는 그 훈련, 네. 훈련장이었어요. 딱 내렸는데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어요. 8월 달에.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는데 큰 텐트 하나 쳐 있고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창고 같은 데로 들어가니까 이런 테이블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필요한 물건들이 쭉 테레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더블백 하나 주고 그걸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돌아보면서 여기 Who is in charge here?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 저는 invisible person처럼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100몇 명 되는 군인들이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더블백에 다 집어넣고 끝나면 딱 묶어서 먹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갈 때가 지금 거의 마지막 때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더블백을 저도 하나 받았어요. 뭐 헬멧이니 뭐
1: 받으니 지금 사모님 40이 넘으셔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군대를 군대 가신 나이가
2: 그렇죠. 제가 41살에 갔어요.
1: 그 여성 네. 엄마하고 애 다 네. 키우고 그렇죠. 이야,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2: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다 그 할 수 없이 이제 발로 이제 화가 차뜩 나고 백일인지 차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받아서 끝나니까 벌써 테이블 탁탁탁탁 다 접더라고요. 다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았어요. 땀바닥에 네. 주저앉으니까 제 옆에 그 저를 추락에다 올린 군인이 저한테 딱 왔어요. 어디 아프냐고 그랬으니까 아프지 않은데 I have to talk to somebody. 그래서 I don't mean to be here. 제가 막 그랬어요. I have to talk somebody. I don't mean to be here. I'm wrong place. 제가 이제 소리를 막 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전혀 듣지 않고 그 가방을 자기 어깨에 메고 제 손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 저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들어갔다 보니까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천막에 보니까 침대가 6개씩 축축축 난 침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고 여기 이게 네 침대니까 여기는 앉으래요. 그래서 그 더플백을 옆에 놓고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주님 소리밖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1: 자기가 오면서 간 것도 아니고.
2: 네. 그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남자 군인들이 다 들어와요. 12개 네. 침대가 있는데 12명이 다 남자고 저만 여자예요. 거기. 네. 그래서 앉아있다가 안 되겠어서 저를 데리고 간 군인이 그 남자의 팀이에요. 팀 너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서 여자가 몇 명이냐. 그때 한 전체가 120명쯤인데 여자가 나까지 4명이래요. 네. 그래 그러면 여자를 다 데리고 와라 여기로 이 한 침대로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있으니까 여자 세 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한 방으로.
1: 방으로. 네. 네.
2: 그래서 여자 네 명 있고 남자가 여덟 명 있는 그런.

일어나서 이제 죽음 옷 입고 그랬더니 바깥에 다 나와가지고 포메이션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입고 바깥에 이제 쭉 줄을 섰어요. 그게 보니까 포메이션 하면서 이제 카운트를 하니까 1, 2, 3, 4, 1, 2, 3 쭉 줄을 세워서 그거 하더라고요. 예. 그걸 다 끝나니까 이제 들어가서 세수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때 끝나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달이 보름달이인데 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내가 이 고생을 내가 왜 해? 이게 나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다 씻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헬멧 받은 거로 거기 받아서 세수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5시 되니까 밥 먹고 이제 거기서 주는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뭐 주고 7시 되면서부터 아침에 행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풀 기어하고 나오래요. 네. 그래서 옷을 입고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쭉 줄을 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빠질 생각은 하고 제일 뒤에 서는 거예요. 제일 뒤에 끝에. 근데 그 팀은 항상 제 옆에 서 있어요. 항상 제 옆에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You can do it.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짐을 주고 걸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머리에 잡념이 많이 들고 그 행군을 하면은 행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고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를 했으니까 야 내가 한번 이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앞 사람의 그 군화의 끝에 딱 내 눈을 고정하고 블랭크 마인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걸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숲 있는데도 지나고 그 사막간도 지났는데 한 3시간 반 지났는데 이렇게 숲속에 있는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숲속에 지나가는데 뭐 헬리콥터 몇 대가 왕 하고 와요. 그러니 막 총을 막 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 우리 그 숲속으로 다 또 이제 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런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숲속에서 그 MRE라는 거 있죠. 그 네. 레션. 그걸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근데 뭐 그 안에는 한 뭐 수십 가지 뭐 쫄렁쫄렁한 게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제가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래커하고 캔디 몇 개만 먹고 물만 먹고 그리고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너무 인조이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인조이해요.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1시간 점심시간이니까 다 낮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 잠이 올 리가 없죠. 그 앉아서 한 시간 딱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행군을 하고 그 본부대까지 저녁 때 들어온 거예요. 하루 종일 걸은 거예요. 행군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그날부터의 그 훈련이 2주 반 거의 3주를 했어요. 제가 3주 있으면서 몸이 딱 10파운드가 빠졌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그 총 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총을 저희가 그 M16 큰 총을 쏘면은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와블링이 돼서 네. 이 맞추는 곳곳하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를 같이 케어하던 팀이 제 뒤에 딱 쓰더니 저를 이렇게 꽉 껴안아요. 자기가 꽉 껴안을 테니까 너는 그냥 총 쏘고 그 카트리지 자기가 바꿔주고 다 할 테니까 출입만 하라고. 카트리지 3개씩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걸 해야지 이제 다음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총 쏜 거를 난생 처음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총을 이제 처음 가서 그걸 총을 쐈어요. 그다음 클래스가 있는데 이 테이블 위에 쭉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테이블 위에 그 M16이 이제 사병들이 쏘는 총이고 9mm는 권총은 장교들이 쏘는 권총이에요. 그거를 주면서 이거를 뭐를 하냐면은 이거를 assemble 그러니까 분해하고 예, 다시 맞추고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있다가 쏜살 같이 앞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머리로 하는 거니까 네. 한번 보자. 그리고 그걸 이제 뚫어지게 앉아서 뭐부터 되나 하나 하면서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게 아마 16피스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끝나자마자 누가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흔들어.

0: 없어. 내가 네, 한다고. 네. 그래서 남 얘기도 시키지 못하게 막 하고 앉아서 그거를 그대로 하고 탁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아. 저기 오늘이 와!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항상 트러블 메이커,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군인이 이런 이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사실 참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네. 그 훈련하면서 집 라인을 하는 게 있어요.
1: 그 대부분 그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면 여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우리 사모님 이야기 하시는데 예. 목사님도 군대 안 갔지 나도 군대 안 가가지고
0: 실감이 안 가시죠?
1: 무슨 말씀? 그냥 은혜를 받는데
2: 네 그러셨군요. 네. 네.
1: 아, 목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는 군대를 안 가가지고 너무 막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께서 또 대령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0: 그렇죠. 사실은 제가 군대 들어간 지 9년 만에 대령이 됐어요.
1: 엄청 빠른
0: 그러니까
1: 거 아닌가요?
0: 그거는 엄청 빠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축하해 주었지만 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젤러스였어요. 어떻게 네. 네가 이렇게 빨리 아. 할 수 있었느냐 네.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그 국방대학도 다녔고 네. 그 나름대로 많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20년 동안에 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처음으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병원의 부원장이 됐어요. 네. 부원장이 됐고 그 행정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정말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령이 되면은 매년 5월 달에 펜타곤에서 편지가 와요. 네. 어떤 편지가 오느냐면 네가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네. 그러니까 첫째는 장군이 되고 싶으냐. 둘째는 병원장이 되고 싶으냐. 어디 리서치를 하고 싶으냐. 그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많은데 제가 항상 저는 저기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 국방대학에서 저를 지원하던 그 예비역 대령이 저를 한테 굉장히 업셋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장군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양 여자고 퀄리피케이션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 제가 얘기하기는 사실 제가 군대 처음 들어왔을 때 물론 미국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저는 가족 때문에 군대를 들어온 거다. 저는 남편을 서포트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내 삶의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섭섭해하면서도 진짜 이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의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령이 되니까 시스템을 잘 알게 되고 군대를 알게 되니까 네. 군대 생활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표를 이제 마지막 끝내고 나오다가 병원장을 만났어요. 나더러 닥터 김, 너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nothing. 그래서 또 한번 물었어요. 저한테 nothing. 그랬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지금 이라크 전쟁이 끝나가지고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청신과 의사가 없는데 또 그렇게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서 뭐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그리고 그때 잘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군대가 How the army treats you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Very good. 그리고 하고 오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 얘기 듣던 순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며칠 지내면서 지금 군대가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다는데 해가지고 다시 시빌리안으로 5년 컨트랙트 해서 8년을 시빌리안으로 일을 하고 네. 끝나지 않고 도망치도록 미국으로 왔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아, 정말 너무나도 감동의 삶에 사셨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네. 어떻게도 생활을 하십니까?
0: 지금은 사실 은퇴하고 우선인 것 같죠.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의 가족들 또 제가 카운슬링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평생을 사람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지금도 뭐 은퇴가 없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1: 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또 정말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또 우리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오묘하시다 느꼈어요. 또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나도 못 가본 군대에 가셔서 그 사역을 하셨던 이야기 듣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GMS 명예 선교사를 섬기시는 일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모님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를 사용하셨다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다른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은 마음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싶으세요?
0: 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정말 믿는 자가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예.
2: 네. 참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미 육군 대령으로 현재는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김영옥 사모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참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망설이고 계획에 틀어질 때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넓은 길을 축복된 길이었다는 걸 우리 김영옥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이 말씀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본 방송은 한국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찬양은 기도와 말씀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존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독특한 보이스로 전 국민이 다 아는 김밥송을 부르신 분입니다. 누구지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가수 자두사모님과 피아니스트 오하평 교수님이 뭉친 환상의 팀이죠. 마음 전파상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어떻게 저희 팀 인사가 있는데 팀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2: 너무 팀 인사 듣고 싶습니다. 네.
3: 저희는요.
4: 마음을 고치고
3: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예,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2: 아, 오늘 뭐 두 분 벌써 좋습니다. 네, 우리 자두 사모님은 지금 김천 김밥축제 대명사인 홍보대사로 매년 맹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3: 저 실제로 네. 오늘 이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요, 김천시 명예시민 홍보대사 예. 이제 오. 위촉을 받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 올해 안에 제가 아마 이제 김천 명예시민 홍보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2: 쭉쭉 나가시네요.
3: 감사합니다. 김밥 잘 말아서 이제 천국을 누리며 김밥 천국에서.
2: 아니 근데 참 영화도 그렇지만요. 네. 어떤 캐릭터, 관객분들이 기억해 네. 주시는 캐릭터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노래를 불렀어도 이렇게 기억하는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 아닌가요?
3: 맞아요. 김밥이 저한테는 가장 이제 약점 같았던 곡이고 단점 같았던 곡이고 정말 부끄럽고 네. 나의 수치 같았는데 나의 수치 변화에 찬송되게 하신 것처럼 네. 한 20여 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곡 네. 또 가장 사랑스러운 곡 뭐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서 네.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2: 몰라요. 몰라요. 아, 오하평 교수님도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4: 저요? 마음 전파상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2: 정말 간단하네요.
4: 네네.
3: 아니 뭘 리드를 안 해주면은 정말 뭘 못해요.
2: 제가 그럼 리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하표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한 거를 조금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튕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군목이신 아버지와 함께 군인교회에서 군인 아저씨들 찬양에 반주를 해주셨고요.
4: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2: 뭐 저희 뭐 제작진들
3: 네. BTS는 대단합니다. 다 알아. 주님이 아시는 네. 거 다음으로 BTS
2: 대단하세요. 제작진 대단하십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수 이장희 선생님서부터 박기영, 스위스로 방탄소년단까지 실력파 가수들을 연주해 주신 분이십니다. 와 교수님
3: 많이 뺐네요.
2: 아 그래요?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많이 뺀 거군요.
4: 별로 사실 그런 것들 제가 자랑하지 않아가지고.
3: 예. 제가 굉장히 좀.
2: 해주세요.
3: 멤버 해도
2: 사모님
3: 될까요?
2: 해주세요.
3: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우리 BTS가 세계적이지만 이미 뭐 너무 세계적인 저희의 대표지만 네. 이미 세계 투어도 또 같이 하셨고요. 네, 네. 많은 가수분들 연주뿐 아니라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들 SNL이나 불의 네. 명곡이나 네, 네. 여러 이제 음악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연주, 편곡 많이 하셨고 네. 저의 음악 감독 저희 프로듀서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시고 네. 후학들을 양성 중이시고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많은데 네. 이걸 다 소개하라 그러면은
4: 그래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3: 오하평입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2: 근데 이 정도로 소화하시려면 표정이 없는 게 맞아요.
4: 네, 맞아요. 예.
2: 맞아요. 예. 표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4: 맞아요. 예.
3: 저 이거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내맥이 같이 나온 건 처음인데 네. 얘 왜 나왔는지 아세요?
2: 모르죠.
3: 선배님 뵙고 싶어서.
2: 아이 거짓말.
3: 너 얘기 안 했지?
4: 아, 말씀 안 들었죠, 아직.
3: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입을 안 떼니까
5: 왜
3: 내가 하는데.
5: 피부색이 조금 비슷해서.
3: 한번 너무 뵙고 싶다고. 네. 자기 꼭 하고 싶다고. 네. 그 이유가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배님 네.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아니, 이렇게 감사하네. 나온 거예요.
5: 아니, 왜?
4: 아 제가 뭐 그 네. 김두한부터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 연배가 보이기 야, 시작하는데.
4: 저기 뭐지 그거 각시탈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3: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뚫어지게 아마 관찰 그게 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았어 아마 바라보는. 네.
5: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과 사실 같은 이렇게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3: 감사합니다.
5: 네. 이게 벌써 흥겹네요.
3: 저희가 이름은 마음전파상인데 네. 사실은 가장 슬플 때 결성된 팀인데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희가 네. 믿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괴로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팀이 되자 그런 음악을 해보자 해서 네. 지금도 지금 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희락이 지금 뭐
5: 근데 네. 사실 요때 연령대 분들이 감성이 참 좋고 낭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사실
3: 말 좀 해.
4: 아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3: 앞서가는 예능감.
5: 네. 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자두 사모님이 저 CCM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게 워낙 음색이 특이하고 또 대중가요만 부를 거라는 선입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4: 누나랑 처음 만난 게 사실 CTS에서 만났어요.
5: 네.
4: 찬양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학교 교수님들끼리 같이 연주하고 편곡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게스트들한테 먼저 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존의 찬양들을 편곡해서 드리면은 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더는 거 같아요.
5: 예.
4: 네, 근데 누나는 이걸 다 준비해온 거예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걸 다 준비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저희 모두가 느꼈던 게 다르다. 준비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것저것 했었죠.
3: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네.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근데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왜 CCM 앨범을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정말.
4: 근데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음악들로 다니냐 하니까 왜냐면 CCM 앨범이 없는 거 아니까 보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다운 받아서.
3: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전 세계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 목회자가 아닌 이제 해외판 목회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어 곡들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 예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그 MR을 사서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감동이 되는 찬양들을 그렇게 제가 플레이해서 부른다고 그랬더니 다운을 받아서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면 어떠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푸시했고 제가 할 자신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옆에 있으면 뭐 팀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등 떠밀렸죠. 이제 모든 사람들 그래 잘 됐다 너희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였던 것이 네, 어떻게 정리 여기서 받아서 해볼래? 네,
4: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 마음 전파상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게 됐죠. 이제
5: 하나님이 청군 천사를 붙여주셨네요.
3: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네. 가장 절망적인 때였고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정말 화평한 친구가 그리고 사실은 청군 정말 뭐 진짜 청군 천사라고 할 뻔했다 내가 정말
5: 청군 천사죠.
3: 네, 사실은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주서 계신 가수분들이 많이 네.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어떤 단초처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한 마음으로
4: 사실 누나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네. 누나가 워낙 대중가수의 이미지로 알려지다 보니까는 음악성, 네. 뭐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춰졌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아, 이 음악성을 더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물론 이제 CCM 앨범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 안에 담긴 영적인 것까지 해서 누나를 프레싱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5: 야, 너무 좋네요. 마음 전파상이잖아요. 네. 이름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3: 요즘 친구들 전파상이라는 게 뭔지를 뭐 전파를 쏘는 줄 알더라고요.
5: 맞아요. 전당포 전파상 잘 모르죠.
3: 아시죠? 근데 네, 선배님 네, 아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전파사가 꼭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5: 그렇죠.
3: 근데 뭐 세탁기가 고장나면 뚝딱 고쳐주시고 또 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같은 거 들고 가면은 네. 조금만 만지시면 주파수 찌찌찌찌찌찌 하다가 이제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소리가 깔끔하게 나고
5: 맞아요.
3: 그러니까 뭐든지 만능으로 이렇게 뭔가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음악이 저희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기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주파수가 고장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각자가 다르게 듣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선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풀어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부터가 이제 그 고장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단계에서 만난 팀이니까 네. 그럼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보는 야, 그런 팀이 되죠.
5: 의미가 너무 좋네요.
3: 네, 그렇게
5: 한 다음에 탁
3: 맞아요.
5: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이렇게 방황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랑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겪잖아요.
3: 맞아요.
5: 아, 딱 맞았을 때, 아, 정말 그, 잊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3: 그쵸.
5: 하나님의 터치가
3: 세상에서 생기는 말하는 희열 이상의 네. 깊은 그 터치는, 네. 그쵸. 진짜 진한 자국으로 남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삶에 꽝 하고.
5: 늘 이제 그때부터 하루하루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3: 맞아요.
5: 우리 자도 사모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마음 전파상의 찬양. 아, 이거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 이게 무슨 이렇게 막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누군가들이 다 이렇게 숨죽여서 토끼도 뭐 다들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다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네, 화내시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0: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편곡을 네. 할 때 항상 그런 마음, 진짜
1: 선하신
0: 하나님. 예, 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편곡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을 담아내는 편곡을 우리는 좀 하자. 근데 그 파트 중에서도 좀 기쁨이나 희락이나 진짜 그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함, 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1: 앉아서 노래 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1: 찬양이
0: 감사합니다.
1: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뻐지는 찬양이네요.
0: 아, 저희 네. 사실 원래... 타협할 때 오프닝 곡이죠, 네. 이 곡이. 그래서 네. 원래 일어나 같이 박수를 치면서
1: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0: 마음의 문을 여는
1: 어르신들도 뭐 저도 어르신이지만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치기 충분한
2: 약간 네. 당황하시다가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구나 해서 원래는 사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1: 네, 네.
2: 원컨대주 예수 나의 뭐 이런 네. 노래잖아요. 그래서
1: 근데 거의 뭐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많이 뺐는데도 어떻게
2: 그러게요.
0: 이렇게 또 잡아주셔서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구두가 낡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하면서 춤추고요. 역시. 런닝에 네. 아 이렇게 같이 이런 CCM을 그런 분들하고 뮤직비디오 찍었으면 좋겠다. 막 쿠바 분들 나와가지고
0: 이거
1: 아 저 쿠바 한번... 뭐 사우디 다 되니까요. 아, 진짜 너무 그리고 음색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2: 또 대한민국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죠.
1: 야 너무 피아노랑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찬양도 많은 영화로 따지면 이제 각색이잖아요. 네. 편곡이라고 하나요?
2: 네.
1: 편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장르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르로 스며들다가 이게 찬양이야? 이러면서 좋아해 맞아요. 줬으면 좋겠어요.
0: CCM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컨템포러리니까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좀 저 구석에서 티는 안 나지만 잘 해보고 있자. 네. 예, 이런 마음이.
1: 아, 완전 스며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완전 스며드네요.
1: 아,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진짜, 예. 얘가 막 혼자서.
0: 아, 저희 사실은 거의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한번 또, 저희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춤추시는 네, 네. 곡이 또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 전파상을 이 결성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까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저희 처음에 사역을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기쁘게 찬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소나 어디 거리는 저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너무 멋지세요.
0: 그렇죠. 불러주시면 정말이지 어디든 마음 전하러 갑니다. 이런 마음이고 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는.
1: 네.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셔도
2: 네.
1: 사실 목사님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런
0: 아무데나 갑니다.
1: 예, 네, 교회는 진짜. 그렇다면 이 마음 전파상이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을까요?
0: 저 역시도 이제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또 이 친구도 목회자의 이제 아들로서 저희가 맞아요.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맞아요. 아들로 이렇게 네. 약간 목회자의 가족으로
1: 어렸을 때부터
0: 네. 네. 만난 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고양하고 고치시킬 수 있고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 제 바운더를 봤는데 다 목사님들, 다 거룩하신 분들인 거예요.
1: 우리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좀 라이트하게 살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래야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0: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그게 구별된 삶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떡하된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다른 가치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나의 언어부터 돌아봤는데 제가 이미 너무 언어를 많이 잊은 거예요. 굉장히 교회화되어 있고 이것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교회 문턱을 되게 높이는 사람이 됐구나. 누구나 오히려.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빠져 잘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지 거기서 예수님 저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끝에서 거의 술 취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정말 친근했으면 좋겠고 들었을 때 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왔을 때 이게 예배인가 이게 간증인가 이게 설교인가 모르게끔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도록.
2: 생각보다 누나가 이제 아까 교회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 자두인데 사실 연예인 자두고 왔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다를 텐데 아니 가서 설교를 목사님보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마음 정해서 만들었을 때는.
0: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2: 제가,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잘하는데, 지금 성도님 다 지금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누나 봤으니까 좋은 거지, 좋아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지, 사실 좋은 거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나 빨리 누나 노래하고, 좀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예수가 좋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어른들도 많이 아시고, 아이들도 아는 찬양을, 좀 신나게 같이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제 세대 시대를 무시하고 막 하진 않고 좀 흥겹게 만들어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모셔서 다 같이 춤을 추면
1: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0: 예, 네, 그런 시간도 좀 갖기도 하고 편안하게 또 이제 제가 제 노래도 하거든요. 김밥도 부르고 잘가도 부르고 원하시는 곡들을 이제 불러드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면서 가사가 참 좋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감동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저희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이제 심으시는 거죠. 목사님이 심으시고 또 리더님들이 심으시고 그래서 앞에 그냥 문 여는 역할하기 위해
2: 목사님들이 좀 깨져야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0: 담임 네, 목사님이 춤 한번 추시는데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네, 우리 목사님 절대 말씀하신, 안 그럴 줄 알았다고 맞아요. 막 그러면서
0: 거기서 막 자유해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 조금 라이트하게 그냥 춤 한번 췄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다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 전파상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괜찮죠?
0: 네.
1: 네. 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갑자기 인생에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저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세상에 저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럴 때가 꼭 찾아오죠.
0: 그럼요.
1: 그럼요. 요시기를 지나야 또 하나님을 진하게 또 만나는 순간이 있죠.
0: 맞습니다. 네. 먼저 한번.
2: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찾아와가지고.
1: 이게, 예.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평이한
2: 곡선이세요. 누나가 잘 압니다.
0: 아, 그다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의 믿음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믿음이 결코 얕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이제 깊고 또 맞아요. 짙은 그 본질의 믿음으로 가고 계신 그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딱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는데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서는 거 내가 눕는 거 내가 자리하는 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지금 이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상태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써 모를 모습을 취한다기보다는 기쁨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예전에는 기쁨이 되게 낮은 단계 신앙인 줄 알았어요. 되게 미숙한 단계 신앙인 줄 알고 기쁨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유치합니다. 좀 없어 보입니다. 좀 고난을 딛고 역경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막 심파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좀 투정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따라 기쁨은 미숙한 단계 신앙도 아니고 결코 낮은 단계 신앙도 아니고 가장 무게감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치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슬플 때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 전파상이 만들어지던 때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상실과 정말 힘든 때여서 이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아마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주고 씨부림 없다 그런 미음이라도 개가지고 주고 이런 어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것처럼 이분도 어떤 지금 뻗쳐오는 어떤 주변의 손길들도 마다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덧입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아멘. 뭐 이제는 뭐 네. 마음에 굳건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네. 이제 내가 또 한층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0: 저희 마음 전파상의 곡 중에 6.6제곱미터라는 네, 곡이 제곱미터, 있어요. 네. 네, 근데 6.6제곱미터가 아주 작은 두 평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어떤 분에게는 뭐 고시원 같은 좁은 방, 어떤 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이 모든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그렇게 답답하고 빛이 들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기에 쓴 곡이에요. 오. 그래서 나지막히 이 고백이 질문을 주신 분께도 나름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좀 대답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 두 평이니까 자두 화평 두 평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1: 두 분이 직접 작곡하고 사모님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곡이지 더욱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일날 결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주중에 전화로 심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 심방을 하면 보통은 아이들이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잘 안 받고 막 그럴 텐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전화를 받는 애들이.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을 받는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신앙 성장하는데 가장 촉진하는 요소가 뭐냐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윤근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직접 기독교인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조사를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지금 현재 한 2만 7천여 명 정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자녀신앙 그 성장과 관련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하면은 확실히 좀 그 이해할 수 있고 아 지금 한국교회 가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가족 종교화 시대의 가정신앙 교육인데요. 지금은 가족 종교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모하고 자녀하고 종교 일치도가 지금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와서 지금 거의 80%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독교면은 자녀도 기독교고 부모가 기독교가 아니면 자녀도 기독교가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닌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면 10년간의 10년의 추이 분석을 해본 건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도움받는 게 뭐냐라는 걸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64%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게 10년 사이에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 지금 한국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특히 교회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한 3, 40년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인들이 그 예배에 대한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한 30년 전에는 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 만족도가 한 90%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한 65%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대신에 그런 상대적으로 뭐가 올랐냐 그러면 가족 변수가 좀 올랐습니다. 가족이 지금 9에서 20%니까 두 배 이상 가족에 대한 영향도가 올라간 거죠.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중고등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주일날 결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주중에 전화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하면 보통은 아이들이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잘 안 받고 막 그럴 텐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전화를 받는 애들이.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화를 받는 애들은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아이들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엄마 몰래 교회를 빠졌으니까 이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엄마한테 종속적인 거지 말하자면. 지금 중고등학생 교회 다니는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왜 안 떠나냐고 물어보면 엄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 정도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인데 그 미디어가 지금 1에서 19%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10년 새 유튜브가 생긴 거죠. 그만큼 이제 유튜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잘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엄마예요. 어머니가 뭐 1순위하고 1 플러스 2순위 돼 있는데 어머니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그 중고등부 그러니까 교회 학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두 번째로 놓고 세 번째가 교회 선생님, 네 번째가 교회 친구, 선후배, 다섯 번째가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강하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부모님들을 신앙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눠봤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이 한 1단계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은 4단계.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쭉 신앙 수준을 레벨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부모 신앙 1단계,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부모 신앙 4단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집안의 아이들은 거의 82%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더 끌어올리려면은 부모의 신앙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뭐냐? 교회에서 이건 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24%밖에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56%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56%나 된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한국교회 같은 현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신앙 교육을 교회를 좀 전에 그 받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한테 그러면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18%쯤 돼요. 24년도에 18%쯤 되는데 이거를 전체 학부모를 기준으로 보니까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집에서 실제적으로 시키고 있는 집이 한 4%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런 건데, 그런데도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고무적인 건 뭐냐면,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녀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만약에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면 참여하겠느냐,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받고 싶은 의향률이 72%나 됩니다. 이렇게 꽤 높은 승투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서울에 지금 3040들이 이제 교회 학교의 부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50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맞벌이 비율이 한 60%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50%가 넘으니까 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 교육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손자, 손녀가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손주에 대해서 양육이나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물어봤더니 관심이 있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69%가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 좀 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8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데이터 21년 데이터인데, 그 전국 보육 실태 조사라고요. 이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조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 중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유아 부모들 중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한 돌보는데 이 부모 말고 누가 돌보냐 이걸 물어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부모가 한 절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를 빗대서 얘기하면 한국 교인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손자나 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가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해지니까,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아들 결혼시켜서 이제 손녀가 있어요. 근데 아들 며느리하고 한 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이가 어릴 때니까 항상 밤에 한 9시 되면 애가 자는데 그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매일 밤 9시 정도 되면 이제 저희 방으로 애가 와요.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그러면 이제 그날 아이가 지명한 자가 그날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명을 당했으면 이제 걔 방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면 애가 잘 안 자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있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를 키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신앙교육 시키는데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배우질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부모들한테 물어봤는데 손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조부모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 65% 되고 담임 목사님 90%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보면,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도 바쁘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게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인데, 저희가 이제 가정예배를 조사를 하다 보면 이 가정예배 드리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정예배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이 잔소리 시간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이겨내고, 요즘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을 갖고 뭐 그날에 뭐 목사님 말씀을 갖고 서로 삶을 나누잖아요. 그것은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걸 소그룹을 해서, 가정 소그룹을 해서 같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엄마, 아빠도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또 자녀들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아이들 신앙 성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잡힌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연구소에서 교회학교 관련해서 한 7개 집단을 조사했는데, 총 한 3,300명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저희가 중고생들 조사한 건데 학생들이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역자들도 교회 학교에 친구가 있는 거하고 친구가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아이들 신앙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 친구가, 신앙적인 친구가 있다면 절대로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친구를 심지어는 이성 친구까지라도 같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 친구라면 부모들이 격려해주고 오히려 지원해 지지해주는 것들이 이 아이들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볼까요? 이건 뭐 이번에는 불만족 이유예요. 불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프로그램 활동인가 이건 뭐냐 교회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때 좀 학생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가 불만족한 그러니까 요인이고 두 번째가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앞에서 잠깐 보면 학생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얼마 될까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 예수를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하는 친구들은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그 아이들이 지금 중고사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연결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만족하는 이유 중에 가장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인데 불만족하는 이유도 두 번째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 교회 학교 사역에서는 전도사님하고 이 교회 학교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요인에 대해서

보고 또 조언도 해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중고등부 예배 활동에서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하고 찬양해요. 아이들은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찬양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아이들 한 절반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찬양이 아이들이 중요해서 그래서 교회 학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친구하고 찬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구를 얼마나 더 많이 사귈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교회 친구 중에서 소외당한 애들 얼마나 될까?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이너서클에 있는 애들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 소외당한 아이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친구들끼리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릴 때 교회 학교 생활할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어요.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 교사 선생님이 별로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사님도 관여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광고 문화 만들어서 동네 벽에다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학교를 잘 보세요. 오로지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교사가 다 주도적으로 해요. 심지어는 기도, 뭐 찬양하는 것도 아이들 조금 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뭐 물어봤냐면 학생이 기도라든지 뭐 말씀이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거를 해야 돼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한 61% 돼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도 한 사역자는 89%는 절대적으로 사역자도 이렇게 되니까 자 교회 학교 사역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교회 학교 어떤 그 구조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주도성을 좀 주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부모님들한테 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신앙 성장하는데 가장 촉진하는 요소가 뭐냐 물어봤더니 여름 수양하고 겨울 수양인 거예요. 저도 그 여름 수양 때 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연초부터 여름 수양의 겨울 수양을 위해서 부모님 교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이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연초부터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 잘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름 수양회를 갈 수 있도록 겨울 수양회를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교사하고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간의 친밀감이 증대가 학생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얼마나 미치는 중요도가 어떠냐 그랬더니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비율이 교사는 78%고 사역자들은 96%예요. 이게 이 정도로 높다니까 학생들끼리 근데 과거만 해도요. 과거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학교 친구보다는 교회 친구가 더 많았거든요. 지금은 반대예요. 더 친한 자기 삶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교회보다는 학교 친구도 훨씬 많거든요. 이걸 역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신앙 끌어들이려면 교회 친구들 많이 이렇게 사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에 교회 친구들 좀 불러서 또 밥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교회 친구들 이렇게 같이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하시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현재 교회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한 49%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길 것 같습니다. 한 13% 되고요. 세 번째부터 보면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한 22% 되고 아예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고 싶다 3%, 다른 종교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도 버리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11%예요. 이걸 합하면 37%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를 떠날 예상을 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떠났냐 물어봤어요. 본인들한테도 물어보고요. 교사 선생님한테는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는데 왜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다음 사역자들한테도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왜 떠났냐 이렇게 세 그룹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이탈 학생이 그 맨 왼쪽에 주황색이에요. 맨 왼쪽에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장 교회를 떠난 이유, 결정적으로 떠난 이유가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가 지루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배가. 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결국 이것 때문에 떠나는데 그런데 교사나 사역자들은 왜 떠났냐고 물어보면 예배나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공부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학업 부담이나 심리적 여유나 부족해서 이게 교사나 사역자는 가장 뭐 그 파란색하고 흰색이 다 높잖아요. 이렇게 높게 나온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뭘까요? 교사나 사역자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이 아이들의 세계로 쑥 못 들어갔다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 주일 학교 같은 경우는 사역자나 교사들이 아이들 세계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마무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은 패러다임을

0: 바꿔야 되는데 가정하고 교회하고 연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 역할이 있다면 그동안은 100% 아이들한테 집중했다면 이제는 교사의 영역을 역할을 절반 정도만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절반은 부모한테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부모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부모도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부모도 계속 촉진할 수 있게 하니까 교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면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부모들한테 아이들 신앙 수준도 얘기해주고 아이들 교회 상도 얘기해주면서 부모들이 자극을 받고 부모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같은 거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가정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특히 30, 40대 학부모들, 기혼자들한테는 이 가정예배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교사 역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인데 아이들이 그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가를 교회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교회 학교는 절대적으로 역량 있는 사역자가 중요하니까 그런 사역자들도 이제는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찬양에 대해서 지금 워낙 강하니까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느끼는 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이제 생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때까지 신앙과 아예 단절되지 않도록 가정예배를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게 이 아이한테 좀 기쁜 일이 되게 해주려고
0: 그렇죠.
1: 그런 쪽으로
0: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네,
1: 네. 저의 경우에 얘기해보면 저희 아이가 교회 가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학원 가야지 교회 갈 수 없다 막 이랬는데 어느 날 180도로 확 바뀌었어요.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1: 친구를 사귄 근데 계기가 뭐냐면 제가 아이한테 막 강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 번 강요를 한 게 수련회 한 번만 가자 그랬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가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에 이어 갑자기 늦지 않게 가려고 하고
0: 네네.
1: 갑자기 또 송구영 신예배까지 가겠대요. 제가 가라고 안 했거든요. 왠가 봤더니 카톡에 친구들이 누구 땡땡아 너 오늘 송구영 신예배 올 거야? 뭐 와야 돼? 뭐 이런 식의 그냥 그 한마디였는데
0: 네. 결국 가정 스스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교회랑 같이 연결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사역자들이나 교사들하고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반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그 부모들끼리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선생님하고 또는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간의 소통력을 좀 올리면 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교회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좀 현장감 있게도 배울 수도 알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부모님끼리도 서로 친해질 수 있으니까 부모님끼리도 소그룹도 하고 또 그렇게 삶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 했다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되게는
2: 그렇죠.
1: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2: 운전할 일이 없다.
1: 저 운전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2: 여유가 없어요. 차 돈이 없다.
1: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2: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1: 없다. 차 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 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2: 그렇죠.
1: 네. 그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전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2: 장갑.
1: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왜 끼시는 거죠?
3: 손 타지
1: 말라고요?
2: 아, 손 타지 말라고요?
1: 아 그래? 얼굴이 타도 될 얼굴이에요.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2: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서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2: 마스크를
1: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2: 한 다음에
1: 이렇게 선글라스.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톡탄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2: 운전도 못 하고 차도 없고
1: 전 차도 없는 거예요.
2: 선캡도 없고
1: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2: 아 눈치도 없네요. 맨날 얻어 타는 거야.
1: 맨 눈이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2: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이렇게 네.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2: 그러니까.
1: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 네.
1: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2: 비싸죠.
1: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오토라고
2: 2종 오토?
1: 예,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2: 60점?
1: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이었고 뭐 이게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2: 네.
1: 그 차에 그 철제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네. 운전면허 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2: 아, 그렇죠. 한 손으로.
1: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 너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항상 저기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네? 그 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렇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2: 맞아요.
1: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2: 아, 그제서야.
1: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 번째에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2: 놀라?
1: 60점이 합격이잖아요. 네. 60점을 맞은 거예요. 60점 맞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이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어, 나 두 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받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2: 중고차.
1: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2: 좌선을 못 바꾸게.
1: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가세요. 무학재.
2: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1: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와.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마치 이러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아,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영어는 배우면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배우면 부를 일이 생기는 거죠. 서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말인데요. 이제 한국말로 제가 이제 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2: 다들 편히 가자고요.
1: 네. 편하게 좀. 드레스, 그러니까 드레스를 사라. 그러니까 파티 드레스복을 사라. 파티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닌데 아주 호응을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교회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봐보세요. 어느 날 누가 드레스 이렇게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 문화에 보면 꼭 그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2: 그 어떤 옷을 입고 와라.
1: 어떤 종류의 옷을 어떤 입어라. 종류. 뭐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블루다. 그러면 이제 블루 색상을 무엇이든지 입고 가야 돼요. 뭐 액세서리를 블루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안경을 블루로 하든지 뭐 없으면 반스라. 팬티 속옷을 블루로 하든지 뭔가 블루로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두를 블루로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블루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파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그거랑 너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운전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쓸 일이
2: 생긴다.
1: 생기고 파티 복을 사면 파티 갈 일이
2: 생긴다.
1: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전할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차가 생기지
2: 않는다.
1: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은 전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뭐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삶에 좋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전공 필수 같은 것 같아요. 운전은 안 해도 돼요. 운전 안 하면 저희가 기사님 쓰면 되잖아요.
2: 그렇죠.
1: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2: 그 정도는 되잖아요. 네? 우리 행복하잖아요.
1: 그렇죠. 네. 기사님 없으면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금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옵션인데 삶의 필수인 것은 좋은 자기가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거.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많은 돈을 내면서 배우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꼭 운전면허 학원처럼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그런 걸 배우지 않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2: 두렵다.
1: 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2: 영어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1: 엄청 두려운 거죠.
2: 그렇죠.
1: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외국인 만나야지.
2: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네,
1: 집에서 계속 해요. I am a boy. I a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기가
2: 두려운
1: 거죠. 두려우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2: 그렇죠.
1: 저는요, 전에 외국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2: 네.
1: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서 지하철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갈아타는데 막
2: 동양인을
1: 이렇게 동양인을 되게 예의주시하고 북한 사람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총들을 차고 막 비행기를 이동하는데 검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사람이 약간 프랑스 발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Welcome from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영어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리안.
2: 코리안.
1: 코리안. 코리안. 코리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우스, 노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우스가 뭡니까?
2: 남쪽.
1: 남쪽. 노스?
2: 북쪽.
1: 그러니까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근데 우리는 보통 코리안 하면 다 같이 코리안이라고 생각하지. 뭐, 너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냥 North 이랬어요.
2: 어머어머.
1: 아 그런 말 잘 안 해봤으니까. 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요.
2: 아니 내가 보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냥 North 이랬더니 그 사람이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음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North 제가 이랬어요.
2: 깨물어줘야
1: 돼. 발음이 안 좋은가 해서. 그랬더니, 너 몇 년생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는 또 그 양력하고 음력이잖아요. 그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제 음력 생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 치고. 그랬더니 패스포를 보더니,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생년월일도 안 맞고. 얼굴도 약간 테러범처럼 생겼고.
2: 점점 테러범이야, 지금.
1: 그럼 너 다른 데로 나오라는 거야. 열에서. 그래서 제가 why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총을 갖고 막.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반스만 남고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도 벗고 깔창도 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세 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노스 발음이 안 좋았나? 나 분명히 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실을 3년 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3년 있다가. 3년이 지나니까, 내가 노스라고 했구나. 사우스인데, 사우스.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그 비행기가 한국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2: 몇 번을 확인했는데 너무 자신있게.
3: 계속.
2: 너무 자신있게.
1: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두려우면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을 자기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삶의 운전법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차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도 알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혼이라는 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시려면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즐기려면 배우고
4: 익혀야죠.
1: 근데 우리는 익히지 않고 안 맞으니까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내 남편하고 나는 안 맞다. 사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맞는 놈은 한국에 없거든요. 네?
2: 아예 없군요.
1: 없어. 유럽에 안 넘, 미국에 안 넘. 네. 지금 나이 80. 내일 모레 주님이 부르셔요. 네? 아무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럴 때 어느 날 삶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의 음악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그게 이제 유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으시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언어가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했어요. 영적 언어. 동의어는 바디 랭귀지라고 했어요. 웃음소리, 얼굴의 표정, 제스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의 언어가 엄청 좋으신 거죠. 아, 네. 이렇게 웃고 막 환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이 무엇으로 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즘 난 인간관계가 어렵다. 나는 뭐 부부관계가 어렵다. 나는 삶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나 안 맞는 것 같다. 어떤 나 뒤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생각하시고 한 번은 그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나 소통이 안 된다.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 나 자신하고 소통이 안 된다. 삶하고 소통이 안 된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렵다.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네.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좋은 아빠를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빠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나면 어느 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은 지금 버시는 돈으로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지금 몸매로도 더 삶은 윤택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방송 스케줄로도 더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도 더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놈 바꿔주세요. 새놈을 주세요 주여. 이놈이 니놈이냐 저놈이 주여 헛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새도끼를 주세요. 삶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악의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거든 방송사의 그 아주머니들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정말 분위기 좋아요. 오늘 수업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예요. 이해되지 않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세 명만 이해가 되겠죠.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몸은, 1년 전에 여러분과 1년 동안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만났느냐? 음식을 만났느냐? 아니면 운동을 만났느냐? 아니면 뭐 등산을 만났느냐? 저는 그 여대 수업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몇 가지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은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먹는지를 봤더니 먹는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보기엔 되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 같아요. 뭐 자시나 아몬드나 이런 걸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먹어보겠냐고 얘기를 안 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아몬드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만 되게 고상하게 계속 먹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도 봐봐요. 지금 뭔가 음식이 있잖아요. 그쵸? 커피도 있고, 생수 먹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다 뭔가 먹고 이미 내린 학생도 있고,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거든요. 자, 사방에서 한숨이 나오네요. 어제의 나와 오늘 읽은 책이 내일의 나를 결정해요. 그쵸? 어제의 나와 오늘 들은 강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죠. 4년 전의 나와 4년 동안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것들이 졸업하고의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결정 지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남이 영화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와의 만남이 저한테는 많은 삶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여성분은 그 고등학교 때 영화 비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비트 알아요? 정우성 나오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 실장님은 그 영화 비트를 보고 그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은 참이었는데 비트 보고 바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고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예요. 사람이 똑같이 만났는데 내가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한 달라집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걸 느끼고요. 네.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술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보다 더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염세적으로 보고 더 회의적으로 보죠. 그 사람도 슬픔이 있기 전, 상처가 있기 전에는 마냥 세상을 재밌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수 있어요. 헤어짐도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헤어짐은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헤어짐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이 인간을 다시금 술처럼 잊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더 염세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저의 삶에 아주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되게 똑똑한 세무사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한 망치로 벽을 파기 시작해요. 몇 년 정도를 팔까요? 10년? 20년? 영화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20년을 파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파냐면, 그 교도소 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무를 봐주면서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정 모양의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정을 딱 심어놓고 그걸로 밤에 들어오면 계속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려고 팠던 게 아니라 글을 새기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계속 긁으면 파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요. 하루에 많이 팔 수 없잖아요. 저녁에 남들 잘 때 파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파요. 그리고는 그 거기서 나온 흙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 안에다 넣어요. 버리려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훈련할 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탁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래서 바지 밑으로 흙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레깅스 입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막 다리도 이만한 데다가 막 레깅스에다가 여기다 흙 넣으면 이렇게 뽀록 나잖아요. 뽀록 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날씬하시더라고요. 날씬하시고 백바지를 안 입었어. 좀 이렇게 좀 힙합 스타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거기 밑으로 툴툴툴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서 되게 상방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흑인 또 그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맞아요? 흑인이에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40년을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40년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엔 너무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소개할게요. 길들여진다는. 길들여집니다. 인간은 길들여지면 그 길들여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아주 중요하게 좋은 것을 해봐야 하는 게, 인간은 처음에 잘못된 폼을 익히면 그 잘못된 폼에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삶의 방식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게 잘못되고 좀 비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더 편한 게 있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도요,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근데 항상 그 학생들이 일찍 와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항상 늦게 오는 학생은 보통 항상 늦게 와요. 저도 되게 잘못된 길들여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강의가 이제 한 뭐 7년, 8년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떤 습관이 길들여졌냐면, 강의안을 안 쓰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강의안을 안 써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서 한 번도 제가 교환을 갖고 온 거 못 봤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강의를 하는지.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처음에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성악을 하면서 레슨하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전 교환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방송국하고 하면서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써야 되는데 원고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원고 없는데 막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뭘 믿고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생방송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요. 원고를 쓰잖아요. 그럼 강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를 바라네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 강사가 강의를 잘하기를 바라야지. 전요, 이렇게 강의를 딱 쓰려고 하잖아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래가지고요, 제가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봐도 글이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지 7년 됐는데요, 글 6개 있는 것 같아요, 6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에 글 좀 바꾸려고. 제가 글을 못 쓰면 좀 글을 쓰는 전문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빌려서라도 글을 교환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책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조그만한 강의 내용이어도.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7년, 8년, 9년을 그걸 안 했냐면요. 나는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난 이상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뇌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길들여짐이에요. 길들여짐. 모든 사람들은 길들여져요. 잘못된 삶의 방식에. 그래서 처음엔 불편한데 나중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뇌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죄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열등감에 길들여진 사람은 열등감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봐보세요. 자기는 너무 불행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오파가 나타난 거야. 막 오파 완전 좋아 진짜. 막 식스팩에다가 막 네? 완전 차 문 열어주고 막 네? 완전 좋아. 그 오빠 품에 안겨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오빠하고 헤어졌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이게 더 편해. 나 원래 이런 여자였어.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난 원래 이런 여자였어.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다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 오빠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발로 치고 더 가까이 와주세요. 오빠. 저 완전 외로워요.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또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도 밀어내고 아빠도 밀어내고 남자친구도 밀어내고 삶의 좋은 방향성도 다 밀어내요. 이게 바로 왠지 왠지. 근데 머리는 그러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왠지 뭘 막 밀어내요. 아우 나 밀어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면 왠지 나 막 늑막염 걸릴 것 같아. 운동하네. 나 늑막염. 와, 난 이제 이게 좋아. 그냥 내 살이. 다이제스티브가 좋아 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명배우는 점점 교도소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약간의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그 이렇게 나가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나. 근데 교화가 됐냐고 물으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해. 되게 이렇게,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교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래요.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교화 신도시다. 교화.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저라고 어떻게 맨날 웃깁니까? 사실 이거 할까 말까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머리에서 하지 말라고 말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저 이런 썩은 애들이 많으시는데 진짜. 당황스러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저 진짜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교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화는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 월급 주려고 만든 단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난 뭐 그런 필요 없다. 난 여기 이미 내 친구가 있고 내 삶이 있다. 난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줘버려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0년 만에 처음 나간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말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나오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주눅이 들고 이 기가 죽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당신 혼자 갔다 와라.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난 그렇게 40년 살아왔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구속이 싫어서 그 젊은 백인 남자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여놔요. 어떤 사진을 붙여놓을까요? 구멍 판 거기 위에? 네? 여자 사진을 붙여놔요. 어떤 몸매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다이제스티브를 붙여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의심할까봐. 그러면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예쁜 사진을 이렇게 타잔 같은 이렇게 그, 이렇게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후! 이렇게 후! 이 사진을 거기 딱 붙여놔요. 그리고는 고기를 열어가지고 밤새 걸 파는 2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게울고 가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천둥 쳐서 맞아 죽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천둥이 자 어떻게 돼요? 천둥 막 치고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와 이렇게 예? 와, 그 사진 안 갖고 왔다. 다시 갖고 와야지. 아, 그 타잔 장인님 갖고 와야지.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그러지 않았겠죠. 이제, 그게 쇼생크 탈출의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배를 고치고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교도소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등감의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참 내 삶이 교도소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나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저희 이 수업 그냥 신앙 언어 해서 나 이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겨우 들었어. 나 이거 완전 교도소야.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여러분 삶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은 어느 날 교도소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 뭔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움직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정을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럼 그 사람이 이만큼 팠나요? 막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루에 일당 20만원 주면서 막 이렇게 벽 뚫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아주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을 쓰세요. 네. 그리고 그걸로 삶에 반드시 파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시작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정도 뚫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아니면 최소 2년만이라도 뚫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집중해서 3시간 이상 3년을 하면 그 분야의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봐봐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을 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나 한 거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없어요? 뭐 있어요?
2: 야구요. 야구 보는 거.
0: 아, 하루에 집중해서 야구를 두세 시간씩 봤어요?
2: 세 시간.
0: 와, 놀랍네요. 야구를 했으면 몸이 좋아졌을 텐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지금 몸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2: 그냥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0: 야구예요? 아니면 오빠들에게요?
2: 야구.
0: 야구예요? 놀랍네요. 앞으로 야구 더 볼 생각이죠?
2: 네.
0: 야구구장에 실제로 간 적도 많아요?
2: 네.
0: 그래요? 혼자?
2: 혼자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옆에 친구랑도 가고
0: 옆에 친구랑도 가고 오빠랑 가도 돼요. 오빠랑 야구장에 여자 둘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다른 학생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공부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나 노름을 하루에 3시간 한다. 나 담배 하루에 3시간씩 핀다. 술은 꼭 3병씩 먹고 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네, 해도 돼요.

0: 45명 들어오는데 블로그는 어쩌다가 500명이 들어오나요? 아 놀랍네요. 아 나중에 파워블로그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동구매 하실 수 있어요.
1: 아,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시작하게 된 게 한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을 도움이 받았으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 도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0: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1: 42만 명.
0: 참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좋아했어요. 진짜 정말 저는 그런 사심 같지 않고 진짜 옛날부터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공동구매 꼭 해보세요. 파워블로그 엄청 어우. 다른 분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학생들 뭐 다 얘기들 들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망도 아무나 하면 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해본 자만 절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2년, 3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절망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야? 희망. 희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월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버린 거야.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학교 합격하니까 학교 오고 수업 받으려니까 수업 받고 학점 따르니까 따고 졸업하려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거야. 재채기하면서. 어쩌면 하루에 그렇게 해본 게 없는 사람은 물고기로 치면 저기 수족관 물고기처럼 살았어요. 어떤 수족관이냐면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여러분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본 적 있어요? 횟집 앞에. 거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예? 네? 잘 안 움직이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 낚싯바늘에 긁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에? 여러분 이쁜 물고기가 이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쁜 거예요. 송사리 같은 거 봐보세요. 송사리 계곡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에? 아버지 옆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조그만한 그 거기에서 송사리들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송사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송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에? 송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보고 사람들이 그 송사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내요? 우와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횟집 앞에서 우와 이래요? 우와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우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 분야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얼. 사람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와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블로그 운영해야지. 우와 그런 거 하게 해야지. 예?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우와 저 배우는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작더라도 송사리처럼 사세요. 횟집 앞에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익숙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을 버릴 때 인간에게 또 고통이 와요. 하던 방법이니까. 네? 저는요, 제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그 최근에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배 나옵니다. 어? 나 물 안 먹어도 배 나오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 쫙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만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액도 옅어지면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종철 선생님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어보니까 점점 배가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속이 이렇게 헛배가 안 부르고 이렇게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정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물을 이렇게 딱 먹고 한번 헹궈내서 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한 달 정도 힘들구나. 사람의 몸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래요. 21일. 왜 21일이냐고 그랬더니 보통의 몸의 세포가 서로 다르지만 세포가 3주를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몸의 세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전에 하던 방식이 길들여지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걸 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맨날 저녁에 12시에서 1시에 잤어요. 어떤 여학생은. 맨날 컴퓨터 하다가. 네? 근데 어느 날 10시에 갑자기 자려고 해봐요. 몸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찌뿌둥해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이 사람이 5년, 1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걸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은 이게 방법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길들여지거나 여러 가지 인간을 생명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에 길들여지는 거에서 항거하세요. 조금씩 정을 파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년만, 3년만. 벌써 하루 방문자 500명 전후가 된다는 건 엄청난 방문자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마 영국 그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죠. 그렇죠. 저 거만한 표정을 보세요. 강사님은 40명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해보고 2년을 해보고 그리고 절망해야죠.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꼭.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는 참 값진 겁니다. 삶의 자유를 찾으세요.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자기의 상처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시련의 아픔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오빠랑 잘 되든지 새로운 오빠를 만나든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홀로 건강하게 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저 이제 한 이제 2년, 여러분 이제 2학년들 있죠? 2학년 손들어 봐요. 엄청 많아요. 우리 재수나 삼수인가요? 얼굴이 왜 이렇죠?
온전한 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고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도 벌써 2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3학년들도 2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3학년도 벌써 2년 남았어요. 4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4학년이라고 해봐야 나이 몇 살입니까? 23. 아무것도 아니에요. 23.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꼭 시간을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말고 여러분의 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벽을 조금씩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그 자유로운 그 햇빛과 빗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0: Welcome aboard.
1: 이비트인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이비트인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자, 매일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신 주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참여형 말하기 방송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여러분이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인데 MBTI 검사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와, 이걸 드디어 하는군요. 저는 이거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해보니까 ESTJ가 나오더라고요.
0: 네. Okay, so what exactly is ESTJ?
2: 그 일 열심히 좀 하는 스타일 이런 거래요.
0: That's you.
2: 네. 오. 우리 제이브 선생님은 안 해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 빨리 해보시라 해서 해봤어요, 지금.
0: Right.
2: 뭐가 나오셨어요?
0: 저는 my personality type is advocate, INFJ.
2: INFJ.
0: Yeah.
2: 네. 약간 보니까 불의를 못 참고 선의의 어떤 수호자. 약간 이런 성향이시래요. 근데 그럼, 약간 맞아.
0: 그럴게요.
2: 지난 15년 동안 이분 저기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0: It's interesting
2: 그 because 부당한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0: I'm introverted, intuitive. Feeling, judging,
2: 맞아요.
0: assertive.
2: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맞습니다. 제 것도 아까 읽어드리니까 딱 선생님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0: Yeah.
2: 자, 이 MBTI를 이제 성격 유형 판단하는 데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이제 너무 맹신하거나 도가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균형감각 있게 방송을 할까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올려주신 사연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서 성격 유형 이야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게요.
0: And of course we'd like to thank listener 아인슈페너 정치자님 for posting up this topic.
2: 네, 좋은 주제 감사드립니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 영어로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2: MBTI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0: All right. So MBTI is for Myers-Briggs Type Indicator, short for that.
2: 이거 만드신 분들 이름이죠? 우리 자매 방송인 기트형 청취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Myers-Briggs가 엄마하고 딸이래요.
0: Mother, 네, daughter.
2: 두 분이 연구자신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ype Test,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인데 요즘 뭐 큰 인기잖아요. 자, All the Rage라는 표현 오랜만에 써볼게요.
0: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2: 이거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요즘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 All the rage these days. 자, 그냥 휴대폰에 설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네.
0: Roughly.
2: 아까 한 10분 정도 걸리신 거 같아요.
0: Yeah, yeah,
2: 저희 기다렸잖아요.
0: Yeah.
2: 선생님 뭐 나오나 궁금해요.
0: 괜찮아요.
2: 오케이.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 답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0: First of all, 설문조사는 questionnaire라고 하거든요.
2: Mm-hmm.
0: 답을 하다, answer a questionnaire 가능하고요.
2: Mm-hmm.
0: You could also fill out a questionnaire.
2: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을 채워서 뭔가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fill out.
0: Fill out 맞아요.
2: 신청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작성이 fill out이에요.
0: 근데 뭔가 어디에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에 뭔가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fill out이 아니라 fill in이에요. 그 빈칸에 뭐를 적어 넣는 거니까.
2: 오, 이거. Yeah. 자, 빈칸을 채울 때는 you fill in the blank 이 맞는데 빈칸을 막 채워서 전체 서류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성할 때는 you fill out the form.
0: Right. Or even a questionnaire. Okay. To, I guess, come up with results for a survey or 그렇죠. a report.
2: 설문지에 답을 하다.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문진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0: Uh-huh.
2: You're filling out that form.
0: Yes.
2: That health questionnaire. Okay. 자, 설문조사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Questionnaire.
2: Questionnaire.
0: Questionnaire.
2: 뒤에 강세 주시고. 자, 즉시 이런 거를 하면 바로 결과 나오죠.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S 붙임이라 이런 경우는요.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요.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2: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나오면 너 안 해봤어? 빨리 해봐. 그래서 카페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0: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2: 쉽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MBTI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다.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BTI type까지 해주면 MBTI 성격 유형, 그 type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2: 저도 인스타 프로필에는 올려놓진 않았는데 클럽하우스 프로필에는 그냥 뭐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0: I was about to ask
2: you why. ESTJ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It's like FYI, I am.
2: 저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요.
0: Profile.
2: Profile.
0: Profile.
2: 네. So social media profile 자체에다가 본인의 MBTI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Many people.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2: Okay.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2: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TI 지금 제니퍼 선생님 읽으실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the 정관사를 the로 읽으셨습니다. 철자상으로는 M이지만 읽을 때 에, M, MBTI이니까 the가 맞아요. 그 정관사 동그라미 쳐놓고 the라고 써놓을게요. The MBTI 테스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to도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뭐로 구분한다 할 때 into.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2: 단어들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우리가 평상시에 박쓸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네 가지 항목이 뭐뭐냐. 외향과 내향 할 때. 자, 일단 내향이 뭐죠?
0: Introversion.
2: 외향은?
0: Extroversion.
2: 이건 성향을 부르는 말이고 실제 내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0: Someone is an introvert.
2: Introvert.
0: Introvert.
2: 네. 외향적인 사람은?
0: Someone is an extrovert.
2: Extrovert. 그럴 때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감각과 직관은요?
0: Sensing and intuition.
2: 그렇죠. Sensing and intuition이 이게 직관이에요. 사고와 감정은 thinking and feeling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인식을 할 때는
0: judging and perceiving.
2: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ESTJ, INFJ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단어들만 참고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연에 올려주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2: What is incorporate?
0: It means to include in something.
2: Okay. They so, add it.
0: They add it. They include it. Yes.
2: Incorporate 하면 병합 같은 거예요. 뭘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활용하고 포함시켜 쓴다. 마케팅에 이것을 접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냥 뭐 사람들 사이의 성격 유형 파악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이걸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0: Yeah.
2: 다시 한번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2: Okay.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2: 그러니까 뭐 특정 성격 유형에 맞는 패션, 혹은 메이크업, 혹은 식품, 식단,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0: 아.
2: 근데 이제 맞는 게 만약에 제 성격 유형에 딱 맞는 뭔가 제품이 설명 이렇게 막 추천이 돼 있으면 제가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0: Yeah.
2: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businesses 이건 사업체들을 말하겠죠. Often market their products. Market을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죠. 판매하다의 의미로.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이거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2: Side effects는 다 아실 거고요. 부작용을 말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좀 목숨 걸고 하다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Live and die by something.
2: Live and die.
0: Live and die.
2: 자, 저희 지금 입지형 책에 live or die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용례들이 인터넷에 검색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표현은 live and die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Live and die로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세요. 맹신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0: You would live by it? And you would also die by it.
2: 이거에 정말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맹신한다거나 apply them excessively, 과하게 좀 적용을 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가 되겠죠. 문장 다시 한번요.
0: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2: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0: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곧바로 결과가 나오다라는 말 할 때 immediate results. 자, 이 표현입니다.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2: 그렇죠. 주로 이런 경우는 result의 복수 형태의 s를 붙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0: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2: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나오는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며칠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제는. 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다. market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시판하다 정도로 봐도 되고요. Market이 동사예요.
0: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based on MBTI types.
2: MBTI 성격 유형별로 제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회사는 제품 영업을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0: That company really knows how to market a product.
2: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걸 잘한다. Market a product. 우리는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0: We need a strategy to market our product.
2: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너무 맹신하다. Live and die. And로 고쳐서 연습할게요. 이것도요. 정식 표현이 그거니까요.
0: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2: Okay. 자, 잡지에서 읽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해볼까요?
0: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2: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Have you ever taken an MBTI personality test?
4: Sure. My result was type ESTJ.
3: Really?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4: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3: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4: That's right. I think that's a pretty accurate description of my personality.
2: 자,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ESTJ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네요. 세 번째 줄에.
0: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2: 책임감이 강한 건 알겠고, plan in advance.
0: 그렇죠. 미리미리 이제 모든 계획을 짜놓는 거죠.
2: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0: yes.
2: 스타일이구나.
0: Mm-hmm.
2: 그랬더니요.
0: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2: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이거 좋네요. I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약간 완벽주의.
0: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2: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Mince, 뭔가를 막 잘게 다지다라는 말이잖아요.
2: Okay.
0: If you mince words, it means that you're speaking very bluntly and very directly.
2: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ince words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정확한 성격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서 accurate description이란 말을 붙였죠. 자, 대화 잘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에 5개의 영작 꼭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을 영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영작하실 때 live and die로 영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영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책에도 많이 실어드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입지영 방송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Al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0: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0: Bye-by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역사 나들이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잡지사의 가을 전어, 요즘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자,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역사를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3: 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2: 용산의 역사군요.
3: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용산공원 또는 용산국가공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기간이 무려 한 120년?
2: 120년이나 됐어요.
3: 110년? 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못 가는 그런 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면적이 대략 또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또 넓은 땅이? 여의도만한 땅이잖아요.
2: 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3: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곳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용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3: 네, 용산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지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백제 초기에 한강에서 용이 나왔다. 용 두 마리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용산 일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 속에 남아있어서.
2: 두 마리는 나왔대요.
3: 네, 두 마리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용산, 나중에 조선시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방이 되게 되는 데는 지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형.
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산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백악, 남산,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인왕산
2: 이렇게 도성길 따라서 쭉
3: 있는 네, 예. 18.7km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그 인왕산이 쭉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느릿한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릿한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용이 이렇게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네를 이제 용산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리지에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라든지 동국여지 비고, 동국여지 승남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네. 저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강에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용산이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예. 한강이 길게 뻗어 있는데 한강에서 한양 도성이 숭례문이 됐던 아니면은 뭐 서대문이 됐던 가장 가까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저 산줄기 바로 밑에 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고 한양 도성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명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도성과 물길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건데 그럼 조선시대도 이미 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조운선이라든지 뭐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참들이 전부 다 용산에 도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한강진에는 늘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가 늘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량, 군수물자를 관리하던 군자감, 그러니까 이제 경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감도 용산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은 일찌감치 물류기지인데 특히 어떤 군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국가 운영과 관련된 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네, 그러네요. 그랬던 용산이 그럼 언제부터 군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걸까요?
3: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가 한양 도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군대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군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기지만 고니시하고 가토의 부대가 용산 근처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 네.
3: 이 일대가 이제 군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당시 한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럼 한양 밖에라도 성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2: 시장을.
3: 예, 이제 이걸 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게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양화진은 한 블럭 넘어에 있는 좀 먼 공간이에요.
2: 용산에 비해서.
3: 그렇죠. 그러니까 땡겨서 어디 쪽에다 게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용산에다가 게시를
2: 일본인들이
3: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2: 예.
3: 그러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2: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의 뒤쪽
2: 그러네요.
3: 으로 예.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블럭이 이제 일본인들의 거주 블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2: 그런데 용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외국 군대는 의외로 일본군이 아니었다면서요?
3: 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너무 일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일본과 이제 빗대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18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부대도 임오군란 이후에 오장경이 이끌고 있었던 한 5천 명 정도의 부대가 서울 한 네다섯 군데에다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2: 청나라 군대가.
3: 네. 네. 그런데 그중에 한 두 곳 정도가 지금의 용산 일대, 뭐 둔지미 이런 그다음에 남단.
2: 둔지미?
3: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일대 영역하고 겹칩니다.
2: 네.
3: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좀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2: 그렇죠.
3: 1894년에
2: 네.
3: 이때는 이제 일본군도 이 용산, 만리동, 공덕동 일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일본으로 볼 때는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뭐 리순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전투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 주둔하는 정도로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일본인들이 특히 일본 군대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네.
3: 이런 과정 속에서 용산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 운명을 바꾼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3: 바로 철도예요.
2: 철도가 깔리는군요.
3: 그렇죠.
2: 용산이 철도가 깔렸어요.
3: 나중에 이제 지도를 서울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보면은 인천하고 지금의 그 서울역 정도 사실은 그때 이제 서대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으니까 지금의 서대문 쪽 광화문 서쪽 그쪽을 이제 좌로 쭉 이으면 길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의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2: 일직선으로 가려면
3: 그렇죠. 그렇게 여의도를 마포하고 여의도를 넣는니까 지금 마포대교를 지나는 게 인천하고 서울의 일직선입니다.
2: 네.
3: 근데 문제는 여의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놓기 굉장히 어려워요.
2: 살짝 우회해야 되는
3: 부분들이 있죠.
2: 예.
3: 그러니까 그때 그 경인철도를 어떻게 놓을까다가 일직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한양 도성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노량진 용산에다가 철도를 놓자, 즉 철교를 놓자라고 하면서
2: 네.
3: 여기 한강철교가 만들어져요.
2: 한강철교.
3: 그러면 이제 이 한강철교가 만들어지는 도착 지점에
2: 네.
3: 일종의 이제 그 종착역이 생기게 되는데
2: 네.
3: 처음에는 서대문역을 염두에 뒀지만 자연스럽게 서대문역은 너무 내륙에 치우쳐 있거든요.
2: 예.
3: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결국은 용산역이 거점이 되고 용산역을 거점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용산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
2: 예.
3: 경의선 전부 다 용산 기점.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물류를 넘어서서 근대 철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2: 한강철교 엄청 오래된 거네요. 진짜.
3: 1900년. 그래서 지금 한강철교를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2: 예.
3: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4개의 예. 철교가 지나고 있는데
2: 네.
3: 아직도 1900년에 만든 철교가
2: 와.
3: 쓰이고 있습니다.
2: 몰랐습니다.
3: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한강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인천, 나중에는 부산 또는 만주에서 오더라도 처음 만나는 곳이 용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4: 네.
3: 이런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용산 일대가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외국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4: 네.
3: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4: 러일 전쟁?
3: 네.
4: 아, 그럼 이때부터 일본의 군사 기지가 들어서는 건가요?
3: 그렇죠. 앞에까지는 잠시 주둔하는 네.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면 네. 러일 전쟁 때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 의정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4: 네.
3: 그러니까 그 의정서에 따라서
4: 네.
3: 뭘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 대규모 군사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대규모 군사 기지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4: 그런가요?
3: 용산밖에 없습니다.
4: 아, 그래요?
3: 네.
4: 뭐 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왜냐면 그 규모가
4: 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3: 그 규모가 네. 거의 천만 제곱미터.
4: 아하.
3: 평형으로 치면은 300만 평.
4: 야, 크게도 요구했네.
3: 요구를 한 거죠.
4: 예, 예, 예, 예.
3: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리 한일 의정서고 지금 뭐 그 수만의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4: 네.
3: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와. 일본군이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4: 네.
3: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으면은 1905년이 끝났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4: 그럼요.
3: 그럼 군사기지 쓰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4: 네.
3: 근데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겠다. 당시 표현으로는 주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4: 주차.
3: 그래서 네.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 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4: 네.
3: 이 주차군이 들어갈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기지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기지 건설에 들어가서 1909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1913년에 대략의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4: 네.
3: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군부대를 만드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일 전쟁이 만주 놓고 싸운 거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까지도 염두에 두는 아. 군사 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즉 용산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 서울 한복판 용산 그 넓은 공간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120년 가까이 못 들어갔다는 게 이때를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3: 이제 이때부터를 보면은 거의 120년이 되는 거고요.
4: 그러네요.
3: 그다음에 기지가 완성된 것으로 보면은 한 113년 정도니까 그걸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쓴 신용산이라는 지역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3: 그렇죠. 여기에 뭐 둔지미, 그다음에 만초천, 그다음에 용산방 여러 지명들이 있었지만
4: 네.
3: 일본이 여기서 용산군 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일대를 가리키는 원래 우리 지명 더하기 조금 더 넓은 뜻으로 이 일대를 가리켜서 용산이라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령부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

0: 네. 들어가기도 했던
1: 예.
0: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 군 사령부도 있었거든요.
1: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1915년 이후부터는 주차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를 가리키는 이름이 조선군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조선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우리 독립군이랑 뭐 이런 군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용산이 뭐가 되냐면은 조선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상주사단 가운데 19사단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자, 일본의 사단이 들어서게 된 용산인데요. 일제강점기 용산 기지는 단순히 조선을 통제하는 기지에 그친 게 아니었다?
0: 그렇습니다.
1: 말씀인가요?
0: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정도 사단을 두고 조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동군이 활동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조선군은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사변 같은 데 같이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일본이 용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것이 조선군인데 그중에 이제 24단, 19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대륙 침략의 어떤
0: 맞습니다.
1: 발판.
0: 교두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두 개의 사단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군의 어떤 감시라고 하는 것들이
1: 네.
0: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압박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이 용산 일대 군대 또 조선군의 상황들이 태평양 전쟁 때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1: 네.
0: 태평양 전쟁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니까 일본은 용산에 있던 사단을 1942년에 뉴기니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1: 아, 뉴기니.
0: 네. 그리고 그 남함에 있던 사단은 나중에 필리핀과 미얀마 그 전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두 개 사단 정도가 더 창설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급하게 창설된 사단들이.
1: 예.
0: 그 사단들도 전부 다 태평양 전쟁 전선에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군에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1944년 이후에는
1: 네.
0: 여기가 징병된 한국 청년을 훈련시키는 장소
1: 네.
0: 또는 나중에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으로 쓰게 되면서 일종의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그러니까 1905년 또는 건설을 시작했던 1908년 9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용산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기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무장 해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 군정은 들어오는 당일 바로 일본 군들한테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1: 대전으로요?
0: 네, 왜냐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1: 철수해라.
0: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 네.
0: 미군이 그 장소를 그대로 접수를 해서 쓰는데 미7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1948년 9년 지나면서 미군들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요 정도 분위기라면 용산이 비록 거의 한 50여 년 정도 일본군 기지였지만
1: 예.
0: 군사 기지였지만 민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1: 그런
0: 생각을
1: 기대가
0: 하던
1: 있었겠죠.
0: 참에
1: 예.
0: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러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 전쟁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방어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군이 쓰던 이 용산 기지를
1: 네.
0: 정식 미군 기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예.
0: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틀에서 용산은 미군의 핵심 군사시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캠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아우르는 사령부, 미8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다? 미군에 있다. 네. 아, 용산에 있다.
1: 용산에 있다.
0: 이렇게 예. 되면서

0: 또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태원 쪽 지나가다가 청파동 쪽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기 담장이 쭉 있고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1: 예.
0: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길 수,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야, 그러니까 정말 한 11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외국군의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게 뭐 세계 전체로 봐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패전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큰 대규모 기지가 수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시간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약간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 용산기지 다른 데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곧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1: 네.
0: 정치 쪽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또 여러 가지 당위성 면에서 이제 이 용산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역지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1: 네.
0: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을 합니다.
1: 아, 89년에?
0: 네. 89년에 반환을 하는데
1: 네.
0: 그 반환 부지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989년에 용산기지 일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1: 아.
0: 1990년에 일부 부지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1: 아, 89년부터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0: 우리 쪽에서의
1: 나왔어요?
0: 방침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1: 예, 예.
0: 그 반환에서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놀랐어요. 예. 우리 용산 갈 수 있는 거야?
1: 예.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갈 수 있대요.
1: 네.
0: 그럼에도 굉장히 크게 반가웠던 느낌이
1: 사건이네요.
0: 있었고 예. 사실은 그때 반환됐던 것들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1: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
0: 용산 가족공원.
1: 용산 가족공원?
0: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문화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1: 아, 그렇죠. 조선총독부에 있었죠.
0: 네. 네. 그런데 이때 90년에 이 부지가 반환이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립 중앙박물관을
1: 들어선 거구나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한미 간 기지 재배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2008년까지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까지 이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여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약간의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군은 이제 대북 억지력이라는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데
1: 예.
0: 이 이후에는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 속에서 미군 역시 이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넓게 비어 있는 공간, 미군 기지가 있던 공간을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가족공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박물관으로도 썼지만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사실은 이제 2005년, 6년부터 본물일듯이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민족공원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1: 네.
0: 그럼 그 취지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1: 네.
0: 역사관, 박물관, 과학관 이런 거 짓자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고
1: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원이라고 했으면 민족공원에 민족에다 방점을 찍지 말고
1: 예.
0: 공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 녹지가 부족한데 여기를 녹지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공원처럼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굳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1: 아하.
0: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1: 예.
0: 주택이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1: 뜨거워졌죠.
0: 뜨거워졌고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계기가 예. 되지 않았나
1: 생각해야 되는
0: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용산 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통의 시민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1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큰 규모의 땅이 반환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네.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개인적으로 1990년 전후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각 도시에서 옛 건물들을 다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그걸 조금 놔뒀으면 지금 네. 여러 가지 기념관, 역사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1: 네.
0: 다크투어리즘의 장소이기면서 동시에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소가 됐을 텐데
1: 네.
0: 그 역사 유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 그냥 다 치욕의 공간으로만
0: 치욕의 공간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예. 아차 싶어갖고 그 이후에는 건물들을 다시 보존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역사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일본군의 역사와 미군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1: 네.
0: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1: 그런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본 안은 여러 가지 폭격당했고
1: 네.
0: 그다음에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1945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고 그럼 미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1: 네.
0: 그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그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헐거나 네. 아니면 다른 용도 그냥 그걸 별도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묻히는 상황이
1: 그러네.
0: 될 수가
1: 있는
0: 거죠.
1: 지금까지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길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그런 역사적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자, 조선시대 한강의 물류 거점에서 또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까지 긴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용산공원의 역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용산에는 남영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남영역도 있고요. 남영은 말 그대로 남쪽의 군영, 남쪽에 있던 군부대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용산 일대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지역에 훈련도감의 분영이 설치되면서 남영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데요. 조선군이 있던 용산에 훗날 청의 군대, 일본의 군대, 그리고 미국의 군대까지 주둔을 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떤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너튜브에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한 서울 지하철 시리즈를 찾아보시면 용산을 관통하는 1호선, 4호선, 6호선에 얽힌 역사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진영 대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용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2: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양성 공감치유센터의 이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2: 네. 정확하게 다양성 공감 교육센터 예, 이진영 대표님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우리 대표님 어디가 좀 불편하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6: 저는 선천성 근육 장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통상 우리가 이제 뭐 지체 장애다, 시각 장애다 하는 거에서는 지체 장애 유형에 속하고요. 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장애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체 장애 안에서 근육병, 희귀 질환에 속하는 네. 근육병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온몸의 근육이 힘을 잃거나 굳어지는 병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나 근육, 심장 근육이 좀 약화돼서 호흡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감사하게도 네. 폐나 심장 근육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 관절 네네. 쪽에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목이 일단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네. 목이 굳은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강의할 때 이게 좌우로 돌리는 게 되질 않다 보니까 네네. 옆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굴려서 보게 돼요. 시선이. 그리고 네네. 지금 박유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견눈질처럼 보는 걸로 하는데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아무래도 처음에 좀 이렇게 도도하신 분인가 네. 그런 거 아니시죠?
6: 맞아요. 네. 인사를 해도 고개가 숙여지질 않으니까 너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아주 도도한 사람이다 하는 오해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2: 네. 그래 눈이 크셔서
4: 맞아요. 네.
6: 아 정말요?
4: 아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는데 네. 제가 좀 정보를 받았어요. 이진영 대표님의 대해서 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3: 와.
4: 박사. 강남대학교 부설복지공감연구소 또 선임연구원으로도 또 활동하고 네. 계시고요.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2: 와, 대단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4: 진짜.
6: 필요에 의한 공부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뭐 미리 제가 인터뷰를 살짝 보니까 우리 또 우리 이진영 대표님을 통해서 가족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네. 또 특별히 오늘 또 스튜디오 같이 나와주셨는데 어머니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해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어린 시절에 이제 못 모른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진영 자매님에게 좀 놀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6: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시절 한 80~90년대 만 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장애인은 무조건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네. 거의 뭐 속된 말로 국룰처럼 네. 여겨졌던 시절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하셨다고 하세요. 네. 고심을 넘어서서 혹시 일반 학교에 넣었을 때 친구들한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셔서 네. 심장병이 걸리실 만큼이셨다고 하세요. 네. 근데 그냥 감사하게도 좋은 선생님들,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크게 별탈 없이 지내기는 했는데 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네. 종종 이렇게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 그런 친구들이 그냥 뭐 같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비장애인끼리도 야이 뭐 바보야 뭐 더 나아가서 속된 말로 야이 병신아 뭐 이런 네. 표현들도 네.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제가 장애인이어서 놀렸다기보다 네. 그냥 그 또래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였을 수 있는데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네. 친구가 야, 이 병신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뭐 어른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이 아이 진영이는 몸이 불편한 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보니까 네. 이 병신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와. 뭔가 왠지 욕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구랑 싸운 거예요. 아.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늘 양보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싸우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뭐 왜? 그러셔서 한 친구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하는데 엄마 나 병신 아니지? 라고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7: 뭐라고 하셨을까?
6: 저희 어머니께서 너 병신 맞아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제가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병신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병들 병자에 몸신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를 제가 알 나이는 아니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그 친구처럼 놀리거나 해코지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야. 근데 이 몸에 병이 눈으로 보이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그렇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해코지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는 두 병신이 있는데 너는 눈으로 보여지는 병이 있는 대신에 누군가를 해코지하지는 않잖아. 근데 그 친구는 눈으로 보이는 몸에 장애는 없지만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코지한 거니까 그 친구가 더 품어줘야 될 대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병신이라는 표현이 상처가 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는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 그치 나는 누구 놀리진 않아. 누구 사람 놀리는 건 나쁜 일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치 그 친구가 나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놀리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나 병신 속으로 나 병신 맞아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어머니께서 정말 지혜롭게 설명을 잘 풀어주셨지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니 또 속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또 사실 마음으로 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4: 속상하시죠. 사실은 아픈 자녀를 보면은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막 죄책감도 느끼고 네네. 더 괴롭고 속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진영 대표님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6: 네.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국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 집안이에요. 제 친가나 외가나 양쪽 집안이 네네. 다. 저희 어머니도 불교 신앙을 너무 극진히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셨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전도도 많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워낙 또 어머니께서 확고하게, 신념이 있으셨다 보니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어요, 초반에는. 네. 근데 우연찮게 저희 고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계셨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갈 저희 가족이 기회가 생겨서 갈 무렵에 고모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병문안 겸 일부러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고모님이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고모님 집안도 당연히 불교를 섬기셨던 곳이셨는데 워낙 위암 말기 판정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같이 상주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가 있는 동안에 저희 가족도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께서 전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거의 그 고모님 댁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해주시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도 보여주시고 권면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었던 거죠. 네.
7: 저희 초반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성실하셨던 어머니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게 되신 건가요?
6: 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접하는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침상이 다 젖도록 기도를 해서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께는 되게 울림이 되셨던 게 처음 제가 근육병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한 20살까지밖에는 못 산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키우면서 거의 끝이 정해진 아이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셨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생명 연장시켜 주셨다면서요. 이 아이 20살에 데려가시면 하늘나라가 정말 하나님 곁이 편안한 곳이지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는 있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시면 제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일찍 데려가시지는 말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제가 지금 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6: 저희 어머니께서 일반 학교에 저를 입학시키시기로 하고서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선생님들한테 구박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입학 통지서를 받고 나서 입학 전에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모를 때였었는데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막 교무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한 여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무슨 일로 오셨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실은 저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입학식 날 그냥 다짜고짜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당황하실까봐 미리 뵙고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마침 그 나오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1학년 7반 담임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여서 학습을 받을 정도로 똘망똘망한데 몸만 불편하다. 그래서 학교 오가고 하는 건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입학식 날 그냥 나타나면 당황하실까 봐 말씀드리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 그러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로 믿고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였는데도 그 한마디가 너무 눈 녹듯이 어머니께서 불안하셨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시더래요. 그래서 입학식 날 학교를 갔는데 왜 입학식 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서 집합으로 입학식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운동장을 갔는데 3월만 해도 얼마나 손이 좀 시려요. 꽃샘추위하고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편하게 앉아서 입학식을 하라고 의자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철제 의자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일반 의자에 못 앉으니까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첫날 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 다음날은 선생님께서 의자에 등받 천으로 된 등받이 커버를 씌워서 나오신 거예요. 손을
4: 씌우지 말라고?
6: 네. 야,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이틀 연속 어머니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아, 이 선생님은 내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평안함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 선생님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인데 담임을 맡은 아이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뭐 여름방학이면은 다 일일이 손편지 써서 학생들한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안부를 써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하셨을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또 놓고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는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직접 이제 찾아뵙고 선생님 저희 가정 하나님 믿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엄청 우시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퍽퍽 쏟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의 세월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믿고 하셨던 선생님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기도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좀 궁금해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
6: 선생님이신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교직은 은퇴를 하셨고요. 김미자 희자 선생님.
2: 김미 선생님. 혹시 김희 선생님한테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어요.
6: 그러게요. 아마 보실 것 같아요.
2: 꼬이꼬이 하시면서 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속으로 그래도 내 이름도 얘기했구나 또 좋아하시고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4: 지금까지 계속 보셨거든요. 네, 보시면 나오나 안 나오나.
2: 이름은 얘기 안 하나. 보시다 딱 김희 선생님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니까. 여기 좀 보고 김희 선생님한테 이 문자로만 다 하지 못했던 인사가 이거 조금 저희가 옮겨드릴까요? 그쪽으로 조금 옮겨서 이쪽으로 조금만 회전을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그렇죠. 네.
4: 네. 그래서 물 좀 보시고
2: 물 한 잔 더 드릴까?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김미희 선생님한테 문자로 다하지 못하고 전화로 다하지 못해
7: 너무 좋아하시네.
2: 그 감사를 방송 보시면 어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6: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진영이에요. 늘 감사하고 제가 입학 때 선생님을 배웠던 그날은 30년이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선생님도 제 나이쯤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어렸던 나이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위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일반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덕분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 없이 장애인이라는 생각 없이 동등하게 가르쳐 주시고 혼내 주시고 가르침해 주셨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께도 항상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저도 마음가운데 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늘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선생님 화이팅!
2: 화이팅입니다. 웃을 것 같아.
6: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네. 울컥하네요.
2: 그럼요. 사실 이렇게 기대도 안 하셨겠지만 그 첫 단추, 아까 말씀하신 첫 단추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학생의 미래가 이렇게 크게 바뀔 거 아니에요.
6: 그럼요. 얘가 영상편지에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어머니랑 늘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무부장님이랑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랑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학교는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그래서
2: 학교를 안 가는
6: 네, 일반 학교에서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에서 공부한 그래요, 친구들도 그래요. 많이 봐왔거든요.
2: 그래요.
6: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네네. 그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잘 가르쳐보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덕분에 정말 제가 하나님도 저희 가정이 이끌어주시게 됐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녀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참 잊지 못할 분입니다.
2: 그러네요.
6: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우리 사회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 장애가 제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사회복지라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테고 제가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또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게 사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 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가 제일 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늘 항상 보호해 주시고 뭐 모두에게 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특히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장애가 있지만 이 삶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삶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비장애인의 몸으로 물론 뭐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여의치 않아서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대로 그때대로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 네, 아유 참 감동적인 메시지네요.
6: 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되었든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가 되었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2: 아, 네. 하나님께서 또 꼭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짜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7: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요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어떤 현상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그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우리의 신체 이런 육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 하나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영님 마음속에 계시고 삶을 또 주인으로 끌고 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이어가시기를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 아멘.
6: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박영 목사님.
4: 저는 오늘 우리 진영 대표님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랑 너무 친밀함이 느껴졌어요. 네. 하나님이랑 너무 많이 이제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게 친밀함의 대화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고 아까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이거 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이거 결과를 만들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은 내 사랑하는 자녀랑 이렇게 친밀해지고 늘 대화로 연결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 같아요. 내 자녀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그게 부러웠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뭘까를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지금 강사를 하시지만 인식 개선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내가 뭘 어떻게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은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더 많은 그야말로 인식 개선들이 관심과 사랑과 또 교육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입니다. 네. 가끔 뭐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고 왜 아픈 사람이 있고 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할 때 만약에 반대의 질문으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누는 법을 어떻게 배우며 남을 돕는 법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쓰러진 자의 손을 잡아주는 법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영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가 김미희 선생님께 감사를 올렸지만 또 김미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진영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어서 너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너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런 기도, 이런 감사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힘써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비전을 이루시기를 저희도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하게 나오셔서 간증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어머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친구 영수하고 철수가 같이 산에 캠핑을 갑니다. 밤늦게까지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영수가 새벽에 잠을 깼어요. 그들이 옆에 있는 철수를 막 성급하게 깨우더니 철수야 철수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철수가 하늘에 많은 별들이 보이네. 영수가 또 질문합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이냐 그랬더니 철수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시간적으로는 지금 한 새벽 3시쯤 된 것 같지. 또 기상학적으로는 내일 날씨가 아주 좋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신학적으로는 저 거대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그마한 미물 정도에 지나지 않지. 그러면서 철수가 영수에게 뒤에 묻습니다. 영수야, 너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이냐? 그랬더니 영수가 철수에게 소리칩니다. 이 철수 이 바보야, 누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어? 라고 합니다. 천문학적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기상학적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주식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재정관리도 우리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 좋지만 지금 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텐트를 도난당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 상태가 어떠한지 바르게 가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텐트 아래서 잠을 자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혹 밤에 자면서 이불을 걷어차듯이 하나님의 텐트를 걷어차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텐트 아래 내가 있음을 확인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만나주신 베델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두 베델 이야기.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먼저 35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35장의 배경은 34장이겠죠. 34장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 디나가 그만 그 세겜 땅의 세겜에 의해 성폭행을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그러나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연모해서 두 가문의 결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 측에서는 요구하기를 이방인인 이 세겜 족속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기를 요구했고 거기에 동의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아직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그 모든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까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 동생 디나의 원수를 그렇게 갚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다 노하게 되며 야곱은 가족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긴 했으나 결국은 그래 그들의 위협 속에 야곱이 놓이게 되고 자기 온 가족이 멸망당할까 봐 야곱은 근심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착잡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즉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겠다 이미 서원을 했는데 이러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31장 3절에 그때로부터 한 6년 이상 세월이 흐른 상황입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쳤던 그 상황에 그 광야에서 정말 텐트도 없이 하늘을 지붕 천장 삼아 잠을 자던 그때 돌베개 타고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이 야곱은 베델이라 이미 명명했었는데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라. 이제 2절에서 8절까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자라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뿐이 아니고 모든 식구가 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 그들은 모든 신상과 귀고리 등등 다 창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들은 베델 땅에 이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부르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스라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옮겨 놓으십니다. 엘베델이라는 그는 앞에 있는 엘은 하나님이죠. 엘은 벳은 벳라는 베스트는 집이고 또 엘은 하나님이니까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엘베델이라 이름 짓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강조해서 베델의 의미를 더블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내가 명명했던 하나님의 집의 그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 지명을 강조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약 180세 정도를 살고 이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알론 바곳이라고 하는 이름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죽음을 아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많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세대의 변화, 제너레이션, 세대의 변화를 시사하기 위해 요 모세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9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다시 나타났다는 표현은 창세기 28장 아까 말씀했던 돌베개 자다가 야곱 베델로 명명했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여기 거의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는 밤에 나타나셨고 지금은 대낮에 나타나십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 야곱이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때의 약복강에서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되풀이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여러 백성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절 말씀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맏아들 요셉, 이게 원래 르벤이 맏아들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해서 맏아들 자격이 라헬의 장자인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 그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의 내용들을 요셉이 반복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기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허락한 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그의 자손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로 계속 이렇게 전승되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죠. 14절 15절에 보시면 돌기둥을 세우며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 불렀더라. 뭐 새로 이름을 정한 게 아니고 과거에 붙였던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 입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감으로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는 자리하게 됩니다. 비옥한데 다시 하나님의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할 것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베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경험한 은혜의 베델을 잊지 맙시다. 첫 번째 베델입니다. 도망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구나 깨달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했던 기억,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었습니다. 구원과 보호와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살만하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며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그래 우리는 힘있게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감을 갖고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그 시발점 우리의 과거의 베델 다시 한번 방문하시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첫 번째 베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에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에게는 다 이 특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며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그 경험. 루디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8절에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창세기 사도행 13장 48절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생 살아오며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의 베델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추억입니다. 이 추억이 없으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이 추억이 없으면 인생 재미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 향해 가는 나의 길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 다 모르겠으나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그렇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시간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 혹이라도 착잡한 생각에 인생이 뿌옇게 보인다면 우리는 은혜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그러기에 오늘도 순종의 베델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한항공,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항공회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항공회사 이름이 LR입니다. LR. 그 의미는 위로, 하늘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막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는 믿음을 반영한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위로 LR.

0: 한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상경, 북에서 내려와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겐 베델이었고 우리에게도 베델입니다. 우리도 베델이 아닌 곳에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에 있다고 한다면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에 두 개의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 요나가 나는 안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나서 3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두 번째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첫 번째 니느웨와 두 번째 니느웨 사이에는 그러나 요나는 도망침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도망치는 일이 있었고 깊은 잠에 들어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광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 결국은 요나는 토함을 받아 다시 이 두 번째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기적이 벌어져 많은 사람, 많은 요나,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죠.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이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해서 물고기 큰 물고기 배 그 위에 있는 위산 때문에 요나의 모든 얼굴 피부가 다 하얗게 표백이 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생 끝에 첫 번째 니느웨, 두 번째 니느웨. 베드로 인생에도 두 개의 숯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숯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숯불 쬐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고기를 구워놓고 배고픈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로 물으십니다. 첫 번째 숯불과 두 번째 숯불 사이에 베드로는 자신 있다 말씀드렸으나 그러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한 통곡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 나가서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저는 확신컨대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유행가가 뭔지 아세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나 그 노래가 베드로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사명을 맡기시던 그 장면. 우리에게도 두 개의 베델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수님 만났던 그 베델, 두 번째 베델, 우리가 있어야 되는, 머물러야 되는 베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베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두 번째 베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사명감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사명감 위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베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LR이 필요합니다. 상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면했던 그 장면, 그 사건, 그 분위기,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깨달았던 그 순간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 주로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 눈물, 베델의 구성 요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눈물이 우리의 베델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두 베델 사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베델을 통과했고 우리는 두 번째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이 뭔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속히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인생을 왜 사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만족감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두 베델 사이 어딘가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리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체하지 말고 몸을 베델로 향하며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시 찬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 모두 통과하신 줄로 압니다. 혹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첫 번째 베델,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확인하며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베델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 휴식이 있으며 거기에 하늘에서 임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인생 험산 줄령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뒤뚱거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베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초자연적인 열망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싸매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인생의 비를 막아주며 따뜻함을 공급해 줍니다. 아침 이슬에 냉기를 또 성가시게 구는 날파리 모기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의 텐트가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덮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텐트를 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베델 가장 가운데에 옮겨 놔주신 은혜 다시 찬양드립니다. 엉뚱하게 베델을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인생 살아가며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아니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막강하기에 우물쭈물하지 아니하도록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도록 뒤뚱거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음성 따라 베델로 열심히 한 주간 또 올라가며 베델 안에 머무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3: 토크!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3: 아주 해피리 잘 지냈습니다.
1: 아, 해피리.
0: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1: 잘하고 있어요. 네,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0: 아, 잘해야죠. 네.
3: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1: 아, 정말요?
3: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쩌면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져서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1: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네.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2: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네. 또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제가 깨어있을 때는 그분이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1: 그쵸.
2: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걸 이야기 하시는데, 네.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 진짜 좋다.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아멘.
1: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0: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2: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금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라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0: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에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1: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네.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0: 네, 맞아요.
3: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0: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3: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1: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3: 별 문제 없을 거예요.
1: 아, 진짜?
3: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떡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너무
3: 정이 모아지고
0: 그래서
3: 은혜로워.
0: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3: 그렇죠.
0: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1: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3: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2: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3: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1: 드셔야죠.
3: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쵸.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바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든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1: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엄마 눈치를 잘 봐야죠.
1: 네.
3: 이렇게.
1: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0: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밤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서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3: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갔을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1: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3: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질러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삼원버섯을 6kg에 60kg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삼원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3: 베개냐 버섯이냐.
1: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0: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3: 정말요? 진짜요?
2: 아니요.
1: 대학교 보내세요?
2: 이제 대학을 보내서.
0: 대학교 보내게
1: 독립이죠.
2: 그런 거예요? 네. 핸드폰 경우 제가 내는데요?
3: 독립 아니에요.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됩니다.
1: 아니에요.
0: 독립 아니구나.
3: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1: 진짜.
0: 정리하겠습니다. 계좌. 네.
1: 계좌.
0: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아, 핸드폰 여기 목사님 내시고.
1: 이제 고십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건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의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1: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3: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시큰둥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네.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번지기 날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2: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1: 네.
2: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1: 네.
2: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1: 네.
2: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0: 엄마는 일단 엄마죠.
1: 엄마죠.
0: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니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샀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뻐꾸기를 날려주셔야 돼요.
1: 뻐꾸로
0: 가면 뻐꾸 이거
3: 뻐꾸기 많이 날리죠.
0: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얘기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에 힘을 두셔야 되는 거죠.
3: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에도 없대요.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1: 진짜.
3: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많아.
1: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0: 진짜?
1: 네.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아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암버섯 사줬어야 되는데.
0: 잘못했다.
1: 그렇군요.
2: 하지만 라켓츠가 있습니다.
1: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0: 저는 이 말이 좀 떠오르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1: 네, 맞아요.
0: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희 씨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1: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3: 그러니까.
0: 상황버섯 해요.
1: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0: 너무 비싸다.
3: 많이 싸네.
1: 진짜 비싸.
0: 제가 저기 상황에서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저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1: 아, 이건 믿을만하네요.
3: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0: 상황을 봐서.
3: 그렇죠. 네. 상황을 봐야 돼요.
1: 아우, 라임의 황금.
3: 라임의 황금.
1: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벗은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진
3: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니까
1: 네.
3: 지금.
1: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2: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아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이제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3: 해봤죠.
0: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0: 기다립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2: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예,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0: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2: 네,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네. 번역본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0: 혹시 목사님이
3: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0: 아 그치. 네, 어쩐지 청이 네. 들어가가지고
4: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청진기.
2: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제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2: 잘 듣는 겁니다.
0: 아,
2: 그래서 우리 아까 네. 저기 레몬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네. 책인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0: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2: 민망하네요.
4: 네. 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0: 네.
4: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0: 아, 청바지.
4: 또 이제 네.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0: 네네네. 네.
4: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3: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4: 그러니까요.
2: 맨날
4: 청바지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0: 네.
4: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0: 그렇죠.
4: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0: 네.
4: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전에. 신앙인들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네.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네.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0: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3: 아,
0: 책이요.
3: 저는 제가 적어온 게 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0: 네.
3: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하게
4: 책 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걸.
2: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0: 네.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2: 네.
0: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2: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0: 아, 준비하셨군요.
2: 네.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0: 네. 네,
2: 올해 주제는 미라드입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근데 이라서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이라서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0: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1: 네.
0: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0: 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에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 저도 딸바보인데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조금 많이 역부족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2: 자, 이제.
4: 빠이빠이.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0: 맞다,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만 줘봐, 뭐. 엄청나지 않아?
2: 그냥 새 팔이야, 새.
6: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부모.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0: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2: 오차이야.
1: 네,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차유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보금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남북통일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한 패널에 새로운 얼굴이 오셨는데요. 우리 배우 김대명 씨.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배우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저도 앞으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4: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4: 나도 코스튬 만들고 싶다, 이렇게.
3: 드릴게요.
4: 아, 멋져요. 개성 있는 연기와 외모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명 씨. 아,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북한은 머리 스타일?
5: 머리 스타일?
4: 헤어 스타일?
5: 네.
4: 옷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머리를 묶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명 씨가. 네. 이런 헤어스타일 북에서 가능합니까?
6: 혁명화 대상이죠. 혁명화 대상이죠. 남자가 저렇게 하면은 이거 나 상상 태아석 저런 사람 머리를
4: 북에서 없어요?
6: 단 한 번 남자가 저런 거.
1: 남자가?
7: 홍길동이 있었잖니?
8: 그치, 사북에서.
9: 그건 사북에서 건 거지.
10: 아. 아니면 여자들도 묶인 데는 그 똥머리를 너무 예쁘게 똥머리를 묶었어. 와.
3: 야. 아,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머리가 길면 이제 잡혀가는 건가요?
6: 그렇죠.
9: 아니 뭐 여자도 머리 길면 뭔가 처벌 대상인데 남자가 머리 긴다 남자 꽁지머리 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북한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6: 아니 길을 수 있는데 약간 그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해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머리에 꽂는 거랑 같은 거예요.
10: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요.
3: 정신하겠습니다. 네.
1: 아니 우리 대명 씨가 배우시잖아요.
9: 네.
1: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액션으로 배우로 하고 계세요. 리액션이. 그죠? 자, 우리 북한이 정말 이렇게 들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혹시 대명 씨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세요?
3: 저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 다닐 때 제 네. 거기 있었던 친구가 탈북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6: 오, 네. 만나보셨군요.
3: 그래서 예, 만나봤는데 이제 지금은 연락은 안 되지만 그때 그 친구의 되게 눈빛이 좀 되게 강렬했거든요.
4: 아~
3: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네.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1: 어떤 거예요?
3: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라는 여금주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1: 네네.
3: 그거를 세 권짜리를 이제 읽고 독후감을 썼었는데 그 내용들이 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지만 좀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좀
1: 그래서 우리 대명 씨 오늘 같이 한 시간 하시면서
3: 네네.
1: 뭐 분명히 궁금한 게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네네. 질문도 하시고 네네. 오늘 재미있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자, 그렇다면요. 남한 가족만 새 얼굴이 있냐? 아니죠. 탈북 가족들 중에도 새 얼굴이 있습니다. 장미
2: 장미 한 송이 장미 예 yeah.
4: 장미 아이고 어르신들 장미, 아이고 어르신들
1: 자 우리 장미 씨를 소개합니다.
11: 안녕하세요.
2: 장미
11: 네 저는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장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장미
4: 야 아니 정말 산떨기에 아리따운 꽃송이 장미처럼 정말 아름다우신데 이 눈매 보세요. 오, 그냥 입술도 이렇게 쫙 미스코리아 같은 느낌.
11: 감사합니다.
4: 네, 너무 네. 환영한데 제가 익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굉장한 엘리트라고.
2: 네.
4: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맞아.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4: 미덕이 아니에요. 네, 네. 직접 말씀해 주시죠.
2: 드러내야 돼.
11: 저는 북한의 리과 대학을 다녔어요.
1: 리과요?
11: 리과 대학.
6: 리과 대학.
2: 리과.
11: 북한 말로 리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보아하지만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예요. 네.
6: 북한에서 리과 대학은 TV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대학이에요. 3대
11: 대학이 있다면 첫 번째가 김일성 대학이죠. 우리는 서울대처럼 네, 네, 네. 간부출로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쫙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는 게 김책공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초 엘리트들이 소수 정예로 가는 게 이과 대학.
10: 아, 네. 그중에
11: 그렇죠. 서수정예.
10: 그러니까 주옥 씨가 가려고 했던 그 리과 대학.
11: 그렇죠.
10: 안 갔잖아.
11: 네.
1: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10: 안 갔어.
1: 안
10: 갔어.
11: 저는 이과 대학 안 가고 한동대로. 네.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10: 사실 네, 장미 씨가 나온 그 다니던 리과 대학이 네. 정말 그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가 가는 곳. 그렇게 거기를 나오면 앞길이 아주 그냥 창창하고 고속도로였을 텐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탈북을 하신 거 아닙니까?
4: 와, 너무
10: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1: 제가 공부를 잘해서 리과대학교에 간 건 맞지만 사실 북한에서 여자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1: 왜요?
11: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한들 저희는 장마당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되거든요. 네, 연구소로 배치를 받기는 해요. 근데 연구소에서 주는 월급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 어쨌거나 장마당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제 스스로 한계를 좀 느낀 것 같아요.
1: 자, 우리가 우리 장미 씨의 얘기를 이제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지만 우리 장미 씨 이야기 조금 더 미뤄뒀다가 이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주제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10: 어? 이게 뭐야? 잠깐, 어머, 김혜민 결혼합니다. 어머, 이 언니 사내 번지기 같았는데 드디어 결혼하네. 한번 청첩장 열어봐야지.
5: 잠깐만. 내가 봐서 미안한데. 이거 청첩장 맞아 이거?
10: 왜?
5: 이거 링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 어? 그러네?
5: 아, 너 큰일
10: 났어. 웬일이야, 나. 완전 깜빡 속을 뻔했네. 아, 야, 좀. 사이버 사기가 사친다더니.
5: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요즘 요 스미싱하고 피싱이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10: 아니, 어떻게 누가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자꾸 비법을 저장하는 거야.
5: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알았지?
10: 알았어.
5: 사이버 범죄 잘 알면 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를 했지.
10: 뭔데?
5: 남북한의 사이버 범죄. 빠밤.
1: 야.
10: 처음 봤는데 잘하시네요.
5: 아시네요. 오, 진짜 좋아.
1: 대명 씨도 같이.
10: 예. 팀이지 알았어.
1: 아, 팀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들어 보시죠.
10: 세 명이서.
1: 예. 우리 선정 씨가 엄청 지금 당황하신 거예요. 그죠? 사이버 범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10: 알면서도 당하니까.
1: 그러니까. 진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자,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어떠한 북한 말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두 개의 단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11: 그 사내 번지기 같다는 건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1: 아, 사내 번지기.
11: 네. 너 왜 이렇게 사내 번지기 같이 노냐? 그 남자 번데기 같이 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좀 지역마다 다른데 평안도 쪽에서는 도퍼리라고 그래요. 이거 도퍼리 같은 거 그러거든요.
10: 손머슴.
11: 손머슴아 같이 논다는 거 이거 도퍼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또 함경도 쪽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사내 번지기.
1: 같은 뭐. 단어로 여러 해 말이 나오네요. 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비법?
10: 비법은 뭐 그냥
11: 불법.
1: 불법이에요,
7: 이게? 예, 예. 비법 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네. 비법이라고 하는데.
10: 아, 비법이 아니라 비법.
7: 예, 비법. 오, 비법 행위.
10: 아, 비법 행위. 네. 불법.
1: 비법. 자, 이거 두 가지 또 오늘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남북극장에서 보셨잖아요. 요즘 심심치 않게 사이버 범죄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스미싱, 그리고 피싱, 더더군다나 국제금융 해킹 사건까지. 아. 정말 남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 미국 법무부가 17일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지난 10년 새 최악의 해킹 사건을 일으킨 사이버 불량 국가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13: Well, about 2 hours ago, Bybit experienced a hack on our Ethereum cold wallet. Overall, around 400,000 Ethereum, which is about $1.5 billion.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0: 이 북한이 해킹 범죄, 그죠?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죠. 무려 15억 달러.
1: 아, 15억
0: 2조 원 이상의 그 가치의 가상화폐를 탈취를 했다는데요.
1: 상상. 아유, 상상이
0: 되십니까?
1: 어마어마하죠.
0: 그죠?
1: 네. 네. 2조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금액을 한 번에 탈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해킹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법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2: 그 제가 이게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 네. 이게 국가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트더라고요. 네. 북한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3: 도덕질한 게 제일.
2: 그러니까 그 뭐 어쨌든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북한이. 플랫폼도 만들고 해 가지고 네. 막 거기서 무기도 판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지금 일경제라고 하는 경제가 다 마비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2경제, 군수경제 안에 그 해킹을 아마 포함시키고 있어. 총총치국 산하에 있는 해커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나가서 해킹하는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니 해킹은 명백한 범죄인데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빼돌리는 북한의 그 뻔뻔함. 아, 정말 무섭네요. 네. 강력한 대북 체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당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4: 근데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그 합법적인 일보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국가가 묵인해주잖아요.
1: 맞아, 맞아.
4: 그러니까 국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강력한 산업으로 키웠기 때문에 눈 감고 앙호하는 상황이니까 그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자행돼도 그 사람들이 북한의 국적이기 때문에 사실 따뜻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2021년에도 무슨 안다리엘이라는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병원을 해킹하면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는 그 고객의 어떤 그 개인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본인들이 딱 해킹해가지고 암호화시키면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돈을 내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꾸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딱 암호를 걸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 줘.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병원은 이거를 풀지 못하면 이 병원을 운영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쵸.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딱 그냥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돈을 받고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주요 목적이 뇌아버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 야.
0: 장미 씨, 제가 그 여쭤보고 싶어요. 니과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5: 네.
0: 거기에 분명히 네. 해킹에 관한 그런 뭐라고 하지? 교육 같은 거?
5: 네.
0: 하지 않아요?
5: 아니, 그런 건 하지 않아요.
0: 네. 그럼 어떻게, 이런 해킹 조직이 생겨난다는 건 분명 무슨 교육 체계가 있을 거니까.
5: 네. 근데 저희가 7개 학부가 있는데 네. 거기서 기본 수학과하고 컴퓨터과학과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5: 기초수학을 엄청 가르쳐요. 해석수학, 복사수, 함수론, 기하학. 그러니까 기본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접목하는 건 좀 쉽지 않을.
6: 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네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1: 이것조차 안 믿겠어.
6: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한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해킹 기술이라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이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3: 최근에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해킹을 넘어서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IT 기업 같은 걸 보면 비대면 면접을 보는데 네. 저 가상의 인물을 면접 보게 해서 미국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네. 사용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해킹하고 근데 이거 얼마 전에도 엄청 큰 기사화 됐어서
1: 그 북에서 가능하다고요?
3: 야 그게?
1: 북한에서?
3: 네. 그러니까요. 네.
0: 아까 제가 그 영상을 우리 다 같이 보셨지만 이제 유나 씨한테 좀 여쭈고 싶은 게 그 북한이 이제 해킹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예를 뭐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뭐 어디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시잖아요. 저 아까 화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2: 아까 화면 보면 그들을 잡을 방법이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슬림하다라고 영어 원어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슬림하다는 건 확률이 없다는
0: 네,
2: 얘기죠.
0: 네,
2: 거의
0: 네, 네, 네.
2: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쟤네들 지금 밖에 있질 않아요. 학원 다 들어갔죠, 안으로. 그 밖에다 가만 놓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는 아마 인재 양성하겠죠, 후배 양성하고. 근데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아,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현역에 있을 때, 네. 그 인민무력부에서 이렇게 군관들 모아놓고 대회를 많이 해요. 그때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총알전쟁이 아니다. 앞으로는 정보전이고 전자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대 안에서도 이렇게 그 전자전 부대를 키울 때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뭐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토대는 김정일이 다 닦아놨어요. ICBM도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들어갔을 때 김일성은 그 핵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김정일은 그에 반발로 그 행사장에 나오지도 않았댔거든요. 자기는 뭐 러시아에 가네 어디 가네 하면서 그 김정일 자체는 아 자기는 미국 못 믿겠다. 나는 앞으로도 그냥 내 저거대로 핵을 가지겠다. 결국은 그 핵을 쭉 추진해서 김정은이 가진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해커도 나름 그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다 양성을 해놓은 걸 김정은 대회 와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보고 앞으로 쟤네들은 뭐 은행을 못 터니까 비트코인은 엄청 털어 될걸요? 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0: 네. 해킹을 하겠죠. 그렇죠. 네. 정미 씨는 어떠셨어요? 어,
7: 저는 네, 해킹 얘기를 들으니까 네. 첫 번째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네, 항상 안 좋은 일에 북한 이름이 아, 거론되는 아, 거예요. 근데 저는 고향을 북한에 둔 사람이지 네.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두 번째로는 좀 놀라움을 느껴요.
0: 놀라움을 느껴요. 네. 네.
7: 북한에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한 해커들이 많다고? 예. 어, 저도 거둔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구심 플러스 놀라움을 느껴요.
0: 어, 동시에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구나.
8: 아니,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해킹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9: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해킹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작년 기준으로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최소 13억 달러.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한 해에는 6억 6천 달러. 그러니까 네. 결국은 2024년과 2023년을 봤을 때, 해마다 그 액수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북한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불특정 분야에서는 월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나 중동 나라들 보면 정말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이렇게 조폭들이나 그런 소굴들이 발전했잖아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는 세계 바닥이지만 그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은 해킹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장미 씨가 말한 것처럼 이과대학, 대학 안에서 그런 걸 배워줄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재나 천재 같은 애들을 발탁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봉급은 최상을 해줘요. 부모들이 다 평양에 와 살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고 내 부모들이 내 덕에 호강하는데 왜 충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당에서 지시한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타이틀이 좋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다. 조국과 인민을 부강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뇌가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도둑질을 해도 이게 영예로운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외화 확보. 출로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0: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한쪽엔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북한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이런 프로그램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은 엘리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장미 씨 주변에 네. 해커가 있으세요?
7: 아, 근데 사실 있다 할지라도 네. 모를 것 같아요.
0: 모를 것 같죠?
7: 네, 사실 저희 오빠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0: 아, 그러세요?
7: 오빠 네. 친구 중에 네. 그 프로그래머로 해외에 나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네, 저희 집에 막 기념품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그 일을 한 돈은 받지를 못하고 국가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는 받은 돈이 없고 국가가 알아서 정산을 해줬는데 돌아올 때쯤에 네. 받은 돈이 20%만 정산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0: 네.
7: 그래서 그 20% 받은 돈에서 막 친구들 선물 사고 부모님 선물 사고 네, 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는 게 아마 그 친구도 나가서 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친구도
5: 그 북한에서 과거라는 학교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일반이 수재반이고 2반부터 5반까지는 보통반이에요.
0: 네네네.
5: 네, 그 수재반 출신이거든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외화벌이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네. 속내는.
8: 아, 그러니까 했네요. 다음 외화벌이 한 게.
4: 저는 장미 씨가 하는 이야기가 네.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대학 뭐 이렇게 수재들 저 해커를 할 수 있는 수학과를 졸업한다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8: 네.
4: 저 특정하게 어떤 수학이나 알고리즘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적 기호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초적인 지식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애들 네. 실습시킨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피싱 파일을 열지 말아라. 어떤 위험한 파일을 열지 말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10: 네.
4: 결국은 허공에다가 괜한 그 쓸데없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낚시 그 파일 심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그런 일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노동력이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라고 파견만 해주고 정말 개돼지처럼 좀 밥만 먹여주면 아파트 지하 1층, 5층 이런 데 아예 7명, 8명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쫙 놓고 그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낮가밤이 바뀌어가지고 감금시켜고 그리고 왜 탈북 못하냐 그러면 3명씩 나와서 이렇게 시장 보고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료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남는 게 뭡니까? 시간과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과 쪽도 아니고 저 문과 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상히는 몰라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수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의 어떤 해커를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8: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장미 씨가 네. MZ세대잖아요. 네. 2019년에 탈북하셨고 네. 저도 이제 오후 자유를 하다 보니까 감을 잡았어요.
0: 어떤 거요?
8: 감 잡았어. 한국 드라마 보고 오신 거죠.
0: 아. 아, 드라마 보고 이제.
8: 탈출을 꿈꾸는. 맞나요?
5: 네. 대학교 때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저기 유나 언니처럼 뭐 성수원이 뭐고 싶어 탈북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수원이 나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드라마 너무 봤고 드라마를 통해서 아 세상은 너무 자유롭구나. 그리고 뭐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로 그냥 뭉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만 왕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세상이 참 그리웠어요. 동경을 했습니다.
8: 야, 이렇게 좀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탈북,
5: 네.
8: 탈북이라는 행동을 이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5: 네.
8: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계기가 뭡니까?
5: 조건은 갖춰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네, 네. 제 정신 상태가 이미 네, 한국으로 네, 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웨딩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고급 결혼식을 주로 했었죠.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0: 아, 북한에서요?
5: 네.
8: 북한에서 웨딩 사업을?
0: 평양에서요?
5: 아니요, 저희 그 청진에서 했었어요.
0: 아,
5: 네.
0: 네네네.
5: 네, 근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그 갑자기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뭐라 할까?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네. 쓸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불안함이 항상 존재했었는데 저희 아빠 세대 때 활동했던 분들 중에 살아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빠 세대가 그 외화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 나가면 국가가 와가지고 너희 안기부 돈 받아먹었지 이러면서 아이고. 잡아갔어요.
8: 아.
5: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돈을 막 벌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네, 우구감이 위기감이 있었고 그리고 막 삶이 보람차지가 않았어요. 너무 헛됐어요. 이게 딱 그때 오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네. 탈북을 했었거든요.
8: 아.
5: 전화가 왔던 거예요.
10: 네, 네.
5: 탈북하지 않으려니? 저희 오빠는 또 뭐 한참 생각하다니 아니 나는 탈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0: 어, 사랑하는 여인이 그러는데 네.
5: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10: 네.
5: 공부만 한 사람들 예. 이런 시간은 제로입니다. 네.
10: 네.
5: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잠을 못 잔 거죠. 심장이 네. 너무 뛰어갖고 네. 탈북을 하자 네. 네 그렇게 설득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8: 같이요? 같이?
5: 네 가족이 다 같이
0: 오,
5: 네.
0: 다 같이
4: 이렇게 우리가 갈게
8: 그때 장미 씨가 몇 살이셨어요?
5: 29살이었어요.
0: 29살.
5: 네.
0: 하, 세상에. 김대중 씨 얼굴 보세요. 지금, 야,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6: 영화를 보신
0: 분. 영화 보고 싶은 막 이런 말들.
6: 드라마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네. 지금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1: 듯한. 그쵸. 네,
0: 그러니까.
7: 산에서 온 사람들은 삶이 다 드라마예요.
0: 그러니까. 네. 완전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6: 그래서 이게, 이 감시를 피해서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국경을 넘으신 거잖아요.
0: 네.
6: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건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7: 중국까지는 무사히 왔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도중에서 저희를 그 차에 태우고 첨보러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거기서 시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원래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제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공안차가 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머뭇대다가 다시 그 공안차를 보자마자 돌아서 왔어요. 네. 근데 공안차 역시 저를 본 거예요.
1: 아이고.
0: 아, 네. 왜 갑자기 날 보고 돌아서지? 뭐 이런 네, 느낌. 네.
7: 그래서 네. 그 순간에 아 내가 차로 가면 저희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이 있을 텐데 네. 다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산으로 향했어요.
6: 와, 네. 역시 이과대.
1: 가족을 살릴 거.
6: 역시 이과대야. 이 두뇌가
1: 경우에 있어.
6: 네. 경우에 있어.
7: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이게 산 쪽에 산턱에다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 쪽으로 향했어요. 산 쪽으로 향하면서 아 이제는 오빠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겠구나라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작별 인사를 했어요.
0: 네.
7: 근데 차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기왕 잡힐 거 이제. 뛰어도 내가 차 속도로 못 뛴다. 내가 80km 몇시로 뛸 재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이거 신발끈을 묶는 척 했어요.
0: 네네.
7: 차가 제 뒤에 와서 딱 서더라고요. 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1: 어, 어떡해. 뭐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발끈을 묶었어요. 심장이 너무 방망이질 했는데.
1: 네. 나 같으면 막 그냥 도망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7: 그러니까. 한참 거기서 이불을 있더니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1: 어, 왜?
7: 왜? 너무 태연하게 신발권을 먹는 거를 보고 쟤는 아니나? 왜냐면 제가 아시아 얼굴을 갖고 있잖아. 중국인이나 뭐 한국인이나 탈북민이나 거의 좀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장미 씨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 이제 탈출했으니까, 네. 자, 나에게 자유가 왔다. 네. 이걸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유란 어떤 의미이셨어요?
7: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저는 에펠탑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저한테는 그게 자유였어요.
0: 아.
7: 네. 네. 어떤 뭐 에펠탑이 아니라 그게 자유의 상징처럼 네. 저한테 네.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늘 나는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일상이 그냥 여행이고 프랑스에 네. 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유는 나한테 편안합니다.
0: 편안하다.
7: 예, 누구 와서 뭐 건드리지도 않고 네. 내가 뭐 무직으로 있어도 말 안 시키고 네. 예,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야, 너 뭐 이제는 그만 일해. 너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네.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편안함. 그게 자유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와,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1: 있어요? 그러게 궁금하죠.
7: 지금
0: 네.
7: 1년 전까지는 광고 회사에서 영상 만드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네. 제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0: 칼럼을.
7: 네.
1: 웨딩 사업은 안 하세요?
7: 아, 네. 웨딩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0: 한국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
7: 거죠? 네, 네.
0: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
2: 네,
1: 거죠.
2: 네.
1: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2: 네. 이제 그게 얼굴도 막 피더라고요.
1: 얼굴도 피시고
3: 그러니까 미소가 항상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이제 응원합니다.
2: 네.
1: 자유 실컷 누리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북한의 해킹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북한뿐이 아니라 남한에도 네. 분명 해커가 있습니다.
3: 있죠. 아, 있겠죠.
1: 네. 우리 하윤 씨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그 옛날에 그 방송 유재석 님이랑 그 분이 나왔던 또 방송에서 화이트 해커가 나왔습니다.
4: 네.
2: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도 엄연하게 화이트 해커가 존재하고요.
4: 네.
2: 관련된 뭐 특정 학문 하시는 분들 또 네.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4: 아,
2: 예, 이분들이 네. 필요하다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도 그런 해커의 어떤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해킹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법을 또 강조하는 나라고
4: 네.
2: 천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내가 양심에 찔리거나 이게 위법이 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잖아요.
4: 네.
2: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이라는 이거에 엄청나게 그 좀 싫어하죠. 그래서 네. 국제법을 준수하는 어떤 그 제한적인 그 가치만 우리가 딱 하고, 그러니까 방어용 위주의 어떤 그 해커라기보다 방어용 위주의 어떤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보태자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학생이 해킹하는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일반 대학생들이 그 북한의 사이트를 해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댓글창 닫아버린 사건도 있고요.
5: 아, 성실하네.
2: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IT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3: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 국가라면 사이버 공격으로 네. 도둑질을 하지 않지요.
6: 핑 뜯지
3: 않지요. 도둑질 하지 않지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이 북한 해커들의 정체.
6: 아하.
3: 야,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정체.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니?
5: 넌 누구니?
3: 궁금하다고.
5: 네, 그러니까 북한 해커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라자루스 그룹.
1: 네, 라자루스 들어봤습니다.
5: 일명 히든 코브라.
1: 아, 히든 코브라.
5: 라고 하는데 북한 내에는 정찰 천국.
1: 네.
5: 그중에서도 3국 있고요. 3국 안에 3국과 110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데
1: 네.
5: 뭐 많게 보는 분석은 한 6-7천 명 정도.
3: 6-7천 명.
5: 뭐 이 정도가 안 되더라도 3-4천 명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적인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력을 동원해서 온갖 첩보 활동도 하고 정보 뜯어내고 필요한 모든 활동, 이야기했던 외화벌이 활동도 하고 하면서
4: 네.
5: 최대의 그런 사이버 인력들을 계속해서 공장처럼 돌리고 있는 거죠. 총 정치국 안에서.
7: 그 평양에 미림대학이라고 있거든요.
5: 그렇죠.
4: 네.
7: 그 미림대학에서 이 해커들을 키워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미림대학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4: 네.
7: 그런 해커 조직을 만들어내는 네. 학교다라는 얘기가
5: 맞아요. 맞아요.
8: 미림대학, 압록강대학
4: 네.
8: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는 계급 자체가 군인이에요.
7: 네.
8: 그래서 저희 저희 오빠도 그 국방대학 그쪽 출신이어서
4: 네.
8: 저희 오빠도 거기서 컴퓨터 공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압록강대학으로 편입이 되거나
4: 네.
8: 바로 아스콤이라고 하는데 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4: 네.
8: 그래서 이걸 빼내는 데도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7: 맞아요, 맞아요.
8: 거기를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거든요.
7: 네.
8: 다 군인 별 하나씩 달고 들어갑니다.
7: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해킹하면 해커면은 막 그 집안은 잘 살겠네. 그나마 정은이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8: 아니, 얼굴도 뭐
7: 그런
8: 나빠요.
7: 생각을 해주는데 그 자식 뺏기는 거거든요.
8: 그러면
7: 바뀐 구역에 위수구역에다 가둬놓고 자기 정권에 필요한 돈을 털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4: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볼까 뭐 네. 라자루스?
9: 라자루스.
4: 어, 이름도 네. 특이하던데 그런 구름명은 네. 누가 짓는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뭐 구름명 그렇게 짓는다기보다는
7: 네. FBI하고 CIA에서 붙여준 이름도 있거든요. 그게 뭐
2: 특정 어떤 코드 네, 때문에
7: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라자루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답게 지으려면 북한답게 지으려면 뭐 총폭탄 막 핵폭탄 이렇게 짓겠죠.
9: 뭐 근데 강냉이 자유 뭐 맛있는 보리밥
7: 미국에서 달아주는 이름이 많다더라고요. 아,
9: 네. 네. 이 라자루스 말고도 그 김숙희? 네. 김숙희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해커들도 뭐 그 그룹마다 그런 특징이 있나요? 이름처럼 뭐 특징 같은 뭐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4: 김숙희?
10: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보면 뭐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네. 김숙희, 안다니엘 등은 이제 사실 북한 당국과 연결된 그런 해킹 조직이잖아요. 네, 네. 라자루스는 이제 주로 금융 분야 공격을 주도하고 김숙희라는 그런 조직은 네. 정보 수집.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도 해킹 당했잖아요.
11: 그렇죠.
10: 그리고 병원도 해킹 당했고 네. 그리고 탈북민들이 정보도 다 빼내갔다 해가지고 엄청 많았죠. 그런 것들은 이게 김숙희라는 그런 조직이 하고 라자루스는 그냥 해킹, 금융적인 이런 걸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4: 아니 북한의 생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10년 전 모습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해킹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앞설 수가 있는지
9: 앞서갔어요.
4: 깜짝 놀랐습니다.
9: 특화된 예. 조직 아닌가 싶긴 한데요.
10: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북한의 해킹 부대가 1986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전산요원을 배출해서 군 관련 보직에 배치하면서 시작이 된 게 시발점이다. 아~ 이렇게 우리 당국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참모부 아래에 전자총찰국이 있고 네. 그 아래에 또 사이버지도국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술정보국 121국인데 네. 여기서 복무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이렇게 뛰어난 천재 인재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86년 맞는 거예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부터 그 근원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유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김정일 때 좀 더 바탕을 베이스를 깔고 김정은 때 그 빛을 보게 된 거죠.
7: 맞아요.
10: 역사가 있는 거죠.
7: 제가 운이 좋아요.
12: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프로그램 서자반이 꾸려졌어요. 그게 2005년 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은 또 다시 전문화된 그런 곳으로 가요. 거기가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
9: 프로그램 반을
12: 네, 있어요.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이라고 네. 전문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네. 네, 거기에서 학생들이 배출이 되죠. 양성이 되죠.
9: 아, 저도 이렇게 화면 보면 그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엄청 복잡하잖아. 무슨
4: 외계.
9: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7: 저희 오빠가 고등학교 때 저기 네. 1고등에서도 저기 컴퓨터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배운 기술을 아직까지 여기 와서 그걸로 취직해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9: 아.
7: 이미 오기 전에 무슨 C영화 같은 건 이미 다 마스터를 했고 코딩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 와서도 막 더 할 게 없다는 거.
11: 다 배웠으니까.
7: 다 배웠으니까.
4: 이제 뭐 가르치지.
7: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스컴으로 들어가면 전문 해커가 되는 거고 네. 다행히 돈을 써서 빼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4: 그치.
7: 거죠.
4: 그렇지.
10: 근데 북한이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이런 게 대중화가 안 됐다는 거죠. 아. 이렇게 특출하게 잘하는 학교 그리고 일고등학교라는 게 도마다 있는 영재 학교예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서도 특출한 아이들만 이렇게 완전히 다 배우는 거지 일반 학생들은 컴퓨터 만지도 못 본 아이들이 있어요. 시골 아이들 같은 경우는.
9: 그게 하고 지난번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10: 네.
9: 종이 위에다가 키보드 네,
10: 맞아요.
9: 그리고
10: 연습을 하고
9: 공부했다고. 예. 네, 그러니까.
13: 컴 타자 하듯이.
9: 네 맞아요. 네, 타자 이렇게 생겼다고 네. 컴퓨터가 없어요.
13: 없어요.
9: 네. 종이 위에다 그림 그리고 하는 거니까.
12: 제가 2019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대학생들한테는 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북한은 워낙에 전기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데스크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 노트북을 사용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다 노트북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희귀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7: 저희 집에도 네. 노트북은 있었어요. 오빠 대학생이 되니까 노트북을 집에서 장만을 했고요. 그때 중국 돈으로 한 2천 뭐 좋은 거나 5천 원까지 했었던 것 같아서.
11: 브랜드는 어디예요? 궁금해요. 그 제품
7: LG 거
5: 그니까 있었는데 중고로 들어왔는데 5월은 떼고 그래서 LG 거를 비싸서 못 썼던
11: LG요?
5: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국 걸 제일 많이 썼어 레노버. 레노버 저는 레노버 썼는데 레노버는 거의 대중적으로
2: 토시바 썼는데
5: 토시바 레노버를 아, 진짜 많이 썼어
11: 토시바
13: 토시바 되고 토시바
11: 그러니까 우리 한 민족이잖아요 네. 한 민족이 이 수학 굉장히 잘하는 거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 올림피아드 수학 나가면 뭐 1, 2위 막 석권하는 거는 거의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이과대학 나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아 정말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유나 씨. 북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수제라고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좀 알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7: 저는 그냥 수제하면 생각나는 게 네. 이렇게 뭐 4살, 5살 때부터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어린 나이 때부터 북한은 보고 있어요. 옥화생 네. 관리하듯이.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절차적으로 뽑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머리 좋고 수제하고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뽑아가니까. 결국 뽑아가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들었던 건 우스갯소리지만 네. 김정 1 책상 옆에 5살짜리 뭐 영재가 있대요. 그런 얘기 들었지. 근데 엄청 뭐 아예 이게 너무 영특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개 보고 뭐 물어본대요. 막 장군님이 야 이거 빨간 버튼 눌러 까만 버튼 눌러 말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 5살 꼬마한테.
7: 근데 걔가 이제 점도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거 얘가. 그래서 막 엄청 영재가 있대. 장군님 그 승용차 맨날 같이 타고 다닌대요.
2: 진짜 영재.
7: 그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4, 5살 때부터 뽑아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그 영재, 수재 이런 애들은 다 위로 그냥 뽑혀 올라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주변에서 쉽게 보지는 못했어요.
11: 그럼 우리 그러면 혹시 장미 씨
7: 네.
11: 혹시 그러면 아까 우리 올림피아드 뭐 이렇게 수학하듯이
7: 네. 네.
11: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뭐 참가하거나 주변에 그러신 분 없으셨어요?
12: 오빠가 참가를 해서 상을 네, 받았어요.
11: 친오빠가?
12: 네. 베이징 아이스키스 프로그램에 네. 참가를 해가지고 네. 네, 상을 받았어요. 네.
5: 북한 신분이었죠?
12: 네.
7: 이야.
12: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정말 오빠를 대견하게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네. 그때 오빠 나이가 19살이었는데
11: 19살.
12: 네,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네. 오빠가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막 경사 그랬죠. 났다. 근데 오빠가 돌아왔는데 친구 아버님 선물 다 사가지고 오면서 부모님 선물 하나 안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1: 그 나이 땐 그래요. 네. 원래 친구가 소중해.
12: 네. 네. 그래서 아빠는 정말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냥 네. 부모님 앞으로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11: 네. 오히려 나 가서 입상했잖아. 아빠 이거
2: 엘리트 뭐 하죠. 아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 우리 장미 씨 오빠도 엘리트잖아요. 네. 수제 중에.
11: 네.
2: 그런데 이렇게 뭐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영재가 되면
7: 네네네.
2: 혜택 같은 게 있으면
11: 그러게
2: 좋잖아요.
11: 그러니까 혜택,
12: 혜택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11: 1도 없었어요.
12: 네. 그리고 저희 오빠가 베이징 갈 때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면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용돈을 받고 생활을 못하겠다 해갖고 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고 가서도 정말 외국을 마음껏 여행할 생각에 좀 들떠 있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뭐 그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팔을 껴안으면서 헌눈 팔지 말라. 예. 네.
11: 감시를.
12: 예, 네. 그렇게 딱 얘기를 네. 하더래요.
5: 혜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한 물질적인 그런 보상, 포상이 그게 아니라 네. 명예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
2: 그럼 뭐
5: 그게 그거를 어찌 보면 일반 사람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기회를 따내기 위해서 집에서 돈을 모아서 다 해야 되고 그 기회를 일반 그냥 주민 돈을 모아서 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오히려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9: 그러면 해커들이 어떤 대우나 혜택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밖에 나갔다 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그게 혜택인 거네요.
5: 네.
2: 그게 혜택이에요.
5: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해커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을 훔치고 해킹을 밖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러 데 알려져가지고 나름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IT 어떤 그런 수술을 받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2: 탈북을 해라. 왜 북한으로 돌아가면 후회하지 않냐.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메일을 넣다 보니까 막 답답함을 토로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김정일의 요리사 이런 책 있잖아요. 그리고 네. 탈북민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서 북한 기득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쓴 태영호 공사님 책, 그다음에 그 고용환이라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분들의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네. 하지만 그들이 컴퓨터 파일에서는 영리하게 자식신들이 볼 수 있지만 책을 가지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파일로 있으면 자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런 제가 요청을 받아서 관련 부분에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라는 걸 그때 물어봤거든요. 돈 받냐? 줍니다.

0: 밑에서 밑바닥에서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해외로 파견해 줄 수도 있고 경찰청국에서 그래서 자신이 뇌물을 받는 안정적인 어떤 직군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도 자기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유를 누리러 남한으로 가고 싶지만 이 본돈과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 지위를 얻으면 먹고 사는데 사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자유가 없이 사는 건 알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눈 꾹 감고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살기 위해서. 네. 예, 근데 이 해커들이 물론 뭐 금융이나 뭐 이런 군사 정보 이런 걸만 노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의 그 통장 뭐 이런 것들, 개인 정보 이런 거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 여러분 뭐 링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죠? 맞아요. 혹시라도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2: 아, 겁나서 못 누르죠.
1: 못 누르죠. 네,
0: 저 못 눌렀다가.
1: 눌렀다가.
0: 눌렀다가. 아니, 언니한테, 친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1: 네, 네.
0: 선종아. 네. 또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확인해보라고.
1: 네.
0: 그랬더니 엄청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제 이름으로 문자가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300명한테.
1: 뭐라고요?
0: 네, 저희 어머니가. 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별세하셨습니다. 네. 달인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기초 그 뭐라 그러지? 구조. 아, 보고장. 네. 보고장이 300명한테 저의 지인들한테 날아간 거예요.
1: 네.
0: 이게 왜 날아갔나 싶었더니
2: 살렸네, 살렸어.
0: 저도 그걸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희 지인한테 받고 그걸 눌렀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를 가려면 병원을 알아야 되니까 네. 눌렀어요. 근데 이게 병원은 안 나오고 그 분의 존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설치에 나온대 이게. 근데 설치를 누른 거야. 눌렀다. 어떻게? 설치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랬다가 그 다음 날 네.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 클릭했더니 저의 정보가 털린 거죠.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난리가 나고 선정이가 너 맞아? 너 정말 너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돌아가신 거야? 또 전화 갔어요. 어디야 선정아 오빠 지금 갈게 바로. 그래서 전화 온 거야. 네. 나 아니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당했어. 스미싱 당했다고. 부고장 잘못 나간 거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그 시티즌 플랜이라는 악성 앱을 제거하는 거죠. 경찰서에 갔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악성 앱이 있었던 걸 딱 잡고 그 부고장을 이제 없앴죠.
2: 자, 여러분들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네? 이거 설치하면 큰일 나.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1: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 딸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항상 반말해요. 저하고 제 와이프한테는 항상 반말을 해요. 근데 깨깨오톡을 딱 하잖아요. 전체가 다 존댓말이에요. 근데 와이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오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 나 지금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해. 좀 빨리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눈치를 딱 친 거예요. 평상시에 존댓말을 해가 갑자기 반말을 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래 처음에. 그래가지고 전화 바꿔서 나중에 넌데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 보냈어 이게 아니라 엄마한테 이런 게 왔더라. 근데 너 원래 존댓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카톡으로 반말을 썼다. 너 아닌 줄 알았다. 그게 보이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3: 근데 문자도 문자지만 저희는 엄마가 갑자기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이거 괜찮냐고. 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래. 와서 네. 제가 엄마 나 지금 잡혀있는데 목소리도 막 보내주지 않으면 안 놔준대. 더 네. 빨리 보내줘.
1: 그러니까요.
3: 내가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그 연령대가 그 이제 좀 그렇겠지만 전화기 넘어 여자 목소리면 다 20대면 다 딸처럼 들리거든요.
1: 네.
3: 부모
4: 양자니까.
3: 울고 막 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근데 딱 들어도 딸 목소리 같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1: 진짜인 줄 알고.
3: 네.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 네. 근데 오히려 뭐 그때 또 절대 전화가 또 안 되니까 더 네. 불안하실 수도 네. 있는 거죠.
5: 이 말 들어보니까 저는 제 친구가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는 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 받았는데 네. 그쪽에서 어머니 저입니다. 네. 뭐 지금 지하철에 갇혀 있으니까 좀 돈 좀 주십시오. 이 친구가 어?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서 뭐 하는데? 지금 제가 구타당하고 맞고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너가 이라고 그랬더니 네. 제가 나 내가 네 아닙니다 네. 제가 나 내가 네 아직도 그 핸드폰에 그 음성 파일 있어
1: 아 진짜로요?
6: 아버지 나 지금
7: 네
6: 납치범들한테 지하실로 붙들려 와 있어요
7: 지하실에 끌려갔다고?
6: 네 곧박 주면서 돈 가지고 오면 날 풀어준다면서 아니면 뭐 그 콩팥 뜯어버린다면서 막 곧박 주고 있어
7: 콩팥 뜯는다고?
6: 네 납치범들이 막
7: 너 이름이 야?
6: 네 아버지 뇌이에요
7: 야 내가 X인데 너 누구야?
6: 아버지 나 X라고요
7: 너 어디

0: 야, 앉아 불러봐. 내가 근데 너 자꾸 누구에게 한 거야?
1: 나 불러고요.
2: 아니, 사이버 범죄는 네. 저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언제 어떻게 당할지 정말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교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네.
3: 근데 이게 네. 항상 그 피해라는 건 뭔가를 보냈을 때 우리가 덥석 물어서 그걸 설치를 해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 들어가시는 관문을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어서 들어오세요, 셀프 진입하세요, 열어주는 거 하잖아요. 네. 관공서에서 교육할 때 의심되는 파일은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하라고 합니다. 그거 클릭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2: 진짜. 네.
4: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거든요. 뭐 사이버 범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비밀번호가 더 자주 바꾸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안 바꾸지 마시고 자주 바꾸시고
2: 맞아, 맞아.
4: 수상한 문자라든지 메일 말씀하셨지만 절대 열면 안 됩니다.
2: 그쵸.
4: 아셨죠? 그리고 메일 또 누구나 한 번씩 당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맞아요.
4: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2: 조심하십시오.
4: 명심.
5: 클로징인가요? 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6: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이버 범죄로 따지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충만에 계시면 사실 틈이 없어요. 근데 그 틈을 살짝 주는 순간 쓱 스며드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자체도 우리가 우리 상태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보완철저. 이거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죠? 우리 영성을 키워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남북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대명 씨, 네, 오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질문 같이 받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5: 그 제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6: 네, 아,
5: 이게
6: 네.
5: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루먼 쇼 같은 거예요.
6: 아.
5: 내가 공부를 잘하게 태어났네? 그러면 관리하고 모든 게 다 읽을 수 있는 쪽이 다 보이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되게 좀 참 마음이 참 그렇네요. 네.
4: 소중하죠.
2: 그렇지. 네. 나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
4: 소중하죠, 자유.
5: 반성하게 됩니다.
7: 아, 네. 반성이요?
5: 네, 반성하겠습니다.
6: 감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 아, 예. 자, 우리 장미 씨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8: 아, 저도 이런 저원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자유를 향한 여정에 네, 저도 네.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네. 좋습니다. 네.
6: 감사합니다. 자, 기술은요, 잘 쓰면 분명 약이 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되죠. 네. 이 북한이 사이버 위협 국가라는 타이틀 하루빨리 벗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찾아와야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9: 오! 자유야!
6: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6: 남한에서는 9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2: 부모님에게는 네. 또 주문 채워드릴 어머니
6: 그렇죠. 네.
4: 부부의 날도 있고
6: 아, 부부의 날도 있고
2: 스승의 날
4: 스승의 네. 날도 있고
6: 네. 네.
2: 탈탈 떨리는 청장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날
10: 북한에서는 가족이 모이면 일이 더 생기잖아요.
11: 그래,
10: 밥 숟가락을 더 얹어야 되잖아요. 상에
11: 성년의 날은 없는데 청년절은 있어요. 저는 한이 맺힌 날이에요. 그 날
6: 왜요?
11: 가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저를 낳아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배우자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예. 뭐 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하거나 얼굴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2: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들도 중요한데,
3: 네.
2: 신앙인들은 믿음이 같지 않으면 갈등이 심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사귀다가 아내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은 형제들이 있어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 사람들을 보면 예. 야, 복 있는 사람이다.
3: 예. 응?
2: 결국 아내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예.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3: 오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80년대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김창준 집사. 복음을 모른 채 살았으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다닐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뒤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김창준 집사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3: 네, 미남 개그맨 김창준 오라버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5: 할렐루야. 국민 집사 김창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집사님이세요, 아직?
5: 아, 아직 집사입니다.
3: 네.
5: 장로가 좀 곧 돼야 되는데.
3: 네네.
5: 네,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3: 아하, 네. 예.
5: 아직 그 신앙적으로 성숙이 안 돼가지고.
3: 아하.
5: 조금 성숙하면 그때 네. 했다고 그랬습니다.
3: 예.
5: 죄송한데.
2: 근데 우리 집사님 유재석 닮음꼴로 인기가 아, 있으시다면서요?
5: 아니, 근데 그 요즘에 가면은 네. 유재석이 닮았다고.
3: 아.
5: 지난번에도 뭐 커피숍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젊은 애들이.
3: 예.
5: 날 쳐다보더니 가다가 젊은 애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르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5: 네, 나이 드신 분은 좀 아는데. 네네. 근데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뒤를 쓱 보더니 나를 또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3: 네.
5: 그래서 젊은 애들이 나를 아네. 그래서 기분 좋았더니 가면서 그런 거야. 야, 유재석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유재석이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2: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유재석.
5: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재석이가 신이 때는 예. 나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대는데
3: 예.
5: 지금은 이제 재석이가 인기가 좋으니까
3: 그렇죠.
5: 거꾸로 돼가지고
3: 예.
5: 네, 그렇게 됐습니다.
2: 예. 그런데 뭐 한창 때 모습이나 별 다를 예. 바가 없어 보이시는데
5: 네,
2: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5: 요즘에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뭐 하고 지내느냐.
2: 예.
5: 그래서 뭐 한 20년 전에 하던 거 계속 하고 있다. 뭐냐 그러니까 놀고 있다. 그런데 사실 뭐 노는 거는 아니고요.
3: 네.
5: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영국도 이제 대학에서 영국을 전공했으니까 네. 영국도 하고 또 중단원대 또 뮤지컬도 하고.
3: 아.
5: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송도 이제 간간히 하고.
3: 그렇죠.
5: 또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제 행사 MC 같은 거.
3: 네, 예.
5: 그런 것도 하고.
3: 예.
5: 또 나름대로 그래도 소소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3: 근데 제가 좀 한참 전에 뵙고 뵙는데 네.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나 봐요.
5: 그렇지 않습니다. 몸매
3: 뒤에서 관리. 보면 청년이에요.
5: 아, 뒤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3: 예예. 예.
5: 저는 뒤에서 보면 청년이고
3: 예.
5: 앞에서 보면 50대고
3: 예.
5: 오장육부를 보면은 90대고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뭐 몸매 관리를 잘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 예,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5: 아, 근데 몸매 관리는 잘 안 하시고요.
3: 예.
5: 네, 그냥 집에서 아파트 관리만 하고 있어요.
3: 개그맨 아니랄까 봐. 시니어 모델 뭐 이런 거 도전해볼지 그러세요?
5: 아, 제가 모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5: 아주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3: 네.
5: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이죠.
3: 네.
5: 그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3: 아, 진짜?
5: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아, 여가소녀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3: 네, 네.
5: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9개월 동안
3: 네.
5: 3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그 교육을 받았어요.
3: 아, 진짜?
5: 네,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런웨이 과정인데
3: 아하.
5: 이제 런웨이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모델 활동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3: 있어요.
5: 아, 9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3: 아,
2: 그런데 너무 날씬하세요.
3: 그러니까.
5: 아, 그러세요?
3: 네. 네.
5: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너무 날씬하세요.
5: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아직 숨겨진 살이 좀 있긴 한데.
2: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TV에서 네. 이렇게 뵀었는데
5: 네.
2: 굉장히 빨리 데뷔하셨지, 언제부터 활동이 시작되셨나요?
5: 저는 198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MBC로 네. 데뷔를 했는데.
2: 네. 몇 년째 지금까지?
5: 그러니까 82년도면 몇 년째죠? 제가 뭐 저기.
3: 지금 43년, 네? 42년 정도 된 거죠?
5: 아, 그렇게 됐습니까?
3: 제가 80년 데뷔인데 4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네가 후배세요.
5: 어, 벌써 40년이 넘은 겁니까?
3: 그럼요.
5: 어, 이거 예.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됐네. 예. 그래서 저는 MBC에서 네. 데뷔해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밤에 대한 이제 청춘 만세 뭐 그런 프로그램 출연했다가 나중에 SBS를 이적하면서 우리 이성민 집사님하고 코미디 전망대도 같이 하고
3: 네,
5: 그래도
3: 예.
5: 제가 또 개그맨이지만 또 유행어도 하나 있습니다.
3: 뭐죠?
5: 유행어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건데 오늘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3: 가수들 노래 내려대듯이 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5: 그렇죠. 송대관 씨가 저기 뭐 쨍하고 했더라고 해서 쨍하고 했었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유행어대로 된 거예요.
3: 예. 네. 근데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
5: 안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CF도 몇 개 찍고 그랬습니다.
3: 아, 진짜. 네.
5: 근데 요즘에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3: 예.
5: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거 했습니다. 네.
3: 근데 원래 개그맨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지만 네. 원래 개그맨이 꿈이셨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개그맨이 되셨어요?
5: 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됐죠.
3: 아 진짜? 네, 원래 저는, 꿈은요?
5: 저는 제가 대학에서 연극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연극 배우 하면서 이제 일반 영화 배우나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죠.
3: 아 진짜? 네,
5: 어렸을 때부터도 영화 배우를 해야겠다. 항상 거울 보면서 나는 영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3: 예.
5: 어떻게 우연히
3: 예.
5: 우연히 그냥 개그맨이 되다 보니까
3: 어떻게 우연이요?
5: 아니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방송국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3: 네.
5: 그 PD 선생님이
3: 예.
5: 저보고
3: 예.
5: 개그맨 하면 어떠냐고 그냥 무작정 그러더라고요.
3: 아 진짜?
5: 갑자기 뜬금포를 딱 날린
3: 네.
5: 거예요.
3: 네.
5: 아니 왜 나는 배우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개그맨 얘기를 하는데 나를 왜 개그맨이라고 제가 이렇게 웃기게 생겼습니까?
3: 아니죠.
5: 아, 그것도 아닌데.
3: 저는 개그맨이 웃기게 생겨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5: 오랜만에
3: 웃기게
5: 봤는데요,
3: 생기거나 좀. 이런 것보다 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네. 재능이 있어야 되는
5: 그럼요.
3: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셨으니까 개그맨을 하라 그렇게 했죠.
5: 그럼 저도 하다 보니까 저는 예. 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개그맨으로서부터 재능은 좀 있더라고요.
3: 네.
5: 일단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디어 해내잖아요. 꽁투 할 때. 근데 아이디어를 제가 제일 많이 냅니다. 네.
3: 맞아요.
5: 머리가 번쩍번쩍합니다.
3: 네. 네.
5: 뭐 제자랑 같지만은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고
3: 네.
5: 또 그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언어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3: 네.
5: 스피드 개그는 남들보다 좀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2: 근데 있습니다. 개그맨들을 보면은요.
5: 네.
2: 저 똑똑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3: 아 근데 그쪽 뇌만 발달했지.
5: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3: 예.
5: 어느 그 박사님이
3: 예.
5: 권위자라는 거야. 여기서 곤충 박사다 그러면 곤충에는 완전히 권위자네요.
3: 예.
5: 근데 그것만 박사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3: 집에서 그쵸.
5: 예, 집에서 그 번호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김창준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총기발랄한 아이였어요? 아니면 집에서 좀 뭐 화목한 가정도 있고 네. 약간 왜 그런 불우한 가정도 어느 쪽이셨어요?
5: 네. 저는 약간 뭐 화목한 가정보다는 약간 좀 불우한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그 화목한 가정을 갖기에는 아버지가 아, 그때 당시 그 월남이라고 그랬죠. 지금
3: 예,
5: 베트남인데
3: 예,
5: 월남이
3: 예.
5: 이제 기술자로 파견을 나갔는데 한 몇 년 계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3: 예.
5: 또 이제 저는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부산에서 직장 회사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3: 네.
5: 아버지는 그냥 1년에 한 번
3: 예.
5: 뭐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은 주말 부부라 그러잖아요.
3: 예, 예.
5: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연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그리고 오시니까
3: 예.
5: 아버지를 뭐 볼 틈이 없는 거죠. 언제. 그리고 어쩌다 한번 오시면은
3: 예.
5: 모처럼 만에 오셔가지고 저 아들을 보면은 창준아 그래 뭐 그동안 공부는 잘하고 있었니?
3: 어떻게 지내니?
5: 네. 물론 예. 공부는 못했지만
3: 예.
5: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3: 학교 생활은 어떠냐 뭐 이런 거?
5: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식사만 하시고
3: 예.
5: 하루 주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3: 어머.
5: 아이고. 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봤을 때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3: 그러네.
5: 무슨 사연이 있길래
3: 그러니까.
5: 저렇게 아들을 보고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핑 하고 가시나 약간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죠. 아버지 때문에. 아, 원망도 그렇죠. 좀 생기고.
6: 원망도 생기고. 네,
3: 그렇죠. 네.
6: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원망하다가도 조금 성인이 되어지면 네. 좀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잖아요. 네, 네. 혹시 아버님과의 관계를 좀 나중에 좀 좋게 가지셨어요?
5: 그럴 틈도 없었던 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네.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서 사셨는데 네. 예전에는 그 연탄을 많이
3: 떼었잖아요.
5: 겨울에 연탄을 떼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그 연탄가스로 진짜? 중독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가수 속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3: 그렇죠.
5: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니까 뭐, 화해라든가, 뭐 또 이렇게 뭐 어떤 대화를 나눌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아, 이걸 아버지를 원망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날 낳아주신 아버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면서도. 또 저는, 지금 만약에 아버지를 한번 만난다, 네.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꼭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3: 뭐예요?
5: 아버지, 왜 제 머리를 한 번도 안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 정말, 그거 한번 꼭 묻고 싶습니다.
3: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죠? 그거, 그 사랑을 못 받고 크신 거잖아요.
6: 네, 그렇죠.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3: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 상이 있어야 네. 내가 뭔가 아버지가 됐을 때 좀 느낌이 있는데 네. 전혀 없으셨잖아요.
5: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아버지는 네. 없어요.
3: 그럼 지금 아버지가 되고 네. 어쨌거나 여태 이제 자녀들을 네.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아버지의 상을 만드셨어요?
5: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네. 오히려 저한테 그냥 반면 교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처럼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항상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게는 못해줄지언정 사랑만큼은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3: 퍼다 날르자
5: 퍼다 날러서 네. 푸짐하게 갖다 주자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하나쯤 딸이 둘인데 큰 딸이 32살이고 작은 딸이 30살인데 네. 내가 진짜 딸 바보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무 딸들한테 바둥바둥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이제 우리 작은 딸이 그 바로 집 앞에 역으로 탄현역으로 이제 가면 걸어서 한 10분 가요. 네. 근데 그걸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제가 태워다 주잖아요. 그리고 퇴근해서 또 7시에 정말. 아빠 나 7시에 도착이야 데리러 와 그러면 또 그냥 바로 또
3: 셔틀버스네
6: 완전 딸바보시네 정말
5: 맨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딸이려면 그냥 바들바들 막 떠오르는 거라서
3: 너무 좋아요?
5: 네 너무 좋은 근데 사람들은 다 놀래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저는 그렇다고 내가.
6: 행복하신 거죠.
5: 네. 뭐. 그게 저는 행복인데. 네. 그렇다고 부모한테 그런 것 때문에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한다고. 그걸 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누가 뭐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자식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랑을 심어주자.
3: 주고 가자. 네,
5: 작은 거라도 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3: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욱하거나 네. 우울하거나 네. 양면을 갖고 있는데 개그맨 그렇죠. 생활을 하면서는 네.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우울은 전혀 못 찾았었는데.
5: 아니야 우울증은 많이 있었죠.
3: 아, 진짜요?
5: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거의 내가 이제 혼자 독립군이 됐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5: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예. 없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도 예. 없고 자기가 혼자 다 살아야 되니까 예. 물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었지만은 제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굉장히 그 외롭죠.
3: 네.
5: 예, 뭐 어디 가서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고.
3: 네.
5: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죠 제가. 네. 그냥 좀 매형하고 누나한테 이제 얹혀 자고 신세를 많이 쳤는데.
3: 네.
5: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 그렇죠.
5: 그 제가 개그맨 하면서 시인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전철 타고 다니려고 막 그러면은 이거 뭐 차비가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3: 그 정도였어요.
5: 예. 예. 근데 그렇다고 매일 누나나 매형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3: 그렇죠.
5: 네, 그래서 그런 뭐 어려운 것도 겪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내가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빈대를 붙었죠 또.
3: 예.
5: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 나도 좀 같이 좀 지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빈대를 붙어서 살다가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태원의 그 나이트클럽이 항상 번성할 때예요.
3: 예.
5: 근데 그 나이트클럽에 일하게 돼서 개그맨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제 DJ를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3: 옛날에 일했죠.
5: 예, 일했어요. 가지고 예. 거기서 돈을 좀 챙겨가지고
3: 어.
5: 저도 나름대로 방 한 칸에 이제 부엌 있는 걸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금이 하냐가죠.
3: 그러네요, 그러네요.
5: 그래가지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거기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3: 예.
5: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예. 마음의 그 울분이나.
6: 어? 예.
3: 그런 걸 보셨구나. 개그맨
6: DJ 정말 잘 보셨을 것 같아.
3: 저 오빠 DJ 못해요.
6: 어, 그래?
3: 정말 바른 생활을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하면서도 불편했을걸요. 뭐 이런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5: 아,
3: 그런
5: 그렇죠.
3: 쪽은 전혀 못하는
5: 아,
3: 성격이거든요.
5: 그런 거는 잘 네. 못하고.
3: 그러니까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네. 오예 뭐 이 정도 네. 몇 번 하시면
5: 오예 나오세요. 오늘 즐거운 데서 불타는 마음 되세요. 아름다운 데서요. 요 정도고 좀 야한 멘트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3: 예.
5: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예. 조금씩 하긴 예. 하는데
3: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시작을 82년에 하셨으니까
5: 82년도 했죠.
3: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기복이 좀 심하셨던 편이세요?
5: 처음에는 좀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네. 쭉 올라가고 그, 나름대로 괜찮게 잘했었죠 그때.
3: 아,
5: 그래가지고
3: 네.
5: 잘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그때부터 해서 수년 전부터 이제 조금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때가 이제 좀 어려운 시간 많이 왔었죠.
3: 그러네요.
5: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냥 끝까지 그냥 쫙 가야 되는데
3: 네.
5: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대 개그맨들이
3: 예.
5: 어느 날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3: 동기가 누구 누구예요? 동기가
5: 우리 뭐 동기라기보다는 저는 특채로
3: 예,
5: 들어가지고.
3: 특채죠.
5: 네, 그래서
3: 예. 그 또래들.
5: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서 뭐 공채입니까? 그럼 전 특채입니다.
3: 예.
5: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그 영일레그램 프로그램에서
3: 예, 예, 예.
5: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그때 홍렬이 형, 이홍렬 씨도
3: 아,
5: 같이 했고
3: 씨.
5: 거의 뭐 같이 했죠.
3: 예, 예.
5: 비슷한 시기에 최병서, 황기성, 예? 김정렬,
3: 아하.
5: 이경규, 네. 이경규, 김보아.
3: 아하.
5: 그래서 경규하고 보아하고는 저 신인 때
3: 예.
5: 같이 동고동락.
3: 그렇죠.
5: 생사고락.
3: 아하. 네.
5: 다른 개그맨들은 이런 사자성어 못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같이 해가지고 네, 즐겁게 지냈는데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3: 그렇죠. 네, 서로
5: 자주,
3: 바쁘다 네, 보니
5: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3: 예.
6: 앞에 오프닝 멘트에서 네. 그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것 같은데
5: 네.
6: 지금의 아내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5: 우리 제 아내가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이서 맨날 데이트하고 예, 그래서 나를 예, 이제 예, 가끔 껴줬어요, 예, 거기다가. 예, 예. 껴줬는데, 나만 혼자 나오니까, 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참준이도 저기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줘야 되니까, 네 친구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지금 제 와이프.
3: 아, 진짜?
5: 네, 그때 와이프가 대학교 다녔거든요.
3: 예.
5: 대학교 그 무용과 다녔었는데,
3: 예.
5: 원래 그 연애하다가 이렇게 새끼를 치면 그 새끼 친 사람은 깨진다고 그러는데,
3: 예, 예.
5: 걔네들이 깨졌어요.
3: 어머,
6: 오히려?
3: 반대로?
5: 반대로. 깨지고 우리는 성사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3: 우와.
6: 그럼 그때 대학생이었으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5: 그렇죠. 그때 그 저하고 10살 차이 나셨어요. 10살 차이 나가지고.
3: 지금은
5: 가지...
3: 따라왔어요? 10살?
5: 예?
3: 지금 나이 따라왔어요? 10살?
5: 아, 지금은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3: 신기하죠.
5: 그 처음 우리 저 와이프를 봤는데 키가 네. 174에다가 몸매가 날씬하고. 근래 뭐야 또.
3: 예.
5: 그 내가 말하는 이상형이더라고요.
3: 예, 예.
5: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꼬드겨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3: 예.
5: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개그맨인지 와이프는 몰랐대요.
3: 아 그래요?
5: 그래서 그냥 서로 만나고 그러다가
3: 예.
5: 제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자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저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저를 좋아했어요.
3: 진짜요? 네.
6: 그럼
3: 저기
6: 그, 들어봐야 돼.
5: 저 없으면 못 산다고.
3: 아니 그러지 말고 개그하지 말고 실제로.
5: 아, 실제로는 제가 와이프를 엄청 좋아했죠.
3: 그렇죠.
5: 네, 너무 네. 착했어요.
3: 아 그래요.
5: 사람이 심성.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생활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3: 네.
5: 지금은 독해졌는데 네. 그때 당시는 저렇게 착한 여자가 있나?
3: 그랬는데.
5: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독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막말을 듣고 삽니다.
3: 아니 근데 그렇게 착한 분을 만났는데 김창준 집사님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5: 안 다녔죠.
3: 네. 사모님은
5: 모태신앙이죠.
3: 모태신앙과 안 믿는 자가 네. 만났어요.
5: 그렇죠.
3: 그러면 뭔가 불편함이 저쪽에서도 느끼고 이쪽에서도 느끼고 왜냐면 밥 숟가락 드는데 저쪽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5: 네 그렇죠 하죠.
3: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멘트가 중간중간 나오면 불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5: 근데 불편이고 뭐고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3: 그냥 좋아서?
5: 네 그냥 좋고 그냥 그때는 뭐 신앙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기도 네. 이런 거 개념이 없었거든요.
3: 그냥?
5: 네 그냥 그게 그냥 뭔지도 좋아서? 모르고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제 아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강요를 안 해서
3: 안 하니까 아주 작전이 좋았네요. 좋았죠.
6: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네. 이제 양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5: 그렇죠.
6: 그러면 아내 쪽에 부모님들이 신앙인들이시니까 네. 예수 안 믿는 사위? 네. 그건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5: 그렇죠.
6: 그 문제 없었어요?
5: 그 우리 장인 장모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예, 예. 두 분이 하시다가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3: 목회자 딸이에요.
5: 네, 딸이에요. 근데 예, 장인 어른이 굉장히 그 선량하시고 예. 인자하신 분이고 예. 아주 그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고 장모님은 예. 오직 예수, 예. 오직 기도 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3: 예, 예, 예.
6: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 예. 얻기가 쉽지 않으세요?
5: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와이프가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예. 무슨 갑자기 또 기껏고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대학생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결혼한다고 한다는 남자가 연예인이고, 네. 야, 이거 무슨 날라리한테 잡혀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5: 대전에서 사시니까, 네, 시골 노인이. 네. 뭐,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면 그 김창준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만나보면 봐야겠는데. 일단 못 만나겠죠, 나를. 야, 걔 만나지 말아라.
6: 만나지
5: 말아라. 만나가지고는 그 날라리 아니냐. 네. 그런 나이 차이도 너무 많다. 호적 등본 띄워봐라. 혹시 재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3: 그러네. 여러 가지가 걸리네.
5: 걸렸죠. 그러니까 다 걸렸지 뭐 내가 그래서 예, 예. 또 부모도 없다고 그러지.
6: 그렇지 그렇지.
5: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은 이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안 된다. 그렇지. 뭐 그렇게 예, 반대를 예. 하셔가지고 딸이 그러니까 엄마 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 한번 만나라 봐라 해서 한번 만났어요. 예. 만나자 그래서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의도의 그 어느 카페였어요.
3: 예.
5: 그러니까 대전에서 올라오셨어 장모님이. 그러니까 아주 장모님이 이제 충청도시잖아요. 예. 대전이니까 딱 커피숍에 왔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뭐 만나면은 그러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뭐
3: 어떻게
5: 뭐 하시고 네. 계시느냐 네. 또 뭐 직업은 뭐냐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실 텐데 그리고는 일체 안 물어보시고 네. 대뜸 한다는 말씀이 저 예수 믿으세요?
3: 네.
5: 그러더라고. 아니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3: 네.
5: 우리는 믿는 집안이라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3: 네.
5: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믿으면 되죠, 뭐.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되시오? 하고 가시는 거예요.
6: 그래.
5: 그래서 나는, 아니, 저 어머니 저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 오셨는데, 멀리 오셨는데, 저녁이라도 네, 식사라도 네, 하실 때. 네. 아니,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그걸 가시는 거야.
6: 충청도 분이셨구나.
5: 아, 그래. 충청도 분이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파트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그게 뭐야? 왜 갑자기 그냥 가신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위감인가 기도해보니까 허전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귀에 후광이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후광은 안 비쳤습니다. 보니까.
6: 그런데 장모님은 네. 이미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였네요.
5: 그러니까 나름대로 받으신
6: 그러니까,
5: 거 같은데
6: 예, 예, 예. 예.
5: 그래서 이제 예수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은 제가 이제 가끔 그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대전에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네. 제가 대전역 광장에 딱 내리면은 저쪽 구석에 벤치 있어요. 그 네. 벤치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마주나와서 우리 사이가 온다니까 안전하게 와달라고. 아 미치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은 장모님.
3: 그렇죠.
5: 예.
6: 뭐 사위 사랑 장모 사랑이니까.
3: 그렇죠. 네.
5: 뭐 지금도 제가 그 예수 믿고 이렇게 지내게 된 것도 우리 장모님 덕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죠 장모님.
3: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지키셨어요?
5: 아, 못 지켰죠.
3: 왜?
5: 저는 결혼이 목적이지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3: 아 그러네.
6: 일단 결혼하고 이제.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저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3: 아유 99%죠.
5: 네? 아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내 선택이니까.
3: 근데 말을 뱉었잖아요.
5: 아 뱉었는데 근데 내가 뭐 뱉었다고 책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장모님이
3: 아, 책임져야죠.
5: 아, 책임보다도 그 장모님이 극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주일만 되면은 대전에서 전화가 와요.
6: 확인해야 되겠지.
3: 예, 그렇지.
5: 여보게 사위.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 꼭 김서방 뭐 최서방 이러지 않고 꼭 사위라고 해요. 제가 주씨였으면 주사위가 될 뻔했죠. 그래서 어, 여보게 사위 교회는 갔나? 아유 저 오늘 저 방송이 바빠가지고요 이번 주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가게 해. 꼭 딱 끊어요. 어? 그리고 이제 신방 온다고 목사님이 그러면은 네. 와이프한테 아 여보 나는 있잖아 안방에 걸어 잠그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신방에 혼자 걸어 잠그고 방에 박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끝나면은 문 열고 나오고
3: 그 정도였어요?
5: 그래, 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교회를 생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방이 뭔지 또 뭐 이게 기도가 뭔지 식사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내 나한테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매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가 주일만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6: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시다가
5: 어제 그거요. 네? 일주일 내내 네? 그 생각만 했습니다.
3: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
5: 그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6: 오, 그랬어요? 네. 그럼 언제부터 본인이 발걸음을 교회로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5: 제 아내가 예, 예. 그 새벽만 되면은 예. 한 4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6: 새벽기도?
5: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새벽기도가
6: 새벽 나가는지도 모르고
5: 예, 새벽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3: 모르죠 뭐
5: 수요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어, 예, 금요철가 예, 예. 뭔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6: 새벽마다 나가는 게 이상하게
5: 예,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는 거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디를 저렇게 맨날 어. 새벽마다 나가 무슨 어.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일어나서 집 쫓아가 보니까
3: 어,
5: 예.
3: 진짜?
5: 예, 예. 그 집 앞에 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6: 예, 예.
5: 거기를 가더라고 어. 따라가 보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 새벽마다 어디 가나 그랬더니 교회를 간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왜? 그랬더니 아, 당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마한테도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당신이 교회를 다닐 줄 알았는데 안 가길래 새벽에도 나와서 당신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 참 나가서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교회 가는 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맨날 나갔다는 게 내가 좀 가슴이 좀 뭉클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당신이 성의가 괘씸하니까 한번 내가 가볼게. 한번 가볼게 했던 게 지금까지 꼽혀가지고
3: 한번 갔는데 네. 한번 가서 습관처럼 가다 보니 가시게 네. 된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5: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근데 처음에 갔는데 이거 참 지금은 뭐 교회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다 스크린에 쏴가지고 뭐 하는데 예, 예. 예전에는 꼭 성경을 들고 다녔죠.
3: 그렇죠, 그렇죠.
5: 책을. 예. 근데 이거를 못 들고 가겠더라고.
6: 이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지죠.
5: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아유 저놈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런 게 괜히 제 스스로가 그래갖고 이걸 못 들겠는 거예요.
3: 어머머머.
5: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서 또 앉아있으면은 또 다른 성도들이 어우 저기 개그맨 연예인이 왔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또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 갖는 건 좋은데 그것도 또 괜히 또 낯뜨겁고 간지럽고 예. 또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갔더니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 오셨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거기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또 많이 환대해지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또 괜찮더라고요.
3: 괜찮아요?
5: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주는 못 가고
3: 띄엄띄엄
5: 한 주 갔다가 네. 우리 녹화를 격주로 하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5: 저도 교회를 격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 어떨 때는 또 귀찮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또 잘 갈 때는 한 두 주 연장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3: 내 마음 가는 대로
5: 가는 대로 갔다가 근데 와이프가 고마운 게 우리 와이프는 그거를 당신이 왜 빠졌어? 뭐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아니요, 안 주고 아니요. 그냥 내비둬요. 더 무서운 여자야.
6: 굉장히 지혜로우셨네.
5: 예, 예.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빨리 가봐 이랬으면은.
3: 더 안 갔을 텐데.
5: 예, 더 안 갔을 텐데. 그냥 내비두는 게 이게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6: 더
5: 예.
6: 눈치 보게 되고.
5: 아, 눈치를 더 보게 되고.
3: 그러니까 집사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5: 나를 아는 거죠.
3: 그렇죠.
5: 또 가라고 막 뭐라고 하면은 인간이
6: 더 튀어나와.
5: 어찌고 뒤집어질까봐 살살 달래서 보내려고 이제.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찍어 뒤집어질까봐 예, 예. 살살 달래서 보내려고 예, 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작전을 잘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점점 11조도 또 뭔지는 모르지만 예. 또 교회에서 11조도 내게 되고 감사헌금도 네, 내게 되고
2: 어허?
1: 그러다 보니까 또 서리 집사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 바람기에 우쩌졌네요.
1: 그러죠. 그렇게 된 거예요.
2: 예.
1: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모태 신앙인데
2: 예.
1: 지금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돼갖고 지금 두리뭉실한데 오히려 내가 조금 낮았어요.
3: 더 열심히.
1: 네, 더 열심히.
2: 아, 진짜?
3: 낮은 건데요.
1: 그러고 있습니다.
3: 근데 그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은혜가 스며들어온 거잖아요.
1: 네. 네.
2: 전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1: 뭔데요?
2: 처음에 가서 네. 기도하는 거. 네. 그거 진짜 어색하거든요.
1: 어색하죠.
2: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이거 뭐 식사 기도부터
2: 예, 예.
1: 또 이제 교회 가면 또 교회 기도를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죠. 예, 그냥 가만히 예, 이렇게 눈치보고 예, 이렇게 하면 하고 그랬는데 예, 예. 이 기도를 이제 그렇다고 기도가 이 꼭 무슨 어떻게 뭐 멋있게 해야 된다, 잘해야 예, 된다 예. 뭐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예. 또 연예인이고 개그맨인데. 기도를 하면 또 나름대로 또 그냥 잘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2: 예, 예.
1: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1초도 안 걸려 끝내는데 하나님 저 오늘 제가 교대 왔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도 몰랐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아, 기도가 또 이게 솔찬이 재밌더라고요
3: 예, 그래
1: 하다 보니까 또 방언도 갑자기 터지고
3: 그러니까
1: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2: 네.
1: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뭐 10분 20분 뭐 하다 보면은
2: 예.
1: 할 말이 없는데 예. 방언 기도는 또 그냥 뭐 밤새고라도 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 재미가 생겨가지고 내 구구절절이 하고 뭐 예전에는 그냥 기도해도 꼭 내 기도 맞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영역이 넓혀져갖고
2: 예.
1: 가족 기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점점 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재미가 이제 많이 드러나요.
2: 그럼 기도하면 뒤에 따라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1: 응답이죠.
2: 응답이 계속 있었어요.
1: 아, 있었죠. 응답이 없으면 이거 지쳐서 못하죠.
2: 그렇죠.
1: 예, 그래서 기도하면 또 이렇게 잔잔한 응답이 와요. 또. 또 어떨 때는 또 생각지도 않은 그
2: 예?
1: 시간과 공부를 초월해가지고
2: 예.
1: 오늘 갑자기 뭐 그 하나님이
2: 예?
1: 예비하셨던 게 툭 하고 날라와요. 근데
2: 예.
1: 그 지난 봄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뜻하지 않은데 그냥 2천만 원짜리 뭐 행사
2: 예?
1: 하나 그냥 목표로
2: 예, 예,
1: 들어오고
2: 예, 예, 예.
1: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갑자기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예비를 하신 과정에서
2: 그렇죠.
1: 저한테 2천만 원을 이렇게 툭 던져주셨겠죠.
2: 네,
1: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기도가 이제 계속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2: 네.
1: 아, 미치겠더라고요.
2: 예.
1: 지금도 하는데 안 오는 게 있어요. 벌써 뭐 몇 년을 했는데도.
2: 예.
1: 그래도 보면은 그거를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아, 요게 그 사탕 같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
2: 예.
1: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하면 안 된다.
2: 예.
1: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5년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오는 것도 있어요.
2: 예.
1: 근데 아, 계속 안 오면은
2: 예.
1: 기도하다가 지쳐서 못 하잖아요.
2: 그렇죠.
1: 중간중간에 잔챙이들. 뭐 아니요 큰 거 이런 또 응답을 주셔요.
3: 응답 주시니까 네. 또 계속해서.
1: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한 하나님 감사헌금 또 드립니다. 네, 뭐 대가는 안 바라고 그냥 드립니다. 그것도 한 5만 원 내면은
2: 네.
1: 그 죄는 꼭 몇십 배로 50만 원, 100만 원 돈이 들어와요 또. 아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재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2: 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우신.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신구나.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2: 그쵸, 그쵸.
1: 네. 그래서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헌금 내는 맛을. 그것도 하나님이 또 보답해 주시니까. 기복신앙은 아니고요.
2: 그쵸, 그쵸. 네,
1: 기복신앙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가는 과정이
3: 맞아요.
1: 생기고
3: 그런 체험이 네. 없이는
1: 네. 네, 체험이
3: 그렇게 체험의 종교니까
1: 네, 네 그럼요 네. 네.
2: 지금은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1: 뭐 기도죠 뭐
2: 아니 승질나는 일 있으면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거나 네. 뭐 욕을 하거나 네.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바로 일러 바치세요?
1: 그렇죠. 아니 왜냐면 사람들한테 네. 스트레스 받고 뭐 인간관계에서 뭐 안 되는 네. 일 있고 안 좋은 네. 일 있고 그러면은 네. 네. 이거를 사람들한테 네. 넋두리하고 네. 어? 괜히 그 화풀이하고 그러면은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봤자 나만 손해 결국은. 내가 고민 있다 화났다 뭐 얘기해봤자 그 소문만 나요. 소문만 나고 그럴 필요가 없고.
2: 그러면
1: 그냥 내비두고 하나님한테 네. 가서 네. 기도합니다. 이제 그래서 부부 싸움을 어쩌다 했다.
2: 아하.
1: 아니면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싸웠다.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조용히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네. 기도하고 그대로 다 일로 바칩니다.
2: 이런저런
1: 애들 때문에 싸웠는데 네. 와이프가 다음부터는 좀 남편의 말을 좀 순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애들이 또 어떨 때는 말을 안 듣습니다.
2: 네.
1: 화가 너무나 나서 아빠한테 따지고 대드는데 좀 그런 걸 좀 가라앉히십시오. 또 제 저 지인 중에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얘 때문에 저는 아주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이놈을. 그렇다고 제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2: 예.
1: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그냥 다 그냥 하고
3: 있는 거 솔직하게
1: 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네.
2: 그게 제일 네. 좋죠.
1: 네. 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다 돌아와서
2: 그쵸.
1: 네,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기도를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저는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안 하면 불안해 죽겠어요. 안 하면은.
2: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 네, 운전하다가도 자다가도 기도하고.
3: 거룩한 네. 습관. 네.
2: 멋있네요.
1: 네. 아니, 멋있게 봐줘 네. 좋은데. 보루처럼 합니다. 그냥.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제가 좀 불안장애가 있거든요.
3: 오케이.
1: 불안장애가 있어가지고.
3: 그래.
2: 진짜?
1: 아, 그 코로나 때 네. 한 몇 년 돌다 보니까 네. 그때 코로나 한 4년 됐거든요. 그때 보면은 여름에는 반바지하고 반팔 티셔츠로 살고
2: 네.
1: 겨울에는 그냥 추리닝 하나 갖고 그냥 살았어요. 네. 4년 동안은.
2: 네.
1: 그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겠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일도 없고.
2: 네.
1: 그러니까 수입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그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제가 자격증을 5개나 땄잖아요. 에?
3: 어떤 자격증?
1: 5개. 우울증, 대인기부증, 고소공포증, 허언증, 의처증. 네, 5개를 땄습니다.
3: 그러면 그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기를 네. 기도도 했겠지만 네, 네.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어요?
1: 네, 극복은 이제 이게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네. 이게 모든 것이 그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번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저는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우리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이제
2: 결혼을 일찍 했나 봐요?
1: 아니요. 저는 늦게 했는데 우리 딸이
2: 네. 몇 살 했어요?
1: 27인가 8이라고 지금 32살이니까 그 손자가 지금은 5살이고
2: 아하.
1: 얼마 전에 또 손녀 딸을 낳는데 지금 5개월 됐어요.
2: 너무 이쁘겠다.
1: 네. 아유, 뭐 예술이죠 뭐.
2: 네.
1: 그때 코로나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 예.
1: 그때 손자가 돌 지났을 때예요.
3: 그러니까
1: 얼마나 이쁜지.
2: 예.
1: 그 제가 손자를 다 키웠습니다. 우유도 먹이고. 또 똥 싸면 똥도 내가 다 치워주고 우리 딸이 아빠 밤에 내가 지울게 그러면 아 안돼 다 치워주마 내가 지울 거야 방에 들어가서 우유 먹이면서 밤에 또 내가 지우고 거의 걔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일이 없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안 좋을 때
3: 네.
1: 얘가 힐링이 되는 거야 키우면서
3: 오히려.
1: 손자를 키우면서 네. 기쁨을 주는 거야.
2: 이거. 사람을 키우는 일이 예. 얼마나 큰 일이에요.
1: 예.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2: 예.
1: 그리고 손자는 어리니까 뭐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나만 놀아주면 좋아하니까.
3: 그리고 잘 웃고.
1: 네, 잘 웃고. 그거 그냥 그 키우면서.
2: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만 하면 되니까.
1: 그러기만 하면 되고. 물론 그 과정은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데.
2: 그렇죠.
1: 맨날 내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러면서 키웠는데 거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일이 없어서 괴롭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예, 계속만 집중을 하니까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2: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아이를 주셨네요.
3: 그리고 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1: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라 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외에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내 새끼니까.
3: 예. 예.
2: 아 이쁜 걸 어떡해요.
3: 하나님 예. 사랑하는 거하고 예. 또 손주 사랑하는 것도 틀려요.
2: 다르니까. 예.
3: 뭐 물론 하나님 더 사랑하시잖아요.
2: 예.
1: 손녀가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손녀가 나니까 또 더 이쁜 거죠.
2: 이쁘죠?
1: 더 이뻐가지고.
2: 계속 바로... 키우세요?
1: 아, 이제 베트남에 가 있으니까.
2: 아, 베트남에
1: 한국에
2: 있어요.
1: 또 얼마 전에 이제 딸이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야, 이거 또 손녀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5개월 됐는데 아니 똥을 싸면 똥도 이렇게 이쁜지.
3: 그렇게 손주들을 이뻐하시는데 그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1: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거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모님도 오시고 저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한다 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말씀 쭉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 양이면 재산을 물려줘야지. 아니 그놈의 신앙을 물려줘서 뭐 하시려고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자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은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은 손자 손녀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항상 제가 손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손자가 5살 되니까 내가 이제 식탁에서 저는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생각하냐고 목 때리고 식탁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어? 할아버지 기도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기도하고 있다. 그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어디 거 나가면 할아버지 어디 가? 아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 할아버지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제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맨날 기도를 보기만 하면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20살 때 되면은 500억 현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뭐 500억 현찰 부자가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부자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맨날 기도를 해주니까 얘가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이제, 아 이게 기도를 할아버지가 맨날 해주는구나.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5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아 그래도 이게 신앙으로 좀 이렇게 물려주는 게 얘가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가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딸들보다는 손자 손녀에도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얘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고 싶습니다.
3: 그런데 손주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1: 네.
3: 그 축복한 대로 되어져요.
1: 그렇습니까?
3: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자식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해주겠잖아요.
1: 네.
3: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요.
1: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3: 너무 잘하고 계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는 다 베트남에 있어요?
1: 네, 그렇죠. 사이가 그 회사 주재원으로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5년째 베트남 호치민에서 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영상편지 하나 할까요?
1: 손자는 김노은이고 손녀는 김노아. 로아나 로아야 할아버지가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맨날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운 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할아버지가 너희들 더운 나라에서 혹시 냉방병이라도 걸릴까봐 오만 잣병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너희들이 냉방병 안 걸리고 건강에 잘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희들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알았지?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 엄청나게 사랑한다. 아멘 해야지.
2: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3: 무서워하시는 아내분에게.
2: 제일 어려워.
1: 사랑하는 차수원 집사님. 네. 오늘도 내가 저 구TV에 녹화를 한다니까 내가 운전해줄까? 그런데 너무 고마웠어. 내가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멀쩡한 인간이 돼서 살지는 못했을 거야. 그 당신의 옆에서 항상 말없이 내조해지고 기도해지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정말 내가 뭔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죽는 것까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할렐루야.
2: 아, 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네. 손자, 손녀들.
1: 방송이라 좀 저타민트 좀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할 때, 할 때는 되게 웃음띈 얼굴로 하다가.
3: 갑자기 긴장하셨어요.
2: 예, 사모님한테 할 때 되게 근엄하 네. 하면서 약간 네. 움찔움찔 하시는데요? 네.
1: 그래서 괜히 말 잘못하면 또, 밥상에 반찬이 안 올라오고, 또 무슨 또 막말을 들을까봐.
2: 아하. 네. 예.
3: 제가 궁금한 게,

0: 이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생긴 거야, 이제. 야, 이거, 그러면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비교병이 맨날 새끼 요새 텔레비를 안 보고, 사람도 이제 애 많으면 안 만나요. 자꾸 만나면은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심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루빨리 이거 비교하는 병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2: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네. 나와가지고, 네. 광야에서 불행했던 이유가 네. 비교했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에서 생활과 네, 네. 광야에서 생활과
0: 네, 네.
2: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홋기도 먹고 네. 마늘도 먹고 했는데 네, 네. 응? 여기서는 맨날 그냥 만나만 뭐 먹으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비교해서 불평했거든요.
0: 아, 맞아요.
2: 그러니까 네, 그 네. 비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네, 중에 네, 하나이거든요.
0: 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그냥 뭐 악인도 잘 되게 하시고
0: 네, 네.
2: 뭐
0: 네? 네.
2: 악인도 잘 되게 하세요.
0: 네.
2: 근데 악인의 결국은 네. 망하는 거거든요.
0: 네.
2: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극복할 수 있게끔 조언해주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0: 근데 제가 뭐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꼭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1: 네.
0: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추접스럽잖아요. 또
1: 네.
0: 그러니까는 상담할 수도 없고
1: 네.
0: 말할 수도 없고
1: 네.
0: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그냥 가끔 가다가 얘기하고
1: 털어놓고.
0: 그렇다고 그거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제 아내거든요.
1: 네.
0: 그 얘기하면은 내가 그 가끔 가다 자주 얘기하면 그것도 짜증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가끔 한마디 텔레비 보다가 아 쟤는 말이야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어 그러면 날 쳐다봐요. 당신 지금 나이가 몇 개야 이제 옛날에 한 만큼 했으면 됐지 쟤네들은 젊은 애들이고 당신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불평하지 말고
2: 왜 그들과 비교해
0: 뭐, 예, 예. 뭐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뭐 비교를 하고 그래 오히려 그냥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말도 못하고
1: 아...
0: 네. 그냥 그나마 내가 해소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2: 기도하면서
0: 예,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좀 마음에 좀 편해져요.
1: 아, 그래요. 근데 네. 네,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0: 네. 네,
1: 한 발 한 발 하나님 네. 앞으로 가는 네. 길이어서 어떠세요? 나이 먹어가는 게 서글퍼요?
0: 저는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자고 나면은 저는 내가 자고 났는데 60이 넘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1: 근데 전혀 외모는
2: 아직 젊어 보이세요.
1: 너무 짱짱해가지고
0: 네. 외모는 좀 젊어 보이는데
1: 네.
0: 근데 외모가 젊어 보여서 뭐 나쁠 건 없는데
1: 네.
0: 나이를 생각하면은
1: 나이를 생각하면은
0: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은가? 아니 어저께가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주말이야? 아니 어저께가 5월 1일이었는데 벌써 6월 1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가면서 다음 달이면 또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연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1년이 가네? 그것도 나이가 한 살 더 먹네? 그게 나이 가는 게 자꾸 이제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 있잖아요.
1: 네.
0: 바지를 입을 때 자꾸 넘어져. 그 바지를 입을 때 하나 가랭살을 쭉 집어넣으면은 한쪽에 이제
1: 흔들거려.
0: 흔들어서 넘어지고.
1: 네.
0: 이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1: 그쵸.
0: 아,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자꾸 넘어지고.
1: 그럴 땐 앉아서 입으면 티 안 나요.
0: 아, 앉아서 입어도 돼요?
1: 그럼요. 저도 비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나 젊었을 때는 서서 바지 두 개 다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입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 마음가짐도 바뀌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 좋은 얘기입니다.
1: 네, 그 저는 어쨌거나 방송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아, 요새 뭐 하세요? 이런 거 되게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0: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죠.
1: 그죠?
0: 또 그거를 내뱉는 사람들은 네, 또 그런 네. 말을 또 왜 해? 그냥, 네,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지.
1: 그쵸.
0: 요새는 왜 텔레비전에 안 나와요? 이런 네, 얘기하면 네. 할 말이 없잖아요.
1: 네.
0: 머리가 딱 쓰는 거야.
1: 네.
0: 뭐 안 나와도 괜찮은데.
1: 네.
0: 그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이제 그 열등의식 있잖아요.
2: 또 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궁금해.
0: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저는 뭐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또 그 낭떠러지 절벽에서 한 발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딱 응답해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나 개인의 김창준 집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차 없이 모든 것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상기하면서 자꾸 머리에 이렇게 되새기면은 또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네. 생활의 활력도 되고 네.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1: 앞으로 기도 제목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0: 제가 지금 그 코믹 선곡을 하나 만들려고.
1: 아 진짜요?
0: 코믹 선곡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신앙 간증이나 부흥 집회들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예. 나와서 코믹 선곡을 한 거는 없대요.
1: 예.
0: 탤런트 배우들은 이제 선곡을 이제 뭐 많이 하는데
1: 예.
0: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하는 건 없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대본을 하나 쓰고 있어요.
1: 그래서
0: 코믹 선곡을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화끈하게 그냥 웃음을 줘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지고 또 그 속에 또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주 안에 또 가서 공연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하고 또 그게 잘 되면은 미국이나 이제 해외 공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코믹 선곡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대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네. 저는 앞으로 코믹 선곡을 어떻게 만드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기대해 주세요.
1: 네, 기대하겠습니다. 개봉박두.
0: 개봉박두.
1: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김창준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2: 시편 37편 4절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까요? 평생 배를 떠나지 않았던 피아니스트 1900는 어느 날 창밖에 한 여인을 바라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곤 피아노 위에 자신만의 언어로 순간을 연주해요. 처음 느껴보는 떨림, 그리고 사랑. Playing Love.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인생의 바탕색이 달라지는 것 같을 때, 가끔은 그런 순간이 말보다 더 선명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죠? 오늘은 그런 순간을 닮은 음악으로 시작해 볼게요. 최강의 영화음악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Playing Love.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요. 그 사이에 반갑습니다. 요맘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음악들 들려드렸어요. 피서지에서 생긴 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빌리보 낙단의 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컴 셉템버였습니다. 9월이 오면. 두 곡 다 영화 제목과 동명의 테마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더 있는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일명 추억의 경음악? 반가우신 분들 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9월의 첫날 또 가을의 초입쯤이면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주는 음악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참으로 단순하게도 윤종신의 9월 정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쯤에 어떤 음악 들으시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노래 들을까요? 세계적인 트럼본 연주자이자 스윙 재즈의 대가 글렌 밀러의 대표곡이죠. 문라이트 세레나데. 나중에 미첼 베리시가 가사를 붙이면서 더 풍성해졌어요. 두 연인이 함께 낭만적인 밤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제목이 달빛 세레나데인 것부터가 모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글렌 밀러의 일대기를 다룬 정기 영화 글렌 밀러 스토리 중에서 리사 오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중에서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시티 부아 마 메흐, 당신이 나의 어머니를 본다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르네 젤위거의 청혼 중에서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앞서 든 곡은 토요일 밤의 열기, 타바레스의 More than a woman이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비지스의 원곡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화 속에서 이 노래가 흘렀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거겠죠? 댄스 플로어 위에 두 사람과 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 살짝 당겨서 전해드렸어요. 사연 만나볼게요. 3782님, 아침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는데 출첵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바람은 가을이지만 아직 여름 옷은 포기 못하는 날씨네요. 약속이 있어 나가는 중인데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경주에서. 경주기행 보러 가시나 보다. 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색다른데요.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다. 오, 그러면 최강희 씨랑 통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네, 맞아요. 계절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주 가뿐한 티셔츠, 숏 티셔츠에 청바지 딱 붙는 걸 입고 나오면 왠지 이렇게만 나가면 조금 추워 보이겠다, 좀 쌀쌀해 보이겠다 싶어서 겉옷을 하나 손에 쥐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4178님, 저 얼마 전 한의원에서 최강희님 목소리 들려서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음악을 듣는 게 이렇게 신기하고 반가울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엘빈과 슈퍼밴드 2 중에서 Put Your Record On. 영화에서는 여자 다람쥐들 목소리로 나오는 곡이죠. 다람쥐들이 헬륨가스 마신 것 같은 목소리로 야야 이렇게. 근데 이 버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코린 베일리 레의 원곡으로 준비해봤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서 한 곡 더. 세미의 어드벤처,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꿈과 열망 그리고 도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중에서 반 헤일런의 점프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중년 남성들이 수영장에서 인생 제2막에 도전하는 영화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중에서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의 이지러버였습니다. 삶이 무기력한 아저씨들이 수중 발레에 도전하면서 물속에서 손발을 맞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곡이었어요. 프랑스 코미디 영화 특유의 웃음 코드가 느껴지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금메달을 꿈꾸는 주인공들의 진심과 감동이 느껴지는 얘기인데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바쁜데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일상이 무료할 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나도 모르게 주인공들을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즈 초보님 누구든 도전하는 분들 응원합니다. 저도 50인데 백수 탈출 해보려고 이력서 놓고 연락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처럼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려는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뭐든지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조금 더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또 좋은 결과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팩트치지 않고 싶어서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내려놓고 즐기는 게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상우와 은수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그때 흘렀던 곡이죠.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사랑의 시작. 그리고 아멜리에 중에서 로트르 발스 다멜리. 아멜리의 또 다른 왈츠였습니다. 얀 티에르상이 작곡한 아멜리의 OST 중에서 영화의 대표 테마인 발스 다멜리를 변주한 곡이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두 곡 다 똥똥 튀는 왈츠풍이지만 요 버전은 아코디언 멜로디가 더해져서 서정성 한 스푼을 살짝 더 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멜리도 여러 번 보시는 분들 많죠? 왜 그래요? 왜 여러 번 보나요? 네. 볼 때마다 귀엽고도 묘하게 행복하면서도 뭉클하고 그런 느낌, 그런 다채롭고 이색적인 느낌 때문이겠죠? 같은 영화를 본 사람끼리는 같은 기억 하나를 더 공유한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취향 겹치는 지점 발견하면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멜리에 좋아하시나요? 네, 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최영음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킥에스 영웅의 탄생 중에서 엘리 골딩의 스테리 아이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꼭 만나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부터 전북 부안 위도에서는 상사화 축제가 열립니다. 초가을이 오면 이 섬은 순백의 상사화 꽃으로 물드는데요. 그러고 보면요, 계절은 달력보다 꽃이 먼저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9월의 첫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엔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죠. 무심코 지나치던 길에서도 가을이 왔다는 신호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예,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이 9월은 그냥 왕이네요, 왕.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0: 손현이 이름 없는 새, 이 노래는 박윤서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박연주 씨가 고은이 이정란 사랑해요를 신청하셨어요. 나이 들면서 좋은 것은 추억이 많다는 거죠.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라고요. 자, 오늘 젊은 시절 그때 생각들로 훅 들어가 보시죠. 유성숙 씨가요. 다행히 4시 5분 전에 18개월 손녀를 재웠습니다. 야호, 어쩌다 보니 오늘은 할미 독박 육아하고 있어요. 가요 속으로는 하루 중 저의 힐링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잠든 손녀가 참 고맙네요. 잠깐이겠지만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00번 뒷번호예요. 번호 좋습니다. 농막에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매미 소리와 개냥이와 함께 책 읽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2000번 뒷번호 쓰시는데 토요일 오후 모습이네요. 운치 있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783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바비킴 강산의 친구여.
1: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것인지

김장훈 씨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여러 가수들과 함께 부른 고속도로 로망스였습니다. 667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5335님 괜찮으신가요? 제 차는 좌회전 중이고 도로에 세워놓았던 차가 출발하는 걸 못 보고 그 차를 긁었어요. 사실 레인보우 차의 블루투스랑 연결하려다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 안 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덜덜거리는 심장 달래고 있어요. 그래요. 말씀대로 사람 크게 안 다친 거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럴 수 있죠. 뭐. 천천히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8613번. 노래와 기타를 같이 하는 건 얼마나 해야 가능한지 초등학생 아이가 물어보네요. 요즘에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대요. 그래요. 처음에는 왼손으로 코드 잡는 거, 그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주법, 여러 가지 주법들,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 어느 순간 다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노래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 취미로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하고요. 지금 들려드릴 이런 노래들도 기타 연주하면서 부르기 참 좋아요. 3099번으로 정해주신 이현실, 김영균, 그대, 그리고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이 노래는 0490번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대 그리고 나까지 감상하셨고요. 김금자 씨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매일 보던 사람인데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래요. 김금자 씨 지금 행복하신 거 맞죠? 추가열이 노래합니다. 행복해요. 837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6406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장윤정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는 462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아, 6896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제가 먼저 읽고 많이 웃었습니다. 아파트 공동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러닝머신을 하는데요. 자꾸 가스가 나오네요. 이 옆 사람 눈치 보며 과략근 조절하며 달리느라 힘들어요. 아, 그러다 실수하면 참 난처해지는데. 아무튼 꽉 맞고 런닝 잘 끝내십시오. 아, 정말 그 와중에 사연까지 대단하십니다. 자, 5008번. 25년 다닌 직장, 이제 퇴사를 하려니 좋으면서도 사회생활 40년을 정리하는 듯한 이 허전함,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쉼 없이 달려오다가 처음 맞이하는 쉬는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 이런 사연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뭐 처음엔 어색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들 생기고요. 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나는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하시죠. 4338 0943번으로 신청하신 김수철 젊은 그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지만 낮에는 아직도 덥네요 라고 909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전형적인 가을의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이안의 노래 물고기 자리 28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러닝메이트는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에서 하위 관직에 출마한 후보자를 말하는데요. 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와 함께 입후보한 부통령 후보를 말하고 또 보조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매기 때 여러분의 러닝메이트이자 소울메이트는 바로 FM 팝스를 진행하는